0: 네, 일요일 오늘 아침 첫 곡은 Relax Your Mind, Boys to Men과 Faith Evans의 콜라보였습니다. 아, 8월 2일이 일요일이다 보니까 좋은 건지. 예. 1009님이 얼마 전 아들 상견례를 마치셨대요.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런지 집에 오니 여기저기 막 몸이 쑤시더라고요. 몸도 마음도 잠시 내려놓는 연습 중입니다. 얼마나 긴장을, 아니 뭐 죄졌나요? 좋은 날인데. 예. 하긴 또 그저 부담스럽죠. 언젠간 저도 그렇게 상견례 하게 될까? 깔끔하기로 소문난 우리 엄마가 평생을 그렇게 쓸고 닦고 하시다가 요즘 몸이 좀 편찮으셔서 대충 쓸고 닦으세요. 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더 편해 보이세요. 3824님. 그러니까 그 너무 그렇게 깔끔하게 안 해도 되는데 아무튼 어머니들 바지런하셨던 분들이 더 예, 건강을 위해서라도 적당히 릴렉스 하시길 바랍니다. 또 볼링에 푹 빠져 계신 2937님. 방향 감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스트라이크를 한 번도 못 해봤어요. 언젠간 꼭 다 넘어뜨리겠습니다. 오, 저도 볼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계산해보다가 언제 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데뷔하기 전이었더라고요. 그러면 못해도 35년 전이거든요. 그때 꽤 재밌게 했었던 것 같은데 막 진짜 하고 나면은 막 팔목이 애릴 정도로, 그리고 스트라이크 한번 하고 나면은 그 기분이 진짜 좀 시원해지는. 예, 언젠간 꼭 하실 수 있기를. 네, 2937님 스트라이크 하시면 한번 다시 문자 주십시오. 자, 그러면 광고 듣고 일요일 오늘 아침 1부 시작할게요.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지긋지긋 무조맨
6: 티 어실 원스야
5: 땡

0: 어실 원샷
1: 무조맨
0: 티 어실 원샷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수 외용액 뿌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2: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3: 든든한 네일로요
2: 네?
3: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2: 제대로 가시네요
3: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5: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4: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5: 백조 싱크
6: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7: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8: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9: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주말 아침 조금은 더 느긋하고 싶은 당신을 위한 게으른 소파의 노래. 자, 오늘 게으른 소파의 노래 첫 곡은요, 브라질 출신 프로듀서이자 또 연주자들입니다. 롭슨 호르헤 그리고 링컨 올리베치. 조금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들이 브라질에 많으니까 낯설 수도 있지만 아주 리드미컬하지만 과하지 않고 또 브라질의 정취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이 둘은 82년에 딱 한 장의 앨범을 같이 발매를 했는데 꽤 인기가 이게 시간이 흐른 뒤에 있어서 이 LP가요, 이 노래가 담긴 LP가 엄청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고 합니다. 스쿼시라는 곡, 오늘 게으른 소파의 노래, 이 노래로 시작해 볼게요.

나의 세계야 라는 곡, 오늘 게으른 소파의 노래 두 번째로 이어드렸는데요. 참 혜성처럼 등장해서 음악 좋아하시는, 특히 아주 메이저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데뷔 때부터 너무 수준

밀크 초콜릿이고 따분한 날에는 민트 초콜릿이래요. 그렇게 기분에 따라 어울리는 초콜릿을 얘기해주는 가사가 재밌는 노래고요. 이어서 이 노래 그 얼마 전에 아파트 광고에 이 노래가 사용이 됐어요. 발표된 지는 95년도 우리 김창완 산울림 김창완님의 집에 가는 길이라는 노래인데요. 네, 정말 부지런하게 많은 곡을 쓰셨지만 그 곡들이 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게 시간이 지나서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 대단한 뮤지션이라는 생각이 또 새삼스럽게 듭니다. 하림의 초콜릿 이야기 김창완 집에 가는 길 편안하게 이어드립니다.

0: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0: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여름 휴가철 성수기 얘기도 하고요. 또 워낙 극심한 폭염 때문에 이번 주말 고속도로는 강원도로 향하는 차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으로 덕소산패부터 남양요금소, 또 화도부터 서종, 그리고 동산요금소부터 춘천분기점까지 지금은 약 13km 구간 제속도로 못 내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도 원주 부근 6km 밀리고 광주 원주고속도로 역시 원주 방향 초월 부근 어렵습니다. 충청권 중에서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으로 남풍세 나들목부터 차량터널 구간 밀립니다. 한편 지금 경북 울진의 기온이 벌써 35.3도까지 치솟았는데요. 오늘 동해안과 남해안 폭염이 가장 심하겠습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마음을 담아 전하는 이야기 문득 너에게. 오늘은 김지웅님의 사연과 만나볼게요.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손에 쥐는 순간 하루의 피로가 좀 풀리는 기분입니다. 그럴 땐 뉴스도 재밌죠. 소파에 앉아 뉴스로 채널을 돌리자마자 와이프가 리모컨을 낚아채더니 나 잠깐만 이거 봐야 해 하며 채널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게 드라마가 끝나길 기다렸더니 이젠 초등학생 아들이 지금부터는 나 30분 만화 보는 시간이거든 하면서 OTT를 틀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휴대전화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아, 아까 회사에서 한 얘기가 이 얘기구나. 나만 몰랐네. 응?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세다 말세. 이러고 있는데 옆에서 아내가 아휴 또 폰으로 그걸 보고 있어? 어? 퇴근하고 왔으면 같이 좀 TV도 보고 우리랑 얘기도 좀 하고 그래라. 그래놓고 나중에 뭐 아빠만 외톨이라는 놈 그딴 소리 말고. 형님, 가족을 위한 저의 배려가 이렇게까지 변질될 수 있는 겁니까? 정작 휴대폰만 사람이 휴대폰만 보는 사람이 누군데? 예, 남편분들 듣고 계시면은 예, 뭐 따질 힘도 없으시죠? 다 그냥 뭐 그런 그러려니 당신은 몰라도 돼 그래갖고 꼬치꼬치 안 물었더니 갑자기 아니 당신 대체 어? 애들에 대해서 아는 게 뭐가 있어? 이런 소리도 듣게 되고요. 참 어렵습니다. 가장 아빠가 뒤에 슬쩍 빠져있는 집이 평안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무튼 힘내십시오. 8월 2일 일요일 이렇게 답장 전합니다.

가족들 배려한다고 이렇게 양보하고 저렇게 양보했더니 당신 어떻게 맨날 집에 있으면 폰만 보냐. 한 소리 들으신 우리 김지웅님 힘내십시오. 근데 노래가 너무 또 힘이 빠지는 10cm의 Fine, Thank You, And You. 야 정말 이거 진짜 라떼 중학교 1학년 때 선생님 영어 선생님들이 시켰던 문장인데 예 이렇게 안 하죠 요즘엔. 미국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우리 남편은요 어릴 때 TV 리모컨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대요. 아버지가 외출하실 때마다 TV 못 보게 하려고 리모컨까지 챙겨 나가셨대요. 공부하라고. 그래서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5077님. 저도 친구 중에 집에 아예 TV 안 본다는 친구도 있었고 다 잘 됐나? 그렇게 키우는 집도 있었어요. 네. 근데 뭐 그건 가풍이라고 하죠. 뭐 정답은 없으니까. 한복희님. 요즘 엄마가요

노래 교실 간다고 꽃단장을 하고 나가는데요. 아빠가 엄청 질투해요. 직접 말은 못하고 눈빛이 막 이글이글. 보고 있으면 은근 귀엽더라니까요. 아버지도 같이 가시면 안 되나? 질투는 질투로 갚는 건데. 네. 행복하세요. 강현정님, 누가 애들 알바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픽업 간다 그러면 속으로 아이고 참 유난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 제가 그러고 있어요. 물류센터 알바하는 아들 매일 픽업 중입니다. 사실 그쵸, 물류나 뭐 이런 배달 일도 막 자기 차로 하는 분들도 계시고, 특히 배달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게 마진이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게 좀 남다 보니까 방학 때 특히 이런 알바들 많이 하시는 것 같던데. 아무튼 더운데 파이팅입니다. 강현정님의 사연이었고요. 저 다세대 주택에 살고 있는데요. 복도 창문 위에 벌집이 생긴 거예요. 주먹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무서워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거 119에 말벌집 말고는 신고 안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런 거는 분명히 기관에서 바로바로 처리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특히나 사람들 있는 집은. 일반 벌집이어도 위험할 수 있죠. 9995님. 네. 자, 노래 두 곡 이어드립니다. 김현철의 목소리로 그렇더라도, 그리고 오 7048-5069님이 신청하신 MBC 드라마 파일럿 주제곡 정현준의 목소리로 이어드릴게요.

0: 네. 옛날에 이게 진짜 옛날 드라마 맞죠? 93년 가을로 기억해요. 7048님이 그 너튜브에서 이거 축약해서 보는 영상으로 93년 드라마 파일럿을 봤는데 초등학생이었거든요. 그때 이 노래를 정말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 곡을 상디가 작곡했다는 거 하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맞아요. 거기 뒤에 카메오로도 출연도 했었고 너무 화려한 캐스팅. 예, 진짜 그 시절에 진짜 그 항공신 그런 비행기 날아가고 막 그런 거 어떻게 찍었나 정말 좀 신기했어요. 제가 뭐 음악을 맡아서 했었지만 93년이면 컴퓨터 그래픽 이런 거 아직 드라마에 시도되기 전인데 막 김혜수 씨가 직접 막 비행기를 조종하고 막 그랬던 장면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가족들하고 속초로 떠나셨다는 4567님 파도도 보고 모래도 먹고 여행 갈 때만 찍는 귀한 가족 사진도 찍고 오겠습니다 하셨는데 지금 강원도 날씨가 어떤지 아무튼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고요. 애들이 하도 글램핑 그래가지고 이번 휴가를 가평으로 갑니다. 이제 애들이 좀 컸다고 바비큐 파티하면서 맥주도 같이 마실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2110님 맞아요. 애들이 컸다는 게 느껴질 때 뭐 여러 순간들도 있지만 알코올 예. 참, 뭐 못 마시게 할 수는 없죠. 법적으로 마실 수 있는 나이가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근데 취했다고 살짝 헛소리할 때 그리고 취했다고 머리 아프고 막 개워내고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컸구나 그러면서 또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아 우리 엄마도 이렇게 생각했었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자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노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애 나이클 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5: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6: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7: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8: 코리아 트렌치
7: 코리아 트렌치
9: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10: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 케어
9: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1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1936님은 바로 집 앞에 파도가 이렇게 넘실대는데 인공 파도가 있는 워터파크에 가고 싶다고. 아, 그거랑 같아요. 예. 딸 이해해줘야겠죠 하셨는데, 네, 인공 파도는 원할 때 오잖아요. 네, 1936님. 음악은 조나스 브라더스의 What a Man Gotta Do 이 노래 듣고요. 3부의 하티스트 송 오늘은 어떤 곡일지 기다려봐 주세요.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파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파 손상은 약물치료와 재활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초록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0: 소개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난 월요일로 기억나는데요. 유재하 우리들의 사랑 가장 많은 하트를 받은 이번 주 노래 중에 하나였습니다. 역시 거를 곡이 없는 앨범이라 어떤 곡을 들려드려도 많은 하트를 받겠지만 유독 이번 주는 우리들의 사랑이었네요. 옛날에 라디오 듣다 이 노래만 나오면은 얼른 녹음 버튼부터 누른 생각이 납니다. 진행자 멘트 들어갈까봐 막 숨죽이면서 조마조마 3645님 그거 아는 분들 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 박원웅과 함께라는 프로그램 그분 그 DJ분께서는 되게 점잖으셔서 웬만하면 멘트하고 음악 전주하고 안 물렸던 기억이 나서 거기서 많이 녹음을 해서 건졌던 기억이 나고 8297님 한창 시절 짝사랑할 때 정말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한테 꼭 들려주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진 못했죠. 지금 생각하면 말이라도 한번 걸어볼 걸. 네. 아유, 말도 못 걸어보고 그냥 끝났어요. 자, 벌써 이 노래가 유행할 때면 한참 전 일일 텐데 행복하시길 응원 드립니다. 일요일 오늘 아침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10: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11: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0: 1일 1짬뽕 오케이?

네, 어떤 날 전설의 밴드죠. 출발 2집의 노래로 들었습니다. 제가 수술하고 금식 중이었는데 드디어 시원하게 방귀가 나왔습니다. 맹장 수술하셨구나. 걱정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나 방귀 나왔어 하고 바로 문자를 돌렸더니 축하 문자가 엄청 왔습니다. 이걸로 축하받아 보니 아니, 축하할 일이죠. 수술 잘 끝났다는 거지 뭐.

방귀가 중요하다기보다 네, 수술이 잘 끝난 결과니까. 5987님 앞으로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시고요. 아, 우리 초등학생 딸이 과자를 너무 좋아해서 마트 가서 딸한테 과자는 딱 한 개만 사는 거야 그랬더니 알았어 하더니 다섯 개 한 묶음인 과자를 들고 오는 거 있죠. 하나 맞잖아. 뭐 틀린 말이 아니라 뭐라 하고 말도 못하고 하여간 이런 잔머리는 최고예요 라고 5849님 앞으로 뭐 사회생활 잘할 것 같은데요. 그나저나 차디가 휴가 중이세요? 몰랐네. 옆방송 DJ가 휴가를 가서 놀러와 봤습니다. 사실 가끔 와서 몰래 듣고 아니 몰래 들으실 게 뭐 있어요. 뭐 무슨 라디오가 무슨 구속력이 있다고. 5359님 앞으로 좀 더 자주 놀러 올 것 같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예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곡 들려드릴게요. 자주 오세요. 나오미 앤 고로의 소 단소 삼바. 네, 5359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제이거포 3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게이코 리 라우트 66. 뭐 말 그대로 본명인 이 경자를 일본식 미국 이름으로 하면은 케이코 리가 되는데, 맞아요. 처음 저 이분 꾀꼬리를 의도해서 이렇게 지었나?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꾀꼬리처럼 맑다기보다는 일본의 빌리 할리데이라는 별명이 있을 만큼 아주 여유롭고, 네, 그런 음성으로 불러준 노래였고요. 매미가 정말 조금 오버하면 공사장 소리보다 더 시끄럽게 울어서 정말 돌아버리겠어요. 4522님 무섭게 울죠 진짜. 와, 저도 저기 창문 잠깐 열면은 정말 와 얘네들. 근데 저는 걔네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아니까 뭐 세상에 나와서 한 일주일 있다 간다며요. 그래서 저렇게 크게 우는구나. 뭐 어쩌겠어요. 그리고 뭐 잡기도 힘들고. 와, 근데 정말 데시벨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다 뭐 공생해야 되니까. 요즘 딸이 홈베이킹에 푹 빠져가지고 쿠키랑 빵을 만드는 거는 좋은데 왜 항상 마지막에 설거지를 제가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니까요. 예, 나는 설거지에 푹 빠지지 않았어. 3671님. 일단 처음에 안 도와주면 되는데

그거를 한번 도와주게 되면 계속 그렇게 됩니다. 네. 아무튼 그래도 홈베이킹이면은 맛있는 쿠키랑 빵을 집에서 드실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다 따님도 화이팅이고 어머니도 이제 슬슬 설거지까지 따님에게 책임을 전가하시죠. 네. 이번에는 호주 출신 재즈 싱어 베이시스트이기도 하고요. 니키 페럿의 체리 핑크 앤 애플 블러썸 와인이라는 곡 준비해 왔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작중작중 하나씩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

0: 가지고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습하고 뜨겁고 폭염이 요즘 워낙 심하다 보니 고장차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곤지암 1터널 안에 고장차가 발생했으니까 전방 잘 살펴 진입을 하셔야겠고요. 또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서종부근 1차로에 승용차 사고 발생해서 주로 3km가량 극심한 정체입니다. 반대 양양 쪽은 남양요금소부터 서종, 동산요금소부터 춘천분기점까지 18km가량 강원도로 교통량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 서울 쪽은 기흥과 양재 일대 정체고요. 반대 부산 쪽은 천안분기점부터 천안호도 휴게소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박소영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한 곡을 들으면 또 한 곡이 따라옵니다. 주말에는 원 플러스 원. 자, 어제 이 시간에 눈이 바빠지는 뮤직비디오를 주제로 선곡을 했었잖아요. 버글스부터 첫 MTV의 개국을 알렸던. 그래서 오늘은 정말 발표할 때 화제를 항상 몰고 왔던 마이클 잭슨의 노래 중에 91년작 Black or White를 준비했습니다. 이 비디오 뭐 못 보신 분 거의 없겠죠. 물론 뭐 드릴러 같은 뭐 거의 영화 같은 뮤직비디오도 있고, 하지만 이 블랙 오어 화이트도 드릴러를 연출한 존 랜디스 감독이 연출을 했고요. 이게 그 화제가 된 포인트가 여러 인종의 남녀의 얼굴이 여러 차례 겹치면서 자연스럽게 바뀌는, 그 당시로서는 정말 오 이게 뭐지? 라는 몰핑 기법이,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이렇게 섞이면서 다른 모습을 변하는 그 기법이 처음으로 사용된 게 바로 마이클 잭슨의 블랙 오어 화이트였고요. 바로 그 이후에 이제 터미네이터 2 거기에 이 기법이 완전히 진짜 사용되면서 그 T1인가 그 하는 그 은색, 예, 대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재밌는 게 중간에 랩이 빌 보트렐이라는 사람의 목소리인데, 누구냐 하면 뭐 래퍼가 아니라 이 곡을 마이클 잭슨과 함께 만든 프로듀서거든요. 그래서 임시로 이제 자기가 녹음을 랩을 해서 이 부분은 좀 유명한 래퍼를 불러와서 채우자 그랬는데 MJ가 그대로 이걸 써야겠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대요.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아니야, 네 목소리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래퍼로 데뷔를 했다고. 자, 그래서 얼떨결에 래퍼가 된 빌 보트렐은 사실 다른 많은 히트곡도 참여한 프로듀서인데요. 그 중에서 한 곡 플러스 원으로 이어드릴게요. 쉐릴 크로우의 All I Wanna Do도 바로 이분 작품이거든요. 블랙 오어 화이트와 이어드립니다.

Hit it.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네, 오늘 일단 먼저 원 플러스 원은 빌 보트렐이라는 프로듀서가 참여한 마이클 잭슨의 Black or White, Sheryl Crow, All I Wanna Do. 또 이렇게 알고 들으면 뭔가 결에 묻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예, 전혀 다른 장르지만. 자, 눈이 바빠지는 뮤직비디오. 진짜 이건 눈이 바빠지는 곡한곡 있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뭐 요즘에 그죠? 인터넷으로 쉽게 찾아보실 수 있으니까. 정글이라는 영국 그룹인데요. Back on 74라는 노래예요. 천만 뷰가 넘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직접 이 뮤비에 나오는 게 아니라 총 18명의 댄서분들이 춤을 추는데 각각 뭐 3, 3, 5 이런 식으로 이걸 원테이크로 촬영을 했대요. 사실 미셸 공드리 감독이 다프트 펑크의 All Around the World라는 곡도 뭐 원테이크는 아니겠지만 사실 그 춤이 더 유명하고 어떻게 저렇게 찍었지 싶은 네. 아주 이 곡은 인간미 넘치는 댄서들이 18명의 댄서가 등장을 하고요. 여기에 플러스해 드릴 곡은 바밍 타이거의 부리부리라는 예, 노래예요. 바밍 타이거 저도 몇해 전에 한번 방송에서 만난 적이 있는데 정말 개성이 넘치는 국내 팀입니다. 뮤비 담당하는 크루가 아예 멤버로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네. 그 바밍이 그 태국에서 보면 호랑이 그 연고 있잖아요. 그 거기서 만든 이름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예. 타이거 밤. 그래서 바밍 타이거. 아무튼 이렇게 문화적인 어떤 크루가 팀을 이루어서 네. 아무튼 바밍 타이거의 부리부리까지 두곡원 플러스 원 이어드립니다.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윤상 씨 수고하셨고요. 저는 잠시 후에 만나요.
4: 자, 마쳐야 될 시간입니다. 다들 이렇게 쉬는 날 건강 조금 더 보충할 수 있는, 네, 날이 많이 더우니까요. 다들 컨디션 잘 챙기시고요. 오늘 끝곡은 하이스쿨 뮤지컬 OST 중에서 We Are All In This Together라는 노래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월요일 아침도 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실 잘 안 될 가능성이 잘 될 가능성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두려움 없이 일단 지르는 편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 미련이나 후회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일단 부딪히고 나서 반성하는 게 나으니까요. 안 하려고 하면 뭐 핑계 수백 수천 개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헷갈릴 땐 망설이지 말고 시원하게 뛰어듭시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3: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심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4: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MBC 생활정보.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함께 불청객도 찾아왔습니다. 바로 습기인데요. 눅눅한 실내 환경은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뿐만 아니라 곰팡이 유발로 호흡기 건강까지 해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역시 주기적인 환기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낮 시간대에 맞바람이 치도록 창문을 활짝 열어두는 것만으로도 실내 습도를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또 옷장이나 신발장에는 신문지를 뭉쳐서 넣어두거나 다 쓴 커피 찌꺼기를 말려서 넣어두면 천연 제습제 역할을 톡톡히 해냅니다. 샤워 후엔 욕실 문을 바로 닫지 말고 환풍기를 가동하거나 문을 열어 물기를 완전히 말려주는 것도 곰팡이 방지의 핵심이겠네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6: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자, 오늘 첫 곡은요, 호주 출신의 세계적인 팝스타 카일리 미노그의 Can't Get You Out of My Head 였습니다. 후렴에 나오는 랄랄라 랄랄라랄랄라 이게 중독성이 굉장했죠. 한번 들으면은 이게 이명처럼 계속 들리는 그런 노래인데, 그래서 이런 노래들을 수능 앞두고 들으면 안 된다, 공부를 망친다 해서 요걸 이제 수능 금지곡이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튼 그 리스트에 오르기 충분한 그런 노래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요일이고요. 오늘까지 안녕하세요. 저는

0: 윤도현입니다.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호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3: 유동 골뱅이.
2: 치맥에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4: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7: 오뚜기.
5: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8: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9: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10: 경복. 기업이 잘 되는
11: 경복.
10: 천재력을 전문가로
11: 경복.
10: 4호성 캠퍼스
12: 경복.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13: 경복대학교.
14: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15: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나이클 타임.
14: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 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16: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 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17: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18: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비스카.
19: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6: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메디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음악이 사는 곳, 여기는 MBC FM4U. 안녕하세요, 윤도인입니다. 장버들님이 어린이집 교사인데 방학이자 휴가 중입니다. 내일 2박 3일 부산 가요. 재미있겠죠? 짐쌀 생각에 행복하고 누워서 라디오 들으니 이게 휴가다 싶어요. 그렇군요. 아무래도 지금 휴가 시즌이라 지금 여행지에 계신 분들, 또 뭐 가는 중인 분들, 또 이분처럼 계획 중인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 넌스톱 더 뮤직은 신나게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휴가여도 아니어도 여행지에 있어도 혹은 집에 있어도 그냥 같이 즐겨주시죠. 코너 제목처럼 논스톱으로 멈추지 않고 세 곡을 이어드릴 건데요. 그 첫 곡입니다. 버즈, 나에게로 떠나는 여행.

또 기억에 남을 때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서 그 곡이 나오면 그때 또 여행 막 떠올리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저한테도 그런 노래가 있을 텐데 여행을 생각보다 많이 안 해서 대부분 공연을 갔죠. 그래서 저는 공연에서의 어떤 그 장면들이 좀 많이 떠오르는 편입니다. 자, 앞에 세 곡에서 좀 빠르게 달렸다면 이번에는 템포를 좀 늦춰서 약간의 여유를 더해서 가보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 이 발음을 어떻게 좀 제대로 할까요? 가레스 가레츠 게이츠인데 가레스 게이츠의 Listen to my heart. 또 이어지는 곡은 Take That의 Back for Good. 두 곡 듣겠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0: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현재 경남 양산 또 부산의 기온이 37도를 넘어서면서 전국 통틀어 가장 폭염이 심한 상태고요. 삼척과 태안 36도, 수도권도 파주, 용인 35도 등으로 지금 대관령과 백령도를 제외한 전국에 30도를 웃도는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자칫 무리하기 쉬운데요. 오랜 바깥 활동은 좀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은 서울도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는데 이 37도의 무더위가 앞으로 일주일 이상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지금 정체는 경부고속도로 옥산부터 청주휴게소,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설악부터 서종,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 만종부터 원주 구간 특히 어렵습니다. 박소영입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분 59초 와이비의 첫 메탈 앨범 오디세이의 타이틀곡 오키드의 러닝 타임입니다. 처음부터 긴 곡을 쓰겠다고 작정한 건 아니었고요. 곡을 쓰고 편곡을 하다 보니까 이 곡이 담고 있는 이야기와 감정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길이가 6분 59초였습니다. 짧은 곡을 선호하는 트렌드에 반하는 긴 곡이지만 이 노래를 통해서 YB의 새로운 도전과 진정성을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무엇보다 YB 멤버 모두가 연주하면서 가장 큰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낀 곡이기도 합니다. 익숙한 길 대신 낯선 길을 택하는 것은 언제나 위험 부담이 따르지만 또 굴하지 않고 가는 게 YB만의 방식이었고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사라지지 않는다. 지금의 YB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를 담은 이 노래.

안녕하세요, 윤도현입니다. 2부 시작했고요. 오늘은 또 마지막 날이니만큼 저의 추천곡 중에 제가 몸담고 있는 밴드 와이비의 올키드 들으셨습니다. 이 곡은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대에서 연주할 때도 그렇고 아직까지는 한 번도 지루했다라고 한 적이 없는 그런 곡입니다. 일단 정신을 바짝 차려

하고요. 연주할 때 자칫 잘못하면 예, 틀리거든요.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에 가면은 이 노래 듣고 나서 달아주신 댓글 중에 재밌는 게 보여서 좀 소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키도 부른 다음에 보약을 달여 드셔야 될 것 같음. 라이브로 하시면 체력이 방전될 것 같아요, 형. 예. 그럴 것 같은데 뭐 사실 그렇진 않습니다. 다른 곡하고 사랑투 부르는 거나 오키도 부르는 거나 아주 미세한 차이 정도? 오히려 발라드 곡이 더 집중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쪽으로 좀 뭔가 에너지 소비가 있죠. 또 다른 분은 뭐야 이 형들 이런 음악까지 할 수 있는 형들이었어? 타잔부터 오키드까지 YB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이럴 법도 한 게 저희들의 음악이 정체성이 저희도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들어도 이게 뭐 같은 밴드야? 목소리는 비슷하구만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YB라는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살고 있죠. 0614번님 저는 락을 잘 모르는데요. 락 좋아하는 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을 척척 말할 때 괜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늘 들려주신 락도 너무 좋아서 저도 락에 빠질 락 말 락 하고 있어요. 빠졌네 이미. 예, 환영합니다. 7547번님 자취하는 아들 녀석이 먹을 게 없다고 연락이 와서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한껏 주문했는데요. 그러고 나서도 걱정이 돼가지고 톡으로 어떻게 조리해서 먹어야 하는지 장문에 카톡을 보냈는데 예감이 지금 안 좋습니다. 오늘 아침에서의 아들이 네, 딱 한 글자 답장을 보냈네요. 뭘 바란 건 아니지만 좀 씁쓸합니다. 답이 왔다는 거에 참 의의를 두시는 게 이상하게 그 예, 다른 사람 자기 친구들하고의 카톡은 잘 읽고 부모가 보낸 카톡은 뭐 한 달이 돼서 읽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답이 왔어요. 내라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서문탁의 사슬.

0: 메탈리카의 히어로 오브 더 데이 들으셨고 그전에는 서문탁의 사슬 들으셨습니다. 예, 뭐 더울 때 이렇게 좀 시원한 음악 들으면 좀 시원해질 것 같아서 선곡을 해봤고요. 이수미 씨가 요즘 너무 더워서 그런지 입맛을 잃어서 맛을 잘 못 느끼고 많이 먹지도 못해요. 입맛 돋아날 음식 추천 부탁드립니다. 야, 이거 진짜 어려운 건데 이거. 글쎄요. 냉면 좋아하시면은 평양냉면 같은 거 어떨까요? 슴슴한데 여기 또 입맛을 돋구 이게 먹고 나면 뭔가 좀 더 약간 자극적이게 땡기기도 하고 저도 지금 입맛이 예. 이 정도로 예, 지금 평양냉면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추천드려 봅니다.
1: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 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 서비스.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이문세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두유기 열풍의 주역 오쿠에서 두유 제조기, 차류 전문기업 꽃샘식품에서 맛있는 전통차를 드립니다. 자, 이제 끝곡과 끝인사 남겨놓고 있는데, 오늘 저는 뭐 일주일 동안 진짜 너무 즐거웠고 덕분에 라디오 DJ를 다시 경험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또 찾아오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문세 형님, 휴가 동안에 충전 잘하셔서 저 내일부터는 또 청취자분들과 즐거운 행복한 만남 가지시길 바랍니다. 끝곡으로 자미로콰이의 Runaway 들으면서 인사드리고 다음에 좋은 곳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1: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왕국 스페셜 DJ 나비입니다. 정의가족 3421님이 주신 사연인데요. 여름이라는 그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글귀인데요. 참 좋더라고요. 여름은 게으름의 계절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곧 의미 있는 시간이다. 풀밭에 누워 별을 세고 나뭇가지 위에 앉아 구름을 관찰하는 계절이다. 그렇죠. 이 계절, 이 여름, 이 썸머, 이 날씨에 함부로 움직였다간 5분 만에 몸에서 워터파크 터집니다. 가만히, 조용히, 누가 좀 안 건드리면 그래도 버틸만 할 텐데. 아이고야, 그래서 좀 그런 의미에서 얘들아, 엄마 5분만 좀 누워있자 간절히 외쳐보면서 정호의 희망곡 출발할게요.

정호이만곡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 여자친구의 여름여름해였습니다. 아 진짜 여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사정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김신영 씨, 우리 신디를 대신해서 이번 일주일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스페셜 DJ 나비입니다. 김은경님, 김포댁 나비님.

0: 아저씨죠? 저도 김포살이 하고 있는데 요즘 바닥 분수 운영하는 곳이 많아서 저 역시 나이를 잊고 뛰어들고 싶어요. 아이고 은경님 반갑습니다. 제가 그 우리 신용 씨그 때문에 신용 씨의 추천으로 거의 한 10년 전에 김포로 이사를 와라. 여기 좋다. 참 좋다 해서 김포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신디는 곧한몇년안한 2, 3년 후에 떠납니다. 김포를 떠요. 김포를 두고 자기만 홀랑 가더라고. 그래서 저는 김포에서 쭉 살다가 한 3년 됐나? 2, 3년 된것 같아요. 저도 김포 바로 옆 동네로 이사를 갔어요. 근데 뭐 바로 그 횡단보도 하나 건너는 고차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 아직까지 김포 고현정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자, 일요일에는 최신 인기 가요들로 놀아보는 정호의 음악곡 탑 20가 준비가 되어 있죠. 볼륨 업 미리 부탁드리면서 어디 가시면 안 돼요. 함께 하셔야 돼요. 먼저 광고 듣고 올게요.
1: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 렌터카 디스카.
2: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3: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4: 엄마!
5: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3: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8: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9: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0: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12: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12: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1: 제조원
13: 현대 오피스.
14: 티긋티긋 무조맨.
15: 티 어실 원스야.
14: 딱 한 번만.
15: 티 어실 원스야.
14: 싹 한 번에.
15: 티 어실 원스야.
14: 무조맨.
15: 티 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 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 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6: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7: 영월이래요.
1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7: 영월이래요.
1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8: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19: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2: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0: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최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8: Walk it, walk it. 안전화.
1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8: 여러분은 지금 원조 썸머퀸, 효린도 사랑하는 라디오의 왕, 정호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더 핫하게 돌아온 핫걸 가수 효린입니다. 제가 그동안 싱글만 내다가 오랜만에 7곡 꽉 채운 미니 앨범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때보다 즐거운 마음으로 작업한 곡들이라 저도 참 뿌듯하고 당당하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타이틀곡 체크는 2026년 버전의 Y2K 팝곡으로서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에너지를 주는 정말 긍정적인 그런 곡이니까요. 여러분들 체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가져온 추천곡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저의 추천곡은 폴 블랑코의 툭 꺼낸 말에는 오히려 거짓 없으니까입니다. 저도 이 노래를 어떻게 툭 들었는데요. 툭 들었다가 빠져들게 된 노래입니다. 가사도 굉장히 현실적인 가사에 굉장히 듣기 편안하면서 뭔가 감정을 살짝살짝 건드려주는 그 음악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정말 한 곡 반복으로 하루 종일 들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제 노래 Check 그리고 저의 추천곡으로

0: 행복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가수 효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싫은 내가 하고 싶은 말 불편한 후회들로 하지 못한

여러분은 지금 청량에너지 루네이트 카일도 사랑하는 라디오 정오의 희망곡을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청량에너지를 꾹꾹 담아서 돌아온 루네이트의 카일입니다. 네, 저희 루네이트가 단체로 정오의 희망곡에 놀러왔는데요. 들으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청량송 스니커즈가 나왔거든요. 네, 또 저희 스니커즈는 정말 청량하면서도 중독적이고 시원하게 터지는 후렴이 아주 매력적인 곡입니다. 탄산음료 같은 노래죠. 스니커즈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번엔 저의 추천곡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 추천곡은 알파 드라이버님들의 고고입니다. 제가 왜 추천을 드렸냐면 제가 요즘에 김부장이라는 드라마에 정말 많이 빠져있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 뭔가 누군가를 구하러 가고 싶고 정의로움이 막 속에서 불타오르는 그런 느낌이어서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루네이트의 카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dun dun dun dun.
1: 화려한 축제는 계속된다. 다음 주를 꽉 채울 주인공은 누구? 기대하시라. Who's next? 다음 주 정의에 찾아온 손님들. 벌써부터 심상치 않은 예감이 드는데 8월 4일 화요일 고막을 호강하게 만드는 보컬들 이보람 그리고 힌. 8월 5일 수요일 보컬의 신 레전드 이승철 그리고 그가 선택한 후배 이산까지 컴온. 그럼 다음 주도 꽉꽉 채워줄 정화희망곡 기대해주세요.

핫한 트렌드 음악들을 쏙쏙 잡아내는 차트 인기 급상승 뮤직 임금 뮤. 8월의 문을 활짝 열고 들어온 임금 뮤. 오늘은 어떤 노래들이 우리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지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볼까요? 뿅. 자, 첫 번째 노래는요. 아유, 제가 사랑하는 우리 JYP 박진영의 Wet입니다. 맞아요. 뜨거운 여름이잖아요. 여름하면 워터밤의 계절 아니겠어요? 지난주 주말 워터밤 서울이 열렸는데요. 물놀이는 정말 시원하고 무대는 아주 핫했습니다. 워터밤 원조 여신 선미 씨와 늘 무대에 진심인 비비 씨 무대, 저도 이거 영상으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직접 가지 못했지만 여러분들 거 하나하나 다 찾아보고 있다고 알고리즘 아주 장악을 했어요. 그리고 핫걸의 아이콘이죠. 다영 씨가 박재범의 몸매 무대도 깜짝 등장을 했는데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현장이 난리가 났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분 아직 이분도 했잖아 그쵸? JYP 박진영 씨도 워터밤에 등장한다는 소식이 미리 알려졌었는데 의상 보고 깜짝 놀랐어.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잖아. 우리 진영 오빠는 요 올여름도 민트 망사 패션으로 무대를 정말 찢어놓으셨는데요. 워터밤 무대를 위해서 올해 초부터 체지방 관리를 하고 이 곡 웻은 아예 워터밤 위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아예 그냥 젖어버렸잖아. 그만큼 이번 무대 진심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아, 워터밤. 저는 사실 구경을 가본 적도 무대 위에 서본 적도 없는데 저도 사실 워터밤 설 자격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은 잠깐 비웃어요? 잠깐 박돌이 좀 많이 비웃은 것 같은데. 예, 엄마들도 워터밤 설 수 있어요. 나도 지금 애기 낳고 지금 붓기 쩍쩍 빠지고 있고 요 정도면 내년 워터밤 정도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서인영 언니도 워터밤 무대 들어간다고 지금 각종 뭐 무대 준비부터 시술까지 지금 완벽하게 마쳤는데 저도 붓기 좀만 더 빼가지고 내년 워터밤 노려보겠습니다. 저는 의상 저도 뭐 해외 직구 해가지고 저 충분히 준비할 수 있어요. 예, 저도 뭐 자신 있거든요. BBC 한번 예 내년에 한번 볼게요. 네, 다음 곡은 레이디 가가의 포커페이스입니다. 이 노래가 요즘 다시 뜨고 있어요. 사실 우리 레이디 가가는 저희 때 굉장히 뭐 포커페이스부터 제목이 또

모델이니까도 모르겠어. 아마 가가 언니 옛날 히트곡 많았잖아. 근데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모의고사 여왕 챌린지가 유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시험지를 길게 이어붙여서 망토와 왕관을 만들고 이곡 포커페이스를 배경음악 삼아서 아 당당하게 워킹하는 챌린지를 하고 있네요. 여기 지금 사진을 제가 살짝 보고 있는데 요 망토가 그럼 시험지예요? 아, 오, 요거 레이디가

힘내라.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라도 풀어야지. 굉장히 건전하게 풀고 있잖아. 어디 뭐 나가는 게 아니라 학교 안에서 복도에서 시험지를 붙여가지고 이거 왕관 만들고 이거 너무 귀엽고 순수하지 않나요? 예, 정말 응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가장 유행에 민감하다는 관공서, 지자체 유튜버들도 현수막을 이어붙이면서 이 챌린지를 패러디하는 중이라고 해요. 우리도 오늘 대본 좀 이어붙여가지고 MBC 복도 한번 좀 걸어봐요. 왜 그래요? 테이프가 모자란 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많이 남거든요. 예, 챌린지 전 두 바퀴 돌고 갈 수 있어요. MBC 복도. 예, 작가들이 절레절레를 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임금뮤. 워터밤을 핫하게 만든 노래 박진영의 When, 그리고 모든 수험생들 응원하면서 레이디 가가의 포커페이스까지 듣고 저는 정원의 희망곡 탑20으로 돌아올게요.

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릎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릎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4: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여행지에서 돌아오는 귀경 차량들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30km 길게 정체인데요. 인제와 내촌 부근, 또 설악부터 서종, 그리고 화도 일대 속도 안 나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도 진부와 면원, 또 횡성부터 원주까지 차들 계속 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천터널 부근은 3차로에 화물차 고장으로 서 있어서 문막부터 여주까지 그 여파로 쭉 밀리고 있고요. 수도권은 아직은 좀 여유가 있는데 광교터널과 둔대 분기점일 때는 진짜

0: 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 옥산부터 청주 휴게소,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노은 분기점 일대 밀립니다. 박수영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최신 트렌드가 머리에 쏙쏙,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최신 인기 차트 정호의 희망곡 탑 20. 이 시간 요즘 인기 차트 노래들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저 NAVI 나비가 트렌드 참 좋아하거든요. 엄마들 중에 정말 트민녀야. 제일 빨라, 제일 빨라. 핫플레이스, 핫 아이템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고. 자, 오늘도 핫한 곡들 쓱 훑어보고 공부해 간다는 마음으로 쭉쭉 달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어떻게 차트가 만들어지는지 먼저 소개를 해드릴게요. 정호희망곡 탑20는요, 양대 권위 있는 음악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 그리고 MBC 라디오 온웨어 차트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정호희망곡 탑20 20위부터 바로 시작합니다. 20위는, 어머머머, 잠깐만, 이거야? 예나씨, 캐치캐치. 아직 순위권에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아직까지 우리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잠깐 들어볼게요. 아짜짜짜 으으 짜짜짜 짜짜짜 짜짜짜. 미안해요 예나. 이 곡이 3월 달에 발매가 됐는데 지금 7월, 8월이 다 돼요. 8월이야. 어머, 롱런 중이네요. 예, 발매 당시에도 챌린지로 핫했지만 우리 이준씨가, 엠블랙 이준씨죠, 야구장에서 민소매 입고 이 안무를 춘 영상 덕분에 다시 한번 화제가 됐습니다. 이준씨가 그 요 챌린지 덕분에, 이 캐치캐치 안무 영상 덕분에 민소매에서 협찬 많이 안 들어왔나? 광고 안 들어왔나요? 예, 우리 또 가요계 민소매 오빠들이 몇 분 계세요. 우리 비오빠, 박재범 오빠, 이준 오빠까지 이렇게 삼총사. 그리고 저기 로이킴도 민소매 많이 입던데. 그분은 심지어 광고까지 찍지 않았어요, 이킴 씨는. 예, 어우, 부럽네요. 네. 비, 박재범, 이준 요 조합으로 러닝즈, 러닝 셔츠 조합으로 그룹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아직 만들진 않았어요. 아, 이게 또 우리의 바램과 달리 또 회사 간에, 소속사 간에 문제가, 예, 있습니다. 같은 회사면은 이게 많이 또 가능한데 회사가 다르면은 조율할 게 많아요. 예, 많이 어려울 수 있다. 자, 19위는요, 아일릿의 It's Me. It's Me. 가자.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궁짜라 궁짜. 하! 하! 하! 하! 나 이거 너무 좋아하잖아.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곡 It's Me. 이 노래는 제가 나비나이트 때도 부르기도 했는데, 요거 아시죠? 소주괄 성육괄 소주괄 성육괄 이렇게 불렀는데 원래 요 가사가 아니죠. 요게 어떻게 되더라, 가만히 좀 봐요. 너무 길어지는데 후 어떻게 되죠? 잠깐만. Who's a bias I'm your bias Who's a bias I'm your bias 이렇게 가잖아. Who's your bias? Bias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너의 원픽이 뭐냐? 최애. 최애가 뭐냐? I'm your vile. 내가 네 바로 최애다. 어필하는 거죠. 바로 나야 나. 나야 나. 나야 나. 연결되는 거 아닌가요? 미안합니다. 자. 예, 요거 자신감 뿜뿜하는 내용이거든요. 내가 자신이 없으면 나라고 어떻게 어필을 해요? 나 자신을 사랑해라. 예. 자, 다음 곡은요, 18입니다.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 Come give me that love, love, love, love. 아이들이죠.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이잖아요. 예, 요 노래 조금 미안한데 아이들 조금 생소해. 내가 트렌드에 너무 뒤쳐졌나? 7월 6일에 발매된 아이들 노래고요. 약 한 달 정도 됐네요. 내가 그럼 모를 수 있어. 예예. 엄마니까 바빠요. 제가 지금 아이 방학도 있고 아이 둘 케어하느라고 아이들까지 내가 우리 아이들 챙기느라고 이 아이들을 챙기질 못했네. 어, 좋은데요? 랩이 찰진데? 보통 여름 하면 시원청량한 곡을 내는데 우리 아이들은 다르게 갑니다. 남다르게.

쾌적한 노래를 가지고 왔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번 시카고 룰라팔루자 무대에 섰습니다. 해외에 이런 대형 페스티벌 라인업에 점점 우리 케이팝 가수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너무 반갑기도 하고 자랑스럽고 나도 한번 언젠가 룰라팔루자 가고 싶다. 꿈을 꿀 수는 있잖아. 우리가 모를 일이에요. 내가 진짜 45세 갈 수도 있는 거고 50에 갈 수도 있는 거고 모를 일입니다. 정말 우리 K엄마, K줌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아이들 말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들에게도 좀 관심을 가져달라. 예, 요청을 드리면서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들의 Give Me That Love.

함께하는 정화의 만곡 TOP 20. 자, 오늘은요, 저 스페셜 DJ 나비와 함께 달려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순위 소개해 볼게요. 자, 17위는요, 아이덴티티의 키즈 리턴. 잠깐만, 키즈가 리턴 한다고요? 아이들은 돌아오면 안 돼요. 유치원 가야지. 어린이집 가야지. 왜 돌아와요? 집에 오지 마요. 천천히 와요. 아이덴티티. 이름도 잠깐만. 아까 우리 앞쪽에도 아일릿, 아이돌, 17위 아이덴티티까지 아씨들이 많네요. 예, 키즈 리턴. 제목은 조금 마음에 안 들어요. 예. 키즈 고로 해야지. 키즈 고고. 노래는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신인 그룹이네요. 작년 8월에 데뷔한 아주 따끈따끈한 보이그룹이고, 어머나 잠깐만, 멤버 수가 무려 24명이에요? 어머. 그리고 심지어 현재까지는 20명의 멤버만 공개됐고요. 아직 4명의 멤버는 공개를 안 했대. 그래서 조만간에 4명의 멤버까지 싹 다 합류를 해서 완전체로 컴백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호. 또 멤버들이 이 곡 키즈 리턴으로 음악방송 1위를 하면요, 다같이 회식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요. 1위를 꽤 여러 번 했거든요. 아, 1곡으로 1위를 했어요? 이미 들어간 거야? 그러면은 잠깐만, 지금 멤버가 24명에다가 스텝까지 합치고 뭐 여기저기 하면은 50명은 넘을 것 같은데, 이 모든 인원이. 회식하면 사장님 지갑이 많이 얇아질 것 같은데 괜찮아요? 예, 우리 아이덴티티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요거를 이제 아이돌 이 팬덤뿐만 아니라 이제 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싶다. 제목을 바꿔요.

제목을 키즈 고로 바꾸면 엄마들이 환장하지. 너무 좋아해요. 예. 조금 키즈 천천히 슬로우 리턴. 슬로우 리턴으로. 예, 천천히 와라. 이거 부탁드리고 16위는요. 아홉에 아씨가 또 나오네요. 아짜 돌림이 많네. 아홉에 Run to you. 디오씨의 Run to you만 생각했는데 여기 또 아홉에 Run to you는 다르네요. 9인조 보이그룹이 아홉 명이어서 아홉이에요. 사장님 너무 저기 팀명을 쉽게 지으셨네. 이 노래도 7월 8일에 발매된 노래고요. 제목처럼 Run to you, 너에게 직진하겠다, 나 기다리지 않고 달려가겠다, 이런 내용의 곡입니다. 이분들 또한 핫 루키더라고요. 작년 7월에 데뷔해서 이제 막 데뷔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야, 대단들 하시네요. 데뷔한 지 11일 만에 음악방송 1위를 했고요. 작년 올해 각종 수상 경력을 합치면 총 14관왕을 했다고 하면 아유 나보다 낫다. 난 상을 한 번도 못 받았는데 14관왕이나 했어. 아홉 너무 대견하고 우쭈쭈 잘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런투유 쭉쭉 달려나가세요. 화이팅.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아이덴티티의 키즈 리턴, 아홉의 런투유.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 백조 싱크
2: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3: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2: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4: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5: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6: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저는 스페셜 DJ 나비고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정황희망국 탑20. 계속해서 다음 순위 만나볼게요. 15위는 아 이분은 내가 알죠. 한로로 사랑하게 될 거야. 근데 이거는 또 신곡이 나왔어요. 로로씨 빠르네. 언제 낸 거야. 잠깐만 7월 9일에 나왔어요. 7월 9일에 발매된 너와 나입니다. UNI죠. 너와 나. 좋다. 이 한로로씨 하면 뭔가 이 청춘 푸르름 파르팔 요런 단어들이 굉장히 생각이 많이 납니다. 목소리에 어떤 꾸밈이 없지만 이 목소리 자체에서 주는 풋풋함이 있어요. 로로씨가 이 곡도 내일에 대한 희망과 꿈을 품고 살아가자 라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라고 하고요. 이 곡이 정말 대단한 게 키티, 한교동 이런 캐릭터들로 유명한 회사 있잖아요. 선리땡 거기랑 콜라보를 한 노래예요. 앨범 커버를 보면요 폼폼프린이라는 귀여운 강아지 캐릭터도 있고요. 한노롯이 여기 옆에가 한노롯이잖아요. 네, 캐릭터로 그려져 있습니다. 아 굉장히 또 이 여기 산리땡에 픽을 받은 아티스트입니다. 예, 너와 나 역시 많은 사랑 받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노래 듣고 3부에 돌아올게요. 한노롯의 너와 나.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월등한 점은 유년 시절의 추억이 제일 많다는 건데요. 시골 외갓집의 뜨거웠던 마당, 사촌들과 등이 새까매지도록 놀던 파도와 개울, 친구들과 아이스크림 사러 뛰어가던 슈퍼, 쫄딱 비를 맞았던 오후가 어느새 파랗게 개고 저 구름은 널 닮아서 못생겼다며 서로 낄낄대던 형제자매. 여름의 추억이 몰려있는 건 방학으로 휴가로 다른 계절보다 많이 놀았던 덕분이겠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드는 계절, 그 한복판인데 어떻게 좀 놀고들 계신가요?
0: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입니다.
3: 디스크로 인한 목, 허리 통증을 앓고 계신 분들 중에 수술을 할 수 있다는 부담감에 병원 방문을 꺼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디스크는 수술을 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은 냉각 카테터를 이용하여 디스크 돌출 부위를 낮은 열로 치료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낮은 열을 가하기 때문에 기존 수액 성형술보다 정상 디스크 손상이 적어서 젊은 분들에게도 장기간 예후가 좋습니다. 피부 절개를 하지 않아 흉터 걱정이 없고 시술 시간도 15분 안팎으로 짧아서 시술 당일 혹은 다음날 퇴원이 가능합니다. 약을 드셔도 신경주사를 맞아도 목, 허리 통증이 계속된다면 냉각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세요.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주민욱 과장이었습니다.

0: 사느라다 배추에 병이 왔다. 여기는 무름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 무름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 병해를 관리한다.
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2: 경농이 만듭니다.
3: 초록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4: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곡 3부 시작했습니다. 저는 신디를 대신해서 스페셜 DJ를 맡은 NAVI 가수 나비고요. 일요일에 함께하는 정호의 만곡 탑20 쭉쭉 만나보고 계신데요. 이 차트는 양대 권위 있는 음원 차트와 음반 판매량 차트를 합친 점수 50%와 MBC 라디오 순위 점수 50%를 더해서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다음 순위도 소개해볼게요. 이번 주 14위는요.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아, 우리 유정 씨잖아요. 저도 정이 오며 가며 우리 유정 씨를 몇 번 이제 얼굴도 보고 가끔씩 이제 메시지도 주고받고 하는데 유정 씨 너무 귀엽고 깜찍한데 얼마 전에는 날씨 요정으로 변신을 했습니다. 예, 7월 24일에는 1일 기상캐스터로 출연을 했어. 진짜예요, 이거? 진짜 출연했구나. 어머, 기상캐스터로 했구나. 나 이거 뮤직비디오인 줄 알았잖아. 오, 노래 홍보도 야무지게 하고 날씨 소개도 똑부러지게 전달을 하고 왔더라고. 이거 괜찮네요. 나도 기상 여기 기상캐스터 여기 날씨 쪽을 한번 뚫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제 노래 첫눈예보. 잠깐, 저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예, 정말 첫눈예보라는 이 첫눈이 오는 날짜에 맞춰서 음원 발매를 했어요. 기상청에 우리 다 전화를 했지. 몇 월 며칠 날 눈이 올 예정입니다. 좋아요. 그럼 그때로 우리가 음원 발매하겠습니다. 발매를 했는데 눈이 안 와요. 날씨가 너무 맑아. 예, 너무 속이 상했습니다. 예, 우리가 그 앞에 인트로에 뽀드득 뽀드득 발자국 소리까지 넣었는데 눈이 많이 쌓였는데 음악에서는 눈이 많이 쌓였거든. 현실은 눈이 안 와요. 너무 맑아서 다시 한번 예 어떤 일일 기상캐스터로 출연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있다면 첫눈예보를 BGM으로 깔고 올겨울 노려볼게요. 진짜 예 좋아요. 연락 한번 주시고 요즘에는 이렇게 기상캐스터 아니면 교통방송 리포터로 등장해서 신곡 홍보하는 게 많다고 해요. 아, 그렇구나. 요즘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있지가 교통방송 리포터로 등장을 했고요. 투바투 수빈 씨도 일일 기상캐스터로 등장을 한 적이 있대요. 예전에 한 그 슈퍼주니어였나요? 홈쇼핑에서 갑자기 패딩 팔면서 노래 발표한 적도 있고 요즘에는 다양해요. 이게 우리가 뭐 음악방송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많이 열어놓고 대표님들과 이사님들 머리를 맞대고 어디서 우리 음원을 공개를 해야 될 것인가 예 회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노래 최유정의 비장의 무기 듣고 올게요.

0: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판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4: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저는 스페셜 DJ 흑요정 나비고요. 정호의 만곡 탑 20. 계속해서 다음 순위 달려볼게요. 13위는요, 연준의 아이스크림. 바로 알잖아. 신세대잖아. 아이스크림. 바로잖아요. 컴온. 아이스크림. 살살 녹는다. 살살 녹아. 여름에 잘 어울리는 새콤달콤한 곡이고요. 이 곡의 인기도 정말 핫합니다. 어머나. 빌보드 200 차트에서 16위에 올랐어요. 야, 올해 한국 솔로 가수 중에서는 최고 성적이라고 하고요. 또 연준 씨가 이번에 그 앨범 홍보를 위해서요, 배우 박지원 씨와 프로모션 영상을 찍었는데요. 박지원 씨 아시죠? 그 장희수 씨, 범죄도시에서 장희수 씨인데, 화가 나거나 답답한 순간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기분이 달라진다라는 설정인데 이게 꽤나 화제가 됐더라고요. 영상 3편 모두 조회수 150만 회를 넘겼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진짜 있네. 누가 장희수 씨고 누가 연준 씨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비슷해. 컨셉이 모자 거꾸로 쓰고 티셔츠 색깔까지 똑같잖아요. 아, 자세히 보면 얼굴이 많이 다르네요. 아이스크림 챌린지를 요즘 또 배우분들과 함께, 아, 나도 아이스크림 참 잘 먹는데 한번 연락줘요. 나는 챌린지 요즘에 콜이 안 들어와요. 지금 너무 쉬어서 그래요. 이제 내가 가을부터 어떻게 좀 분발을 해보려니까 연락을 많이 많이 주시고. 10위입니다. 선미의 Forever July. 우리 선미씨도 최근에 또 이제 신곡이 나왔는데 7월 15일에 발매됐습니다. 선미씨와 적재씨가 함께 작사 작곡을 했고요. 여름에 장마철같이 뭔가 이렇게 촉촉하게 물기를 잔뜩 머금은 곡이고요. 갑자기 찾아온 사랑 때문에 어딘가 불편한 설렘을 느끼는 모습을 표현한 노래라고 합니다. 또 이번 안무에 우산을 활용한 안무가 있는데요. 우리 선미씨 하면은 뭐 퍼포먼스에 쓰이는 뭐 소품이라든지 이런 거 뭐 선미씨를 따라올 자가 없습니다. 열이 올라요라는 그 무대 퍼포먼스 때도 대형 부채로 부채춤을 췄거든요. 여기 지금 사진 보면 진짜 큰 부채로 이정현 씨 이후에 부채 퍼포먼스 너무 오랜만이었잖아요. 정현 언니 거는 많이 작았지, 부채가. 이렇게 딱 한 손에 들 수 있는데 요거는 댄서들이 같이 들어야 될 정도로 사이즈가 컸어요. 역시 선미 씨가, 그쵸, 그동안 또 많이 벌었으니까 부채도 투자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자, Forever July도 역시 선미 씨의 매력이 고스란히 담긴 아주 매력적이고 촉촉한 곡인 것 같네요. 자, 11위는요, 프로미스 나인의 비타민 미. 아, 또 다른 썸머퀸의 등장이네요. 걸그룹 프로미스 나인이 컴백했습니다. 노래 제목도 상큼하죠.

비타민 미, 기운이 필요한 순간 에너지를 전해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담았고요. 이번 앨범 컨셉에 맞게 앨범 디자인도 굉장히 귀엽게 만들었어요. 비타민 알약 상자처럼 만들었는데요. 앨범 버전도 오렌지, 블루베리, 복숭아, 체리, 레몬 이렇게 만들었다고 해요.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야 구매를 또 많이 이어지거든. 구매 쪽으로 또 이어지거든. 오렌지만 맛보면 서운하잖아. 그럼 블루베리 가고, 블루베리가 너무 또 달달하면 복숭아 한번 맛봐야 되고. 요거 아주 잘 짰네. 좋네요. 비타민 미. 그쵸. 우리가 이제 지치면 우리 이렇게 젊은이 친구들은 비타민처럼 상큼한 거 가는데, 우리 엄마들은 이제 녹용이라든지, 저기 흑염소, 홍삼 이쪽으로 가요. 예, 비타민 우리 쪽이랑은 좀 컨셉은 안 맞지만 노래 자체는 너무 힘이 나네요. 프로미스나인 비타민 미 축하드리고, 자 그럼 이쯤에서 노래 듣고 올게요. 프로미스나인의 비타민 미, 선미의 Forever July. I think you need a dose of vitamin me.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김포고현정 가수 나비고요. 정호의 만곡 탑20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순위 볼게요. 10위는요, 에스파의 레모네이드. 아, 레모네이드. 이 노래였군요. 에스파는 또 익숙하지.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세상에서 가장 비싼 소라는 게시물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브라질 넬로르라는 품종의 소인데요. 대회에서 여러 번 우승을 했다고 하고요. 어머 세상에, 몸값이 약 56억 원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가치를 가진 소예요. 그런데 바로 이 소의 이름이 카리나라고 합니다. 아, 역시 월드스타는 월드소를 알아보네요. 월드소가 월드스타를 알아본 건가? 예, 이 게시물에 윈터씨도 댓글을 남기면서 오, 에스파 카리나 씨를 소환했는데 카리나 씨가 뭐야 뿌듯해. 어, 진짜 여기다가 댓글 남겨주셨네요. 아, 이 소가 그리고 얼굴도 이쁘다. 굉장히 깨끗하고 뽀얘가지고 너무 예쁘네요. 근데 소가 어떻게 사람보다 몸값이 높으면, 예, 무슨 일이에요? 아우, 좋겠네요. 예, 우리 또 어, 부럽다는 말밖에 안 나오네요. 56억 언제 만져보죠? 자, 9위는요,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숨이 막혀 눈물이 차올라. 나 혼자 온다 커요. 일단 이소라 선생님, 이소라 선배님 너무 대단합니다. 왜냐면 지금 우리 차트 거의 다 아이돌 음악 위주인데 9위에 정말 당당하게 우리 여성 보컬리스트 이소라 선배님이, 예, 자리를 잡고 있어요. 본인들의 경험담을 진솔하게 다 털어놓으면서 명곡을 만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소라 선배님입니다. 이소라 선배님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곡이고요. 아, 얼마 전까지 짝사랑을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혼자 마음앓이를 하다가 혼자 이별을 했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고백을 못한 거네요. 정작 그 당사자분은 모르고 혼자 좋아하고 혼자 헤어지고. 아, 아유, 한번 고백 용기 내서 해보시지. 예, 아유, 아쉽네, 안타깝네요. 이소라 씨는 사랑 이야기는 정말 내 이야기, 본인 이야기가 아니면 노래가 안 되는 타입이라서 꼭 자신의 이야기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이소라 선배님 수많은 곡들이 다 본인 이야기인 거네요. 와, 한 편의 소설 같을 것 같아. 한 편의 영화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8위는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나그네요. 이건 내가 알지. 한 번 더. 나그네요. 나그네 많이 불러요. 요거는 내가 또 챌린지 탑승했잖아. 예, 우리 아인이 안고. 악뮤 관련 댓글 중에 자주 보이는 말이 있습니다. 악뮤 부모님 부럽다. 도대체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신 거냐. 이런 말들이 많은데요. 실제로 찬혁 씨, 수현 씨 부모님이 책을 내셨대요. 오늘 행복해야 내일

더 행복한 아이가 된다. 아, 나 오늘 바로 저기 가야겠다. 서점 가야겠다. 어, 요게 또 이제 비법이 싹 나올 거 아니에요. 교육 비법이랄 게 사실 따로 없다고 해요. 그냥 아이들과 함께 놀았고 오늘 하루 잘 놀았다. 그거면 만족을 했다고 합니다.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예, 책 다 찢어버려야겠네요. 나 또 극단적이거든. 어, 많이 놀아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사실 또 체력이 받쳐줘야 같이 노는데 어, 힘이 없어요. 지금 또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기도 했고 마흔이 넘어가면서 체력이 급격히 저하가 되더라고요. 네, 아 그렇지만 힘들어도 아까 우리 얘기한 흑염소 먹으면서 녹용 때리면서 아이들과 함께 많이 놀아줘야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 아이들이 나와 함께 놀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생각하면 힘들어도 어, 어디 같이 나가게 되고 놀게 되더라고. 이제 뭐 초등학교 뭐 한 3, 4학년만 돼도 엄마 안 찾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 안 남은 거야. 예, 할 수 있을 때 놀 수 있을 때 많이 많이 놀아주도록 합시다. 자 그럼 노래 이소라의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악뮤의 소문의 낙원.

0: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일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지금 여름 휴가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고속도로에 사고가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으로 문경 2터널 부근 1차로 승용차 사고 발생해 문경 세제부터 연풍 나들목까지 꽉 막혀 있고요. 또 대구 부산 고속도로도 부산 방향으로 상동 1터널 안에서 2차로에 승용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차들이 멈춰서는 상황이니까 상동 1터널 진입하기 전에 속도 줄여 안전하게 이동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쪽 31km 정체인데요. 내린천 휴게소부터 내촌, 설악, 또 서정부터 화도 구간 속도 안 나고 있습니다. 박수영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여러분, 주파수 돌리면 안 돼요. 추노 신디가 잡으러 갑니다.
7: Oh my god, get 그림 말린 못 가지 마. 난 다 get, get 또 놓치지 않아.
6: 매일 낮 12시엔 정우의 희망곡.

오늘은 저 스페셜 DJ 나비와 함께 정호의 만곡 탑20 쭉쭉 달려보고 있고요. 계속해서 7위 만나볼게요. 7위는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 상큼한데 레몬처럼 톡톡 튀네요. 톡톡 터지네.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가 후배들과 있었던 일화를 얘기했는데요. 하츠와의 에이나 씨 어머니랑 본인이 동갑인 걸 알아서 깜짝 놀랐다고 해요. 아 진짜로? 그렇지. 요즘 아이돌들이 아마 이제 저희 또래거나 저희보다 어릴 수가 있거든요. 희철 씨가 친한 형들한테 형 딸벌들이 데뷔를 한다고 놀렸는데 이제는 자기 차례가 돼서 미묘한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우리 김희철 씨가 83년생이고 에이나가 08년생이니까 그쵸. 요즘 뭐 08년생, 07년생, 10년생들도 있대요. 그래서 00년생이나 03년생 이런 친구들은 사실 형 누나 라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0809 이러면 계산이 잘 안 돼요. 난 05학번이에요. 예, 05학번이라서 0807 상상이 잘 안 가네요. 자, 다음 6위는요. 아이고! 이분 또 내 핸드폰 저기 알고리즘 속의 주인공 아니야. 우리 멤버 최산 씨의 영상이 알고리즘을 타면서 저도 요즘 한창 많이 빠져있는데 바로 에이티즈의 Bad. 아우, come on. 흥 난다. 우후. 요거 튕겨줘야 되거든요, 가슴. 내가 이거 이준이한테도 요 댄스를 알려줘서 가끔 튕겨요, 걔도. Come on. 우후. 자, 눈빛. 눈빛. 눈빛. ATJ의 리더, 홍중 씨는요. 매 앨범마다 프로듀싱에 참여할 정도로 곡 작업을 열심히 합니다. 사실 예전에 이제 저희 때는 뭐 지드래곤이 앨범 프로듀싱하고 곡을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엔 이제 거의 아이돌 분들 중에 뭐 한두 분 정도가 기본적으로 작사 작곡 프로듀싱을 다 하더라고요. 네. 데뷔 전에 심지어 연습생이 되기 전부터 작곡에 관심이 많았다고 하고요. 이미 데뷔 전에 40곡 정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네. 회사에 이 작업물들을 CD로 보냈고 그걸 들어본 회사가 홍중 씨를 연습생으로 데려온 거라고 합니다. 아, 그렇지. 아, 이 친구 되겠다. 음악 잘한다. 벌써 이제 픽을 당한 거죠. 또 굉장히 꼼꼼하고 완벽주의 성향도 있어서 곡 하나를 잠깐만요. 진짜예요? 곡 한 곡을 1395번이나 녹음을 한 적도 있는데 이거는 좀 주변 분들이 많이 지치겠는데 왜냐면 사실 이게 본인만 아는 거야. 본인만 알고 다른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데 그 하나에 꽂히면 이거 계속하게 되거든요. 이 마음이 뭔지는 알겠는데 1395번은 집착이. 예, 이런 분들은 성공해요. 뭘 해도 됩니다. 화이팅. 자, 이제 5위입니다. 태연의 만찬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소녀시대 태연 씨 맞죠? 지금 왜냐면 차트가 전반적으로 너무 어린 아이돌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태연 씨도 중견가수거든. 어르신이야. 갑자기 태연 씨가 오니까 뭔가 조금 어색하긴 한데 역시 태연이 태연했네요. 예. 그리고 태연 씨가 원래 이름은 태연이 아니라 체리가 될 뻔했다고 해요. 왜요? 아버지가 딸에게 예쁜 이름을 지어주고 싶어서 고민을 하다가 체리에 엄청 꽂히셨대요. 하지만 할머니가 너무 열매 이름이다 안 된다라고 해서 태연이 된 거라고 해요. 오, 체리도 되게 귀엽고 이쁘네. 체리 이쁘다. 체리를 이제 조금 이제 한국 버전 앵두 어때요? 앵두. 예예. 앵두 귀엽지 않아요? 저도 우리 그 아인이 이름 지을 때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후보들도 많았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니가 있었어요. 저도 제니처럼 월드스타가 되거라. 근데 뭔가 이제 얼굴을 보고 이거를 정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얼굴이 이준이 아빠 쪽은 지금 많거든요. 그 얼굴에 제니 갔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예, 아인이란 이름이 너무 귀엽게 찰떡이야. 동글동글 너무 예뻐서 제니로 안 하길 천만다행이다. 예, 알려드리면서 자, 이 노래 들어볼게요. 태연의 만찬가 하츠 투 하츠의 레몬탱.

저는 스페셜 DJ NAVI 나비고요. 지난 한 주간 TV와 라디오에서 사랑받은 노래들 모아 모아서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 사연은요, IOI의 갑자기. 이거 알죠? 너무 잘 알죠? 아 갑자기 박수 먼저 칠게요. 어머, IOI가 7월 걸그룹 브랜드 평판 1위에 올랐습니다. 축하드리고요. 2위가 리센느, 3위가 아일리시였다고 하는데요. 왜 그랬는지 분석을 해보니까 연간 키워드가 변함이 없다, 그리고 입증하다 였다고 합니다. 긍정 부정 분석에서 긍정 비율이 92%를 기록했다고 해요. 또 이 앨범이 IOI 데뷔 10주년을 기념해서 멤버들이 1년 전부터 준비를 했던 건데 이렇게 잘 되니까 다들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3위는요, 코르티스의 Red Red. 아, 이거 도가니 도가니 그거 맞죠? 내가 도가니가 요즘 아프거든요. 코르티스가 자유분방, 정말 완전 영한 크리에이터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원래 숙소 규칙이 있었는데 그것도 금방 날아갔다고 해요. 사라졌고, 유일하게 남아있는 규칙이 1년 내내 거실에 트리 조명을 켜주는 거라고 합니다. 같이 트리를 꾸몄던 기억이 소중해서 함께 바라보려고 하는 거라고 하는데 거짓말하지 마세요. 치우기 귀찮아서 그런 거잖아요. 이게 트리를 설치하는 것보다 치우는 게 일이거든. 예, 요거 메이킹 잘했네요. 자, 2위는요, 리센느의 Pretty Girl. 어머나, 이 노래예요? 우리 카라 프리티 걸이잖아, 원래가 원곡이. 자, 리센느를 검색하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리센느, BTS도 선 무대, 이 지역 축제를 찾으면 스타가 된다. 이 지역이 바로 강원도 철원입니다. 네, BTS가 12년 전에, 그리고 리센느가 작년에 철원에서 무대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는 화제가 된 그룹도 아니었는데 철원이 뭐 난리가 나고 뒤집어졌대요. 특히 리센느를 앵콜 요청까지 터져나왔다고 하는데 철원 저도 뭐 종종 갔고요. 욕심이 나죠. 철원이든 어디든 불러만 주시면 갑니다. 예, 뭐 이거 질문이 잘못된 거예요. 철원이 욕심 당연히 나죠. 예, 욕심을 버리면 안 돼요. 야망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럼 노래 듣고 올게요. 리센느의 Pretty Girl, IOI의 갑자기.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1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취업률 82.1%, 수도권 대학교 취업률 1위 경복대학교 수시 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복대학교.
1: 야하야
2: 야하야 야하야. 에지유 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바다에 쳐놓은 전어 그물을 걷어올리며 부르던 그물 당기는 소리입니다.
1: 우리 동사 돈도 사고 밭도 사고.
2: 고소한 전어 냄새와 함께 가을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어진 이후 애지우 협찬이었습니다.
3: 정호의 만곡 8월 상품 소개합니다. 급발진 잡는 진해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아토피 전문 닥터 노바메디에서 모너크림,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비타케어너스 헬스앤에서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굿즈 판촉물은 기프코,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고랭지 김치, 지구인의 입맛 정복 완료 상상떡볶이에서 떡볶이, 수분충전 하이토미에서 방울토마토 이온 음료, 믿고 먹는 소팔소곱창에서 곱창 막창 세트, 내 차 필수템 세이프라이프에서 차량용 소화기, 안 입은 듯 촥 갓바디에서 안착 팬티, 당뇨 0% 비타와이즈에서 유산균 다크 초콜릿을 드립니다.

저는 스페셜 DJ 나비고요. 일요일에 들려드린 정호의 희망곡 탑 20. 자, 이번 주 1위는요. 누구? 바로 리센의 러브 어택. 우후. 리센느가 요 앞에 나왔는데 또 나옵니다. 네, 리센느가 역주행과 정주행을 쭉쭉 달리면서 관련된 각종 영상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나는 솔로, 그 후 사랑은 계속된다에 나왔던 출연자 영상이 화제가 됐어요. 네, 24년 8월 방송분을 보면 미스터 킴이라는 이름의 출연자가 본인 이상형으로 최근에 나온 아이돌인데 리센느라고 있다. 거기에 원이라는 멤버가 이상형이다 라고 했는데 미스터 킴 이러면 계속 솔로로 남을 수밖에 없어요. 눈이 너무 높아. 우리 현실 세계에서 원이라는 분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예, 너무 예쁘고 상큼하네. 곡도 좋네요. 러브 어택. 내가 요거는 사실 처음 들었는데 1위 곡이니만큼 집에 가서 한번 다시 돌려서 들어볼게요. 미안합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번 주 1위 곡이죠. 리센의 러브 어택 들으면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정호의 희망곡 스페셜 DJ 나비였습니다. 생유.

0: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2: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2시를 알려드립니다.

두시 데이트 이성경입니다. 작품을 하나 마칠 때의 기분이 매번 달라요. 어떤 날엔 후련했고요. 어떤 날엔 아쉬웠고 또 어떤 날은 아 이번엔 여운이 좀 길겠다 빠져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 적도 있어요. 출산휴가 떠난 영미 씨를 대신해 두대에 온 지 딱 일주일. 길다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은 시간인데 저는 벌써 오후 2시가 특별해졌답니다. 언제든 2시가 되면 두대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데이트 8월 2일 일요일 2시 데이트 저는 이성경입니다.

0: 8월 2일 일요일 2시의 데이트 첫 곡으로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 콜드플레이 노래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이성경입니다. 출산휴가를 떠난 안영미 씨를 대신해서 마이크 앞에 앉았고요. 오늘로 벌써 일주일 꽉 채우는 날이에요. 아, 벌써 일주일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니. 사실 전 첫날부터 빨리 지나갔어요. 라디오가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건 줄 몰랐는데 우리 두댕이분들과 대화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말 순삭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두댕이들 이야기 기다립니다. 듣고 싶은 노래도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실 곳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정보 이용료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공짜로 글 남길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만나요.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마스크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3: 백현진입니다. 사장님들, 내가 답답해서 한마디만 할게요. 사업도 힘든데 차까지 골치 아프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지카예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디스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개수 기준.
5: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6: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5: 이게 바로 도시의 내일을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7: 수입차 보증기간이 끝나셨나요? 수입차 오너에게 가장 걱정되는 것 중 하나는 바로 수리 문제죠. 저 안재모가 추천하는 마일레 오토서비스. 독일 마일레 부품으로 수입차를 말끔히 정비해드립니다. 기존 공식 센터 대비 합리적인 가격과 고퀄리티 부품. 기억하세요. 독일 마일레 오토서비스.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듣고 왔습니다. 1490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성경 언니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3학년 세아라고 해요. 저 내일 10살 생일이에요. 언니가 꼭 축하해 주시면 좋겠어요. 노래는 아이브의 러브 다이브 꼭 듣고 싶어요. 제발. 너무 귀엽네요.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또 아이브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숨 참고 러브 다이브. 이거 맞나요? 네, 오늘이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날이잖아요. 언니 이거 해주세요. 불디 저거 해주세요. 이런 부탁들 제가 열심히 들어드릴 테니까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이 노래는 꼭 틀어주세요 하는 신청곡들도 얼른 보내주세요. 남은 2시간 동안 최대한 많이 틀어드리고 갈게요. 저 이성경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도 대환영입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9724님. 성경 언니, 주말인데 사무실에 나와서 쓸쓸하게 라디오 듣고 있어요. 나른한 오후에 신나는 노동요가 필요해요. 하츠 투 하츠 루드 신청합니다. 이름 알려드리긴 부끄러우니까 봄이라고 불러주세요. 주말인데 사무실 나와서 쓸쓸하다는 것은 또 사무실에 나온 인원이 몇 명 안 된다는 걸까요? 혼자 계신다는 걸까요? 아휴, 그래도 이 시간이 혼자만의 또 힐링이 되는, 그리고 또 작업의 능률이 올라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봄이님. 화이팅! 7935님, 저는 투어스의 널 따라가 신청합니다. 이 노래는 제가 버스에 탈 때마다 항상 들어요. 버스에 혼자 타면 심심하잖아요. 제가 왜 이 노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중독성 있고 무엇보다 투어스가 너무 잘생겼거든요. 네, 요즘 너무 잘생기고 예쁜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 지나다닐 때도 아, 진짜 이분은 모델을 하셔도 되겠다. 이분은 배우 하셔도 되겠다. 이분은 왜 가수를 안 하시지 노래를 이렇게 잘하시는데 하는 분들이 온 세상에 가득가득하신 것 같아요. 수많은 달란트와 외모와 피지컬을 가지고 계신 분들 천지인데 그 중에서도 또 특별하게 더 잘생긴 멋진 투어스의 널 따라가를 신청해 주셨네요. 그럼 먼저 9724님을 위한 노동요 하츠투하츠의 루드 듣고요. 7935님의 신청곡 투어스의 널 따라가 쭉 듣고 올게요.

하츠투하츠 루드, 투어스의 널 따라가에 이어서 코르티스 레드레드 듣고 왔습니다. 신지아님이 보내주셨어요. 회사 일 때문에 멘탈이 나가서 어제 혼자 치악산으로 캠핑 갔다가 지금 다시 집에 가는 길이에요. 지금은 휴게소에서 호두과자 사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요.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계곡에 들어갔다 와서 스트레스는 남김없이 싹 날리고 왔습니다. 역시 물놀이가 짱이네요. 코르티스 레드레드 신청이요. 요즘 이거 챌린지들도 되게 유행이잖아요. 요즘 아이돌 친구들의 되게 필수템이라고 해야 되나? 필수 일이죠. 이게 그 챌린지. 와, 근데 챌린지의 난이도가 점점 높아져서 저도 팬미팅을 할 때마다 팬분들이 이거 챌린지 해주세요 하는데 그때마다 예전에는 그냥 보고 조금씩 혼자 연습해서 이렇게 따라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따라할 수조차 없게끔 너무 어렵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챌린지로 또 유명한 곡이죠. 노형범님, 대학 입학 후 25년 동안 수도권에서 살다가 직장 때문에 최근에 대전으로 이사 왔습니다. 이사 온 며칠 동안 정신이 하나도 없었네요. 동네도 너무 어색하고요. 아이와 아내랑 새로 시작할 대전에서의 삶, 성경 씨가 응원해 주세요. 이무진의 에피소드 신청합니다. 와, 새롭게 또 새로운 공간에서, 새로운 지역에서 사시는데 걱정되실 수 있겠어요. 정말 나 혼자도 힘들 텐데 또 아이와 아내가 함께 새로운 낯선 곳에서 적응을 해나가야 되니까요. 근데 또 저의 오랜 친척 우리 또들이 대전에 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종종 대전에 갔었는데 대전 좋습니다. 요즘 맛집도 많이 생기고 또 유명한 빵집도 있고 네 고요하고 좋은 네, 지역이에요. 거기서 또 좋은 일이 더 가득하시기를 네 기대할게요. 이건 제 동생의 또 결혼 이건 TMI인데 행진곡으로 쓰였던 에피소드네요. 많이들 또 이렇게 웨딩곡으로 쓰시더라고요. 그만큼 곡 분위기도 그렇지만 가사가 참 좋은 거겠죠? 네, 이무진의 에피소드 띄워드릴게요. 나는 머려 버릇이 하나

0: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2: 지금 시각은 2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처음 겪는 수준의 폭염이기 때문에 자칫 방심하기 쉬운데요. 오늘 경남 양산 지역은 조금 전 오후 1시 30분쯤 기온이 42.5도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록은 122년 국내 기상 관측 사상 전례가 없는 말 그대로 역대 최고 기온입니다.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극한의 폭염인 만큼 절대 야외에서 무리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최소 열흘 이상 전국적으로 비 오는 날도 거의 없이 계속 뙤약볕이 내리쬐는 긴 폭염이 예상되니까요. 피해 없도록 대비를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영동고속도로 가장 밀리는데요. 붕평터널, 횡성, 여주일대 포함해 총 45km 정체입니다. 박소영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도시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3276님의 신청곡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셨는데요. 일요일마다 카페에서 주차요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내일모레 50을 바라보는 아재입니다. 오늘은 정말 더워도 너무 덥네요. 곧 쓰러질 것 같아요. 이 더위를 조금이나마 잊을 수 있도록 시원한 노래 한 곡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부탁드립니다. 와 정말 그러면 뭐 주차장도 더울 거고 야외면 더 괴로우실 거고 정말 고생이 많으시네요. 그리고 일요일이면 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오겠어요. 그렇죠? 아 그리고 또 이 자동차의 열기까지 더해지면 너무 힘드실 텐데 와 아메리카노를 쏴야겠네요. 이걸 안 쏠 수가 없네요. 커피 드시고 네 또 좋아하시는 음악 틀어드렸으니까요. 힘내셔서 또 건강 챙기시면서 아르바이트 하셨으면 좋겠네요. 2728님 지금 해수욕장에 왔는데 배고파서 중국집에 가렸더니 피크타임이라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서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휴, 속상한 마음 시원하게 날려줄 Can't Be Blue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들려주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아, 해수욕장에 왔다가 그 허기질 때 딱 짜장면과 탕수육 이런 거 먹고 싶은 거 시켜서 시원한 냉방 아래에서 먹었어야 됐는데 그거를 노리는 사람들이 아주 많았네요. 네, 대신 이렇게 사연 당첨시켜드렸으니까요. 더 기분 좋게 점심인가요? 점심 지나서 이제 간식 타임이시려나요? 근데 원래 물놀이하고 나서는 컵라면만 먹어도 정말 맛있잖아요. 네, 아쉬운 마음보다 더 재밌는 더 맛있는 것들 꼭 빨리 찾으시길 바랄게요. 5277님 저는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아들 둘 엄마인데요. 이번 기회에 성경 씨를 조금 더 알게 돼서 참 좋아요. 이쁜 건 말할 것도 없고 말도 예쁘게 하고

연기가 아닌 모습을 보니까 혼자 괜히 친해진 느낌이에요. 성경 씨랑 돌지 아들 놈이 좋아하는 Stay With Me, 애쉬 아일랜드 노래 같이 듣고 싶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저도 2시 데이트 통해서 우리 두댕이 여러분들께 저를 소개하고 제 이름이 선경이 아니라 성경 체크할 때 성경이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검색해서 제 이름을 처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새침대기일 줄 알았는데 옆집 친근한 이웃사촌 같다라는 얘기도 해주시고 저의 정말 너무너무 큰 선물이 되어주는 2시 데이트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니 믿고 싶지 않아요. 언제든지 또 놀러 오겠으니 꼭 그때 반겨주셔야 돼요. 네, 2728님의 최애곡 캔트비 블루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들려드리고요. 5277님께서 함께 듣고 싶다고 요청하신 애쉬 아일랜드의 스테이 윗미까지 바로 나갑니다.

캔트비 블루의 사랑이라 했던 말 속에서 애쉬 아일랜드의 Stay With Me에 이어서 0419님의 신청곡 위키미키의 시스타 듣고 왔습니다. 0419님께서도 문자도 보내주셨어요. 이런 날씨에는 아무데도 안 나가고 집에서 가만히 에어컨 틀고 낮잠 때리는 게 제맛이죠. 그래도 불디 라디오는 다 듣고 잘게요. 위키미키 시스타 신청합니다. 와, 정말 이 휴식 시간에 또 그 낮잠을 참고 들어주신다는 이야기가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기분이 정말 좋은 선물 같네요. 감사합니다. 4020님, 경북 구미 사는 40대 주부예요. 6살 딸아이가 이번에 처음 미용실에 다녀왔어요. 5년을 안 가려고 버티다가 머리카락이 허리까지 오니까 이제 본인도 불편한가 봐요. 드디어 잘랐어요. 제가 다 속이 시원합니다. 듀스의 여름 안에서 살짝이 신청해보아요. 아, 왜 미용실을 안 가려고 했을까요? 긴 머리가 좋았을까? 아니면 낯설었을까? 뭘까요? 저도 제 동생하고 4살 차이가 나는데요. 제 동생이랑 나이 차이가 어렸을 땐 그 4살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되게 딸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동생을 이제 파마를 시키는데 그 파마할 때 제가 옆에 있어주는데 아무래도 파마할 때 모양이 이렇게 시골의 할머니들 파마하는 모습으로 있어야 되다 보니까 그 어린 동생의 볼이 이렇게 빵빵하게 젖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있을 때 약간 삐죽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파마하는 의자에 앉아서 파마 이렇게 하는 중에 꼬불꼬불하게 그 삐죽하는 그 얼굴이 얼마나 귀여운지 그때 저도 어렸을 때인데도 그 엄마 같은 마음이 들어서 그 귀엽고 사랑스러운 마음을 막 참을 수가 없어서 사진을 그렇게 찍었던 기억이 나네요. 얼마나 귀여울까요? 진짜 지금 그 아기가 머리 자른다고 미용실에 앉아있는 것도 귀엽고 잘났다고 거울 보고 새롭게 변신하는 것도 귀엽고 너무 사랑스럽네요. 상상만 해도요. 4020님께서 살짝이 신청해주신 듀스의 여름 안에서 살짝이 들려드릴게요.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0: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두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벌써 2부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2부 끝곡으로 0892님께서 더워도 너무 덥다면서 신청해주신 시원한 노래 여자친구의 열대야 듣고요. 3부로 돌아올게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 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3: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4: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공약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5: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6: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0: 두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3부로 돌아왔고요. 마돈나의 라 이슬라 보니타 듣고 왔습니다. 0387님께서 불디 허리 아파서 누워있어요. 테니스 가야 되는데 몸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네요. 마돈나의 라 이슬라 보니타 듣고 싶어요 하고 신청해 주셨어요. 아니 허리 아프신데 테니스까지 가세요? 아프실 때 좀 쉬세요. 아픈데 테니스 가신다니까 저는 F로서 굉장히 걱정이 되네요. 너무 걱정되네요. 네, 운동도 그래도 좀 쉬엄쉬엄 하시면 근육이 더 잘 붙거든요. 네, 좀 근질근질 하시고 막 하고 싶으셔도 무리하지 마시고 두 대 들으시면서 좀 쉬다가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주중에 일하느라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이 목소리 누구지? 하고 궁금하셨을 텐데요. 대본에 이 사랑스러운 목소리는 누구지? 하는데 저 차마 읽을 수가 없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번 주에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배우 이성경이고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에요. 남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고요. 2시 데이트 광고주님들 만나고 올게요.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토마토가 빨갛게

0: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1: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0: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3: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도시의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이승기의 여행을 떠나요 듣고 왔습니다. 4190님께서 사연과 함께 보내주셨어요. 대전에 있는 유성꽃 식물원 앤 다육세상입니다. 지금 작업하느라 하우스 아닌데 너무 더워요. 하우스를 떠나서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 가고 싶네요. 이승기 여행을 떠나요 신청해요. 아, 우리 꽃들이, 다육이들이 에어컨 파워 냉방을 좋아하면 정말 좋을 텐데 왜 따뜻하고 그런 습도를 좋아해서 우리 4190님을 힘들게 할까. 대신 예쁘게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주렴.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주렴. 3571님, 불디 영미언니 대신 너무너무 잘해주신 것 같아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 DJ 앞으로도 늘 응원할게요. 저는 지금 두 아이랑 생오징어랑 전복이 있길래 그거 넣고 라면 끓여서 완전 짬뽕같이 맛나게 먹으면서 듣고 있어요. 불디도 침고이죠? 이런 게 보양식이죠. 불디도 보양식 챙겨드세요. 신청곡은 블락비의 헐. 와, 진짜 맛있겠다. 제가 요즘 짬뽕 밀키트에 좀 빠져있어서 평상시에 저는 짜장파거든요. 짜장면파인데 짬뽕에 아주 빠져있어요. 해물짬뽕에. 너무 맛있겠네요. 우와, 오늘 짬뽕 먹어야겠어요. 이열치열이잖아요. 그렇죠? 네, 9651님. 뒹굴뒹굴 거리면서 들으니까 갑자기 자랑하고 싶어졌어요. 저 5년 만에 24시간 자유부인 타임, 자부타임으로 혼자 호캉스하러 가요. 예! 남편이 아가 데리고 시댁에 갔거든요. 24시간 동안 미친 듯이 쉴 거예요. 예! 신청곡은 GD의 삐딱하게 해요. 너무 귀엽네요. 와, 5년 만에 통으로 하루 동안 자유부인 타임을 가지신 거예요? 와, 그러면 진짜 얼마나 달콤하고 이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실까요? 근데 삐딱하게를 신청해 주셨네요. 네, 오늘은 조금 삐뚤어져도 많이 삐뚤어지지만 않으면 괜찮죠. 그런 날이죠. 뭐. 3571님과 9651님의 신청곡 블락비의 헐,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같이 듣고 오시죠.

블락비의 헐,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이어서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듣고 왔습니다. 서른정님께서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이 둘과 남한산성에 갔다가 집 가는 길입니다. 10살 첫째 아이가 사연 좀 신청해 달라고 옆에서 부탁하네요.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 신청합니다. 아, 이름이 뭘까? 이름 불러줬을 텐데요. 그쵸? 아, 남한산성 갔다가 집 가는 길. 저도 엄마랑 행주산성 갔다 집 가는 길. 남한산성 갔다 집 가는 길. 기억이 다 나요. 어쩜 그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기억들이 있어요. 그래서 앨범을 봐도 이거 언제였지? 할 때가 있고 이때가 정말 생생하게 기억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이 기억이 많아야 돼. 경험이 많아야 돼. 그리고 남는 건 사진이야 하고 항상 많이 데려가 주셨던 기억이 있어요. 최대한 열심히. 아, 너무 좋은 부모님과 함께 좋은 시간이었기를. 8217님, 작년 이맘때 미숙아로 태어난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커서 무사히 돌잔치 했어요. 불디가 축하해 주세요. 여름에 태어난 아기라 어쩐지 흥이 많아요. 우리 아기가 좋아하는 노래, 틀기만 하면 엉덩이 춤추는 마이티마우스의 랄랄라 신청합니다. 아, 너무 보고 싶네요. 엉덩이 춤 어떻게 출지. 아, 돌잔치에서도 엉덩이 춤, 재롱잔치 추면서 좀 용돈 좀 받았으려나. 뭘 잡았을지도 궁금하고. 우리 8217님의 아드님의 첫 돌 너무 축하드리고요. 마이티마우스 피처링 소야의 랄랄라 들려드릴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지금 시각은 3시 30분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5: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은 사상 처음으로 42도를 넘겼습니다. 극한 고온 현상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폭염 중대 경보는 대구와 경주 등 영남 곳곳에서 확대 발효 중이고요. 서울도 폭염 경보로 강화된 가운데 현재 기온이 34.6도를 보이고 있고 대구가 37.9도, 창원은 39.3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영남의 기온이 끌어올린 서풍이 내일부터는 점차 동풍으로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수도권을 포함한 서쪽 지역의 더위는 더 심해질 전망인데 서울의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당분간 낮밤 없는 극한의 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45km 구간 정체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4: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6: 어머, 두댕아, 계속 라디오 듣고 있었네. 두댕 어디가 그렇게 재밌는 거야? 나도 좀 들어보자. 나도 좀. 어머, 깔깔깔이다. 2시에 데이트입니다. 안영미 자리 비워도 좀 들어와라.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광고 날씨 정보에 이어서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듣고 왔습니다. 2856님께서 오늘 라디오 처음 듣는데 선곡도 좋고 진행도 좋고 DJ님 목소리도 너무 좋네요. 남은 시간도 힘차게 보내시길 바랄게요. 테일러 스위프트의 러브 스토리 신청합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아, 칭찬 너무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드둥이분들 사연 볼게요. 민태식님, 저는 대천 해수욕장에 왔습니다. 햇빛은 뜨겁지만 바다에 오니까 기분이 너무 좋네요. 다들 힘든 일 있으실 땐 바다로 오세요. 기분이 상쾌해집니다. 신청곡은 로지의 바다 가자입니다. 8151님, 웅니, 저 다음 주에 여름휴가인데 어디로 놀러가야 할지 될지 너무 고민돼요. 여행지 하나 추천해주세요. 노래는 PH1의 Different Summer 듣고 싶어요. 아, 바다 가시면 되겠어요. 그쵸? 근데 사실 여름엔 바다죠. 정말. 그리고 바다를 가도 수영을 안 하던 사람도 오랜만에 바다 간 김에 물을 이렇게 담그기도 하고 또 물 안 담그고 싶어도 그냥 바닷바람 맞으면서 그냥 앉아서 해수욕만 해도 좋잖아요. 더울 땐 그 더위를 오히려 즐겨버리는 거예요. 너무 더운 날만 아니면 잘 그늘 만들어서 선크림 잘 바르시고 바다 놀러 가시는 게 어떨까요? 민태식님이 보내주신 로지의 바다 가자와 8151님께서 듣고 싶다는 PH1의 Different Summer 바로 나가요.

시간이 순삭이죠. 저는 이번 주에 스페셜 DJ를 맡고 있는 배우 이성경이고요. 남은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같이 듣고 싶은 노래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실래요?

0: 로지의 바다 가자, PH1의 Different Summer에 이어서 김정현님께서 보내주신 코나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듣고 왔습니다. 사연도 보내주셨어요. 불디는 여름에 어떤 패션 입는 거 선호하세요? 원피스? 아니면 반바지? 린넨 소재의 긴 바지? 어떤 썸머룩을 선호하시는지 옷 잘 입는 불디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신청곡은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보내봅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아, 이렇게 더운 날은 뭐 어떤 패션을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입고 나가야 내가 오늘 이 더위를 이겨낼 수 있을까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일단 소재감이 무조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일 시원한 소재감에 대신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색감이나 소품 같은 거를 좀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귀여운 뭐 머리핀이나 아니면 귀여운 신발, 양말 뭐 아니면 근데 일단 더울 때는 시원한 게 최고예요. 그래서 오히려 패션 아이템을 뭔가 고민할 수 없다면 재미있게 머리를 묶는 방법 같은 게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튜토리얼로. 그래서 너튜브나 아니면 뭐 요즘 쇼츠 같은 걸로 이렇게 머리 예쁘게 꾸미는 법 아니면 스카프나 반다나로 이렇게 꾸미는 법 이런 것들로 해서 포인트를 좀 기본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꾸며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아주 시원하고 예쁘게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광고 듣고 올게요.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3: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2: 1일 1짬뽕 오케이?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6: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5: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본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6: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5: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6: 제조원
7: 현대 오피스.
8: 잠시 후 4시부터 시작합니다. 완벽한 하루

0: 상순입니다.
1: 2시 데이트 스페셜 DJ 이성경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요. 마지막으로 문자 하나만 더 볼게요. 1445님, 라디오 들은 지 며칠 안 됐는데 처음 글 적어봅니다. 요즘 따라 힘든 일이 많아서 기분이 싱숭생숭했는데 성경님 목소리를 듣는 2시간 동안 정말 이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 안 들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주일 너무 짧은 것 같네요. 저도 이번에 반짝이 됐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반짝이 분들이 들어주시는 것도 감사하지만 또 우리 두댕이 분들이 반짝이 됐다고 칭찬해 주실 때 또 오는 감격이 있네요. 너무 감사해요. 벌써 마지막이라니. 실화인가요? 와, 그래도 저에게 제일 특별한 그리고 제 인생의 역대 최다 뭔가 출연했다고 해야 되나요? 출연한 프로그램이 이제 2시에 데이트가 되었잖아요. 제일 말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저에게 정말 가장 특별한 2시에 데이트가 되었으니 언제든지 편하게 놀러 올게요. 그러면 반갑게 맞이해 주실 거죠? 별일 아니어도 마치 별일 생긴 것 마냥 놀러 올게요. 여러분 꼭 보러 올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다음 주 스페셜 DJ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 배우 이성경도 앞으로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이 성경, 성경책 할 때 성경으로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릴게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두댕이들 마지막으로 약속했던 제가 뮤지컬 할 때 불렀던 수평선 너머라는 곡이 있는데 이무진 씨와 함께 너튜브에서 불렀던 곡이 있어요. 그 곡을 마지막으로 인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댕이들 안녕, 사랑해요. 보고 싶을 거야.
2: 혹시 그런 생각해 본 적 있어? 진짜 멀리 떠나서 다시 안 돌아오면 어떨까 하는.
3: 매일 매 순간 지금도.
2: 그럼 지금 갈래?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입니다.
2: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십니까? 최근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허리 디스크, 협착증 등 척추질환을 호소하는 환자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불려지는 디스크 질환이나 척추 신경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 양방향 척추 내시경 수술은 기존의 수술 방법보다 작은 절개로 고해상도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양한 각도로 수술이 가능하여 합병증이 적어 고령자나 만성질환자도 수술이 가능합니다.

0: 있습니다. 또한 출혈이나 감염 발생률이 낮고 연부조직 손상도 최소화되어 보통 2주 후 일상생활 복귀가 가능합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유종덕 원장이었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다짐작동 하나 지금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건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경남 남해에 있는 별해로. 여기서 별은 고사리를, 해는 바다를 뜻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름처럼 고사리 언덕과 푸른 남해 바다가 함께 펼쳐지는 길입니다. 천천히 걷거나 드라이브를 즐기기 좋은 곳이라고 하네요. 별해로의 나무 데크 계단을 오르다 보면 초록빛 고사리밭이 넓은 초원처럼 펼쳐지는데요. 그 사이사이로 하얀 목수국도 피어있고요. 조금 더 걸어 별해랑 전망대에 서면 초록 언덕 너머로 푸른 남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데 바람이 불 때마다 고사리밭이 물결처럼 일렁이고 풋풋한 고사리향과 시원한 바닷바람이 함께 실려온다고 하네요. 이름만 예쁜 줄 알았더니 풍경도 이름을 닮았네요.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8월 2일 일요일 완벽한 하루 시작했습니다. 오늘 첫 곡 LA의 두 밴드가 콜라보레이션한 곡이죠. 풀사이드 그리고 아모아모의 Around the Sun 들으셨습니다. 마치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바닷가에 와 있는 듯한 뭔가 파도 소리가 들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지금 뭐 휴가 한창 휴가철이라 바닷가에서 놀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혹시나 바닷가에서 이어폰을 다 끼고 이걸 듣는 분은 기분이 정말 너무 좋을 것 같은 이 곡을 들었다면은 참 기분이 좋을 것 같은 그런 곡이고요. 혹시 휴가를 못 가서 집에 소파에 누워가지고 눈을 감고 이 곡을 들으면서 바다를 상상하신 분들 아니면 수영장 상상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기분 좋아지는 그런 곡이네요. 잘 들었습니다. 8954 쓰시는 분은 세차하고 막 나왔어요. 아 약간 세차할 때 나오는 그 물줄기 소리도 연상이 또 되네요. 세차 그런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죠. 8954 쓰시는 분. 순디와 함께하는 일요일 오후 모두가 행복하시길이라고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세차 끝나자마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박창원님은 일요일 오후 심심한데 완화가 있어서 다행이네요. 아 심심하다고 하신 거 보니까 아직 휴가는 안 가셨군요. 그래요. 완화. 오늘 완벽한 하루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꽉 채우는

0: 나, 너, 그리고 음악이 준비되어 있죠. 좋은 음악 들으시면서 2시간 동안 완벽한 하루와 함께 일요일 오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4: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3: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지친나.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오 마이 갓, 케이팝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5: 유동 골뱅이,
4: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6: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김동률의 다시 시작해보자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좀 만나보겠습니다. 0351 쓰시는 분이 저는 저녁 준비하며 듣고 있어요. 메뉴는 비빔밥, 당근, 애호박, 채 썰어두고 콩나물, 가지무침에 달걀 후라이 하나씩 해서 간단히 먹으려고요. 간단하지가 않은데요. 당근, 애호박, 채 썰고 뭐 이렇게 비빔밥이 사실은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재료가 이것저것 준비할 게 좀 많아요. 그래도 먹을 때는 아주 간단하게 비벼서 먹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시작하자마자 먹는 사연으로 우리 시작해서 여러분들도 일요일 이렇게 좀 쉬시는 분들 지금 출출할 때가 됐어요. 조금씩 이제 오늘 저녁에 뭐 먹지라며 생각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6316 쓰시는 분, 순하 주말이라 차가 많아요. 다리와 발가락이 저려오네요. 그래도 우리 딸 생각하며 열심히 일해야죠. 부산 8263 택시는 오후 4시가 되면 완화만 틀고 달립니다. 라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택시에다가 택시에 이렇게 MBC FM4U 탁 틀어놓고 부산 하면은 이제 이 도시에 사시는 분들은 어떤 여름이 되면 부산 생각이 많이 나요. 부산에 가면 바다가 있고 또 맛있는 회가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이런 휴가철에는 부산의 이 택시 기사분들이 굉장히 바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조심운전 하시고요.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좋은 음악 들으면서 손님들하고 또 한마디씩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노래 들어드릴게요. 태완, 게리, 크러쉬가 함께한 노래입니다. 어디 갈래?

태완, 게리, 크러쉬의 어디 갈래 들으셨고요. 그 뒤로 토마토 맛의 콜렉트 콜 게러지. 이 토마토 맛은 아마 완벽한 하루의 토요일 코너 2주의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 조아름 작가가 예전에 토마토 맛이라는 이 팀을 소개를 했었죠. 그때 소개한 노래 말고 다른 노래를 오늘 또 들어봤습니다. 이인성님, 아내와 함께 강원도 정선으로 여행 다녀왔어요. 어디서든 와나와 함께하니 좋네요. 어떤 음악을 들려주시든 완벽하게 잘 어울렸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완벽한 하루의 음악을 또 칭찬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2부 나, 너 그리고 음악에서 정말 좋은 노래 많이 나오니까 계속 들어주시고요. 기비온의 하트브레이크 애니버서리 틀어드리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남 양산의 기온은 42.5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사흘째 경신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처음으로 신설된 폭염 중대경보도 계속해서 발령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극한 더위로 중대경보 발령 시에는 야외 활동은 피해야 하는데요. 영남을 중심으로 중대경보 지역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낮더위는 밤에도 이어지고 있어서 올해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도 9.71로 역대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도 상당히 덥겠고요.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이 37도까지 올라 극한의 더위가 예상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 이 시간에는 나, 순디, 너,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음악 말고는 뭐 딴 거는 필요 없다.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신 음악으로 쫙 채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은 5896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Walk of Life 들으셨어요. 아주 흥겨운 노래죠. 5896 쓰시는 분이 열흘 입원 뒤에 드디어 퇴원했습니다. 퇴원이 끝이 아니라 이제 집에서 식단 조절부터 관리를 잘해야겠어요. 이제 라디오 들을 시간도 늘어서 좋네요. 상순 DJ님, 날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떤 이유로 입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퇴원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건강이 괜찮아지셨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도 맞아요. 식단 조절부터 이제 몸을 안 아플 때, 건강을 잃고 나면은 늦은 거죠. 안 아플 때 잘 관리를 하셔서 건강 관리를 잘 하시길. 5896 쓰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아팠던 것이 어쩌면은 어떤 경고를 받고 그거를 계기로 더 건강해질 수 있으니까 건강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8802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아이들 방학 때 하원시키며 잠깐씩 듣던 완벽한 하루인데 두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할머니 댁에 가서 7년 만에 한가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어요. 적응이 안 되지만 알차게, 그렇지만 한가롭게 보내보려 합니다. 아이들이 아니라 저의 여름방학 축하해 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보사다방에 음악이 들려오네, 듣고 싶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여름방학 축하드리고요. 보사다방의 음악이 들려오네 틀어드릴게요.

보사더방의 음악이 들려오네 이어서 이혜림님이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원래 인디고의 노래죠. 이거를 리메이크한 노래 들으셨습니다. 박예니님이 보내주셨어요. 순디, 지난주에 성수기를 피해서 고창으로 휴가 다녀왔어요. 피서인데 더위를 피하지 못하고 더위 한가운데 있다 왔네요. 피할 수 있음,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뜨겁디 뜨거운 고백의 노래 서브웨이의 3분 55초간의 고백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이 곡 같이 듣죠.

0: 올바른 품질하면?
1: 올품.
0: 올품하면?
1: 올바른 품질.
0: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0: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 올바른 품질.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른 거야?

0: AIBK 좋은데? 세상을 키우는 AI뱅크 IBK 기업은행.
1: 최근 우리나라에도 크고 작은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보통 1, 2분을 넘지 않는데요. 만약 운전 중 지진이 발생한다면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하고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다가 열쇠를 꽂아둔 채 대피합니다. 가정에 있을 때 지진이 일어난다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로 인한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가스와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지진, 미리 대비하고 알아두세요. 이 캠페인은 MBC 라디오와 함께합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1: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나, 너, 그리고 음악 일요일에 코너 진행하고 있습니다. 2부 끝곡으로 9688 쓰시던 분이 시청해 주신 키샤콜의 러브 듣고 저는 3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문체부와 국어원에서는 외래 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는 작업을 꾸준히 하는데요. 최근에는 래플, 백래시, 스와팅 등을 다듬었습니다. 추첨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래플은 추첨 판매로, 새로운 사회적 흐름이나 변화에 강하게 반대하는 일인 백래시는 반발로, 강력범죄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신고하는 스와팅은 강력범죄 허위신고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2: 팔을 조금만 들어 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부가 시작됐습니다. 오늘 3부 첫 곡은 2863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이에요.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 참 오랜만에 듣네요. 아, 너무 신나는 곡을 신청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원주의 김완규입니다. 완규 씨였군요. 저는 올드팝 매니아입니다. CD도 올드팝은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신청곡은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입니다. 가수가 맞는지는 저도 헷갈립니다. 여자 가수는 맞는데 이름이 헷갈립니다. 얼굴은 생각이 잘 나는데 이름이 가물가물합니다. 검은색 옷을 잘 입었던 여자 가수인데 머릿속에서는 가물가물합니다. 아, 로라 브래니건 맞습니다. 로라 브래니건. 글로리아. 아주 정말 올드팝 매니아신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계속 가물가물하시죠? 저랑 제가 보니까 이 연령대가 저랑 비슷한 분이나 저보다 조금 더 연령대가 높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너무너무 이해가 갑니다. 왜냐? 항상 이름과 얼굴이 헷갈리고 참 가물가물합니다. 뭐든지 지금 뭘 생각을 하려고 그러면 이름을 생각을 하려면 가물가물하고요. 사실 곡 제목을 아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김한규님. 그래요. 자, 강원도 원주에서 김한규님의 신청곡 덕분에 오랜만에 로라 브래니건의 글로리아 같이 들었고요. 잠시 광고 듣고 와서 나, 너, 그리고 음악 이어가겠습니다.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0: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2: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3: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편하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 렌터카 마이카.
4: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5: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6: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7: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아니,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취향이 모이는 시간.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완벽한 하루의 청취자분들은 이 노래를 정말 참 좋아해요. 저도 물론 좋아하고 우리 뭐 정원영 씨가 완벽한 하루에도 출연을 하고 뭐 워낙에 많이 틀어서 알지만 오늘도 이 곡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김미영 님이 신청해 주신 곡이었습니다. 정원영의 가버린 날들. 김미영 님이 버스 안에서 듣고 있어요. 알바하면서 무지 더웠거든요. 기사님이 에어컨을 시원하게 틀어주셔서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면서 정원영의 가버린 날들 신청해 주셔서 우리 완벽한 하루에 이 곡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지금 너무 기분 좋게 일요일 오후에 이 곡을 들으면서 굉장히 기분 좋아하고 계시는 거 저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4655 쓰시는 분이 보내주셨어요. 안녕하세요. 아이돌 좋아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완벽한 하루에는 중학교 3학년이 유단이 많아요. 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완벽한 하루를 많이 찾는지 정말 너무 궁금하고요. 중3 사이에 소문이 많이 났나? 중3들 사이에 유행인지도 몰라요. 고등학교 입시 준비하고 있는데 끝나면 콘서트 가고 싶어서 신청곡 남겨봅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아워 썸머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중학교 3학년 학생이 입시 준비하면서 듣고 싶은데 저희가 또 안 틀어드릴 수 없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아워 썸머 우리 중3 완벽한 하루를 사랑하는 우리 모든 중3 학생들과 함께 듣겠습니다.

4499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드셨습니다. 4499 쓰시는 분이 여름에는 회죠. 전화 들어왔습니다. 다들 회 먹을 때 회만 드시나요? 회에는 소주지만 오늘은 참아요 라고 하시면서 트와이스의 알코올 프리 잘 들으셨죠? 저는 회 먹을 때 소주는 안 먹고 깻잎하고 상추하고 같이 먹습니다. 9629 쓰시는 분이 곧 남해안으로 짧게 여행 갔는데 뭘 먹을지 아직 정한 게 없네요. 그저 바다에 한없이 누워있고 싶다는 생각뿐이에요. 아 정말 바다에 누워가지고 노래 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시면서 야 진짜 좋은 곡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훌리오 이글레시아스와 다이아나 로스가 함께 부른 All of You. 이 곡을 또 신청해 주셨군요. 이 곡을 오늘 나, 너 그리고 음악의 마지막 곡으로 들어드리고 저는 4부 상순 퀴즈로 돌아오겠습니다.

0: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1: 마케팅도 어렵고 온라인 판매도 막막한 사장님들, 이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소담스퀘어 전남이 다 도와드립니다. AI 교육으로 온라인 판매는 더 쉽게, 라이브 방송과 할인 쿠폰 지원으로 판매는 더 활발하게, 제품 촬영, 상세 페이지, SNS 영상 제작까지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모든 콘텐츠를 지원하고, 소상공인과 소상공인의 만남으로 더 강해지는 지역 특화 프로그램까지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혜택, 소상공인이라면 무료로 누리실 수 있습니다. 판판대로에서 소담스퀘어 전남을 검색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지금 시각은 5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내일부터는 서쪽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내일 낮 서울의 최고 기온이 37도까지 오르면서 올해 들어 가장 덥겠고요. 대전과 청주도 37도, 대구는 3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밤낮으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밀양의 기온이 39.9도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 지역이 영남 지역에 집중돼 있고요. 그 밖의 지역도 대부분 폭염 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염특보는 내일도 확대 강화되겠고 밤에도 열기가 식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여주 휴게소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부근으로 많이 혼잡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상식이 선물이 되는 상식의 순기능, 그래서 상순 퀴즈. 여러분들은 선물을 챙기고 우리는 여러분의 참여를 유도합니다. 참여 방법 먼저 알려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다섯 분씩 뽑아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892년 오늘 8월 2일은 세계적인 영화사 워너브라더스의 공동 설립자 잭 워너가 태어난 날이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수많은 명작을 탄생시키며 헐리우드 황금기를 이끈 영화사로 이름처럼 워너 형제들이 함께 세운 회사인데요. 그렇다면 문제 드립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삼형제다. 삼형제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아, 무슨 뭐 워너브라더스가 아기 돼지 삼형제도 아니고 뭐 삼형제. 형제는 자고로 삼형제는 돼야죠. 우리 집도 삼형제입니다. 오! 그래요. 삼형제 좋습니다. 아, 형제. 자매는 없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워너브라더스. 어떤 브라더스. 이렇게 사실 근데 이런 브라더스라는 이름을 가진 또 뭐 있었나요? 아무튼 그럼 뮤지션들 보면 거의 두 명, 이 두 형제들이 많은데 오늘 문제는 삼형제잖아요. 제가 삼형제이기 때문에 삼형제로 찍는 겁니다. 워너브라더스 몇 명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 참 오늘도 어이없는 문제. 아무튼 여러분들도 한번 오늘은 AI 쓰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찍어보세요. 아, 워너브라더스는 그럼 몇 명일까? 한번 찍어보시고 또 그런 또 재미가 있습니다. 자, 내 감으로 오감 퀴즈죠. 감으로 맞히는데 맞았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문제 한번 여러분들 감으로 한번 풀어보시죠. 워너브라더스는 삼형제다. O, X.

상승 퀴즈에 이어서 아비치의 Hey Brother 들으셨습니다. 오늘 문제가 또 형제에 관한 문제라 이 곡을 들었어요. 세계적인 영화사 워너 브라더스. 이 워너 브라더스는 정 실제로 형제라고 하네요. 워너 브라더스는 삼형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자고로 형제는 삼형제. 세 명은 있어야 아 형제 이렇게 형제 소리가 좀 붙죠. 입에 잘 붙어요. 삼형제가. 자 오늘 여러분들 감 오늘 오감 퀴즈죠. 감각으로 맞추는 퀴즈. 오감 퀴즈 여러분들 오늘은 다른 도움 없이 AI의 도움 없이 정말 순수하게 여러분의 감각으로.

0: 눈을 감고 명상하듯이 옴 이렇게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맞다 오로 저는 찍었습니다. 정답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X입니다. X. 아, 저의 감각이 오늘 좀 바이오리듬이 조금 안 좋아요. 바이오리듬이 안 좋아요. 정답은 X입니다. 워너브라더스는 삼형제가 아니었습니다. 워너브라더스는 해리, 알버트, 샘 그리고 잭으로 이루어진 4형제군요. 아, 참 자식 농사를 많이 잘 지셨네. 아주 폴란드계 이민자 가정 출신인 워너 형제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미디어 제국을 일군 것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셋째 샘의 요절과 회사를 둘러싼 막내 잭의 배신 등 형제 간의 비극적인 이야기로도 잘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4형제인데 셋째 샘은 일찍 이제 세상을 떠났고 막내 잭이 또 배신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지금은 해리하고 엘버트만 둘이서 간간이 워너 브라더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아닌가요? 예전에. 그렇죠. 1892년인데 뭐 지금까지 살아있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감이 하나도 안 맞죠. 오늘 오감 퀴즈에 나의 감이 하나도 안 맞는 오늘은 그런 날입니다. 오늘은 바이오리듬에서 아주 감이 이렇게 쫙 밑으로 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날이죠. 아, 오늘 바이오리듬 괜찮으신 분들은 좀 맞췄나요? 아, X. 오늘의 정답은 X였습니다. 자, 정답자 다섯 분 뽑아서 당첨자 게시판에 올려놓겠고요. 6316 쓰시는 분이 신청해 주신 곡 듣겠습니다. 장기하의 노래입니다. 사람의 마음.
1: 이제 집에 가자. 오늘 할 일은 다 했으니까 집에 가자. 이제 슬슬 피곤하니까 집에 가자. 배가 고파졌으니까 집에 가자. 나는 정말 지쳤으니까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까 그냥 자자. 오늘 하루도 길었으니까 그냥 자자. 더 이상 생각할 힘도 없으니까 그냥 자자. 내일 하루도 길 테니까

찾아 푹 찾아 사람의 마음이란 어렵고도 어렵구나. 하지만 오늘 밤엔 잠을 찾아 푹 찾아.

장기하의 사람의 마음 들으셨고요. 그 뒤로 이소라. 이소라 씨가 지난달에 발매한 곡이죠.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렇게 두 곡 들으셨습니다. 상승 퀴즈

0: 풀리고 나서 장기하의 사람의 마음에서 아,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진짜 갈 뻔했어요. 저 진짜 가려고 그랬는데 아 지금 스태프들이 우리 제작진이 말려가지고 지금 아 너무 오늘 감이 안 좋아가지고 제가 아무튼 뜨고 잘 들었습니다. 1482 쓰시는 분이 오 오늘 선곡들 참 땡큐네요. 아 잘 들으셨나 봐요. 상순 퀴즈는 맞추셨나요? 최경미님 노래의 힘 힘든 인생의 휴식 같은 곡들에 오늘도 힐링합니다. 우리 이소라 씨가 지난달에 발매한 그 너의 얼굴 다 잊을게 이 곡이 참 좋죠. 그 이소라 씨의 가사는 언제 들어도 참 너무 좋고 우리 이소라 씨가 MBC의 어떤 MBC 라디오에 굉장히 큰 공헌을 하고 있죠. 이문세 DJ가 자리를 비울 때 가서 또 진행해주고 또 안영미 DJ가 자리를 비울 때 진행해주고 제가 자리를 비울 때도 한번 부르면 좋고 불러서 좀 자리 좀 지켜주시면 참 제가 감사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번 싱글 너무 좋다는 얘기 꼭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5: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6: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7: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2025년 발표 졸업생 1000명 이상 시험률 82.1%. 수도권 대학교 시험률 1위 경북대학교 수시모집 9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경북대학교.
1: 배철수의 음악 캠프가 잠시 후 6시부터 방송됩니다. 완벽한 하루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입니다. 청소 이사 전문 영국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친절한 모디바에서 무항생제 닭가슴살,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원두 상점 브라운체리에서 직화식 커피 드립백, 조미료 무첨가 더품담에서 영월 고랭지 김치, 집중을 깨우는 습관 포곤에서 맑은 머리 롤온 패치를 드립니다. 완벽한 하루 이상순입니다. 3370 쓰신 분이 보내주셨어요. 아니 오늘 선곡 무슨 일이에요? 집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내릴 수가 없네요. 오늘 노래 너무 마음에 들어요. 사랑합니다. 완하라고. 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전국에 지금 차에서 못 내리고 완벽한 하루에서 나오는 음악 때문에 차에서 못 내리고 계신 분들, 이제 마지막 곡 들려드릴 테니까 이제 얼른 마지막 곡 듣고 내려서 집에 들어가셔서 배철수의 음악 캠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 낙타 사막별의 내일. 이 곡은 최정 이런 뮤지션이 함께 부른 곡입니다. 이 곡 오늘 마지막 곡으로 틀어드리고 저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연출 황종현, 작가 박찬은, 조아름, 신보미, 저는 DJ 이상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1: 무릎 통증은 나이를 불문하고 많은 이들의 관심사입니다. 평소에는 괜찮다가도 무릎을 꿇으면 무릎 후방에 통증을 느끼거나 쉽게 펴기가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반달 연골판 손상을 의심하여야 합니다. 무릎뼈 사이에 충격을 완화해주는 반달 연골은 농사나 조선인 같이 쭈그려 앉아 장시간 일하는 사람에게서 많은 손상이 발생합니다. 초기 반달 연골판 손상은 약물 치료와 재활 치료로 호전될 수 있고 간단한 내시경 수술로 좋아질 수 있습니다. 골 연골 손상까지 진행된 경우 내시경을 이용한 창공술, 줄기세포 수술 등이 손상된 뼈 부위를 재생시킬 수 있습니다. 심한 뼈의 변형이 동반되면 근위경골절골술, 즉 무릎의 효진축을 교정하는 오다리 수술이나 인공관절 수술로 통증 없는 무릎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2: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3: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듭니다.

0: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진행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친구가 음감회의에 가자고 합니다. 가뜩이나 더운데 사람들 모인데 가기 싫다니 이럽니다. 야, 함께 듣기는 전혀 다른 행위야. 혼자 듣는 음악이 오이라면 함께 다 같이 듣는 음악은 오이탕탕이, 오이지, 오이피클, 오이소박이. 아, 이거 모인 사람들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보이게 되지. 직접 참석해봐야 무슨 맛인지 알게 돼. 같은 재료지만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 따라 전혀 다른 결을 가진 음악이 된다고 합니다. 혼자 들을 땐 느끼지 못했던 것이 느껴지고 10명이 모이면 10개의 다른 프리즘을 통과한 음악이 무지개처럼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아무리 더워도 함께하면 더 좋은 게 있다고 강추합니다. 아, 가뜩이나 더운데 그 한적한 곳보다 유명 피서지에 사람들이 바글바글 모이는 이유도 그렇겠죠. 함께하면 더 신나고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자, 8월 2일 일요일입니다. 배철수의 음악 캠프 출발합니다.

그 폴리스의 싱크로니시티 1 들었습니다. 폴리스가 싱크로니시티 앨범 내고 이 싱크로니시티 투어를 한 게 있습니다. 야, 그때 그 투어를 보고 3인조가 어떻게 이렇게 알차게 음악을 할 수 있을까? 어우. 공연 저 못 보신 분들은 한번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영상이 있을 겁니다. 예. 공연뿐 아니죠. 이렇게 사람들이 함께 하면서 즐거운 것들이 뭐 공연, 음악 듣기, 뭐 영화 보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텔레비전으로 보는 것보다 경기장에 직접 가서 봐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훨씬 더 좋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The Police Synchronicity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3: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4: 딱 한 번만
5: 티어실 원스야.
4: 싹 한 번에
5: 티어실 원스야.
4: 무조맨
5: 티어실 원스야. 무조 한 번만 바르면 한 번에 끝. 실리콘 필름막 특허 기술 적용. 티어실 원스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아니 본.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타코 국가 대표 신유빈입니다. 경기에서 졌다고 생각한 순간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된 국민들의 응원처럼 과중한 부채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새출발기금이 응원합니다. 원금과 이자 감면, 상환 연장과 추심 중단 등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을 지원하고 취업, 재창업 교육을 이수한 분들에겐 추가 원금 감면까지 끝이 아닌 시작, 새출발기금 1660-1378로 지금 신청하세요.

네, 이글스의 One of These Nights 들었습니다. 781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중3 딸 국어학원 태워주러 가는 길입니다. 방학인데 점점점. 그래도 학원은 가야겠죠? 점점점. 왠지 문득

현실이 씁쓸하게 와닿네요. 이게 저 가슴으로는 야 방학인데 애를 좀 쉬게 하고 또 하고 싶은 거 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막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머리는 아 무슨 소리야 지금 공부해야지 중3인데 이런 거 아니에요. 글쎄 참 저는 뭐 다른 집안의 가정일에 제가 개입할 순 없고요. 제 아이들은 뭐 지금 컸습니다만 안 보냈습니다. 예. 저는 안 보냈죠. 예. 근데 뭐 각자 알아서 해야죠. 이거. 마음은 안 보내고 싶은데 다른 집 아이들이 다 보내니까 이게 또 안 보낼 수도 없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아, 힘들어요. 예. 이글스, One of These Nights. 자, 8499번으로 송해 주신 음악. 아이 음악 한참 찾았네. 아니 스모키의 미드나잇 신청합니다. 그래서 스모키의 미드나잇은 뭐야? 이거 맞죠? I meet you at midnight.

네, 굼베이 댄스 밴드 엘도라도 들었습니다. 4218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1톤 배송기사입니다. 군산, 익산으로 배송을 마치고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 약간 졸리고 힘들기도 하지만 예, 방송 들으며 가고 있습니다. 약간 졸리면 약간 졸릴 때도 아, 휴게소나 예, 약간 쉬었다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약간 졸리다는 게 애매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졸리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졸면 큰일 납니다. 굼베이 댄스 밴드 엘도라도. 앞에 들으신 음악은 스모키의 I'll Meet You at Midnight이었고요. 7523번으로 아들이 군에 갔군요. 오, 더위 속에 훈련하느라 고생했을 공군 880기. 훈련병들 수료 축하한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 880기. 우리 집안에는 공군 출신이 한 명 있긴 합니다. 예. 제 바로 밑에 동생이 공군 출신이에요. 저도 원래대로 하면

공군장교로 임관했어야 되는데 제가 공군 ROTC 1년 하긴 했는데 훈련만 받았어요 괜히. 아, 왜 ROTC는 여름에 저 직접 훈련소에 가서 4주 동안 입영 훈련 받거든요. 그것까지 받았습니다. 아, 우수한 성적으로. 와.

대학가 위주도 못 나가고. 왜냐하면 제가 ROTC 그만두고 휴학하고 그러면서 군에 갔다가 육군으로 갔습니다. 육군 입대했다가 만기 전역하고 돌아와서 복학해서 대학까지 나간 거거든요. 3학년으로 복학해서. 그러니까 인생이 완전 달라질 뻔한 거죠. 7523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오퍼스 라이브 이즈 라이프.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0: 채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1: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2: 지금 시각은 6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경남 양산의 기온은 오늘까지 닷새째 40도를 넘었습니다. 오늘은 42.5도까지 오르면서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양산의 기온이 높아진 데는 지형적인 영향이 큰데요. 가지산과 신불산 등 1000m가 넘는 산에 둘러싸인 분지 지형이기 때문에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혔습니다. 양산을 비롯한 영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 중대 경보가 내려진 상태고요. 그 밖에 전국도 폭염 경보로 극한의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더위는 열대야로 이어지겠는데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초열대야 지역도 많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안성분기점 부근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어서 남사 진위부터 안성까지 정체가 심합니다. 김유정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조지 마이클 그리고 메리 제이 블라이지 에즈 들었습니다. 아, 노래들 참 잘해요. 예. 근데 노래 진짜 잘하는 사람 둘이 모여서 합을 맞춰서 노래하면 완전 좋아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근데 꼭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두 사람이 함께 노래하면서 상대방의 노래를 잘 듣고 거기에 잘 맞춰 노래해야 되는데 서로 뭐 야 내가 노래 잘해 이러면서 막 와 나가면 산으로 갑니다 노래가. 노래가 산으로 가면 산 꼭대기 올라가. 송골맨 노래 중에 있죠. 미안합니다. 조지 마이클 메리 제이 블라이지 에스 김수정씨 고맙습니다. 1935번으로 청해 주신 음악. 뭐 지금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세계적인 영화음악가죠. 엔니오 모리코네. 이분이 이탈리아 분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는 조금 홀대받았다고 볼 수도 있어요. 네. 엔니오 모리코네. 자, 영화 시네마 파라디소 중에서 러브 씸 듣겠습니다.

네. 브루클린으로 가는 마지막 비상구. 이 영화는 사실 영화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인기를 얻진 못했는데 음악은 좋죠. 네.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마크 노플러가 음악을 했고요. 이 바이올린 연주는 데이빗 놀란이라는 바이올린 연주자. A Love Idea 들었습니다. 영화 Last Exit to Brooklyn 중에서 6048번으로 청해 주셨고요. 앞에 들으신 음악은 시네마 파라디소에서 엔니오 모리콘의 Love Theme. 자, 7490번입니다. 반조비 Bed of Roses.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1: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2: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IS 동서는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5: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6: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5: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6: 백조 싱크.
7: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8: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9: 나왔어.
8: 우리 남편 도드람
10: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7: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1: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좋은 색하다, Just Another Day. 이 음악 들으면서 1, 2부 마칩니다. 3부에 다시 만납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1: 여름이 다른 계절에 비해 월등한 점은 유년 시절의 추억이 제일 많다는 건데요. 시골 외갓집의 뜨거웠던 마당, 사촌들과 등이 새까매지도록 놀던 파도와 개울, 친구들과 아이스크림 사러 뛰어가던 슈퍼, 쫄딱 비를 맞았던 오후가 어느새 파랗게 개고 저 구름은 널 닮아서 못생겼다며 서로 낄낄대던 형제자매. 여름의 추억이 몰려있는 건 방학으로 휴가로 다른 계절보다 많이 놀았던 덕분이겠죠.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만드는 계절, 그 한복판인데 어떻게 좀 놀고들 계신가요?
2: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5: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심술 상태는 괜찮을까요? 지금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팔을 들어 올릴 때 한쪽만 힘이 떨어지진 않으세요?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유독 한쪽 팔이 더 힘들진 않으세요? 어깨 근육이 한쪽만 눈에 띄게 줄어들진 않았나요?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통증을 심하게 못 느껴도 이미 어깨 속 힘줄에 이상이 시작됐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팔이 힘이 떨어지는 느낌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어깨 통증을 많이 못 느껴도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조금 더 일찍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합병증을 막을 수 있고 앞으로 내 어깨 상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2: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0: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サンデースペシャル。매주일요일3、4부썬데이스페셜입니다자계속해서뉴욕타임즈에서선정한살아있는가장위대한미국의송라이터30명입니다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자순서는뭐없이그냥알파벳순으로보내드리고있습니다자지난주마지막곡으로베이비페이스의노래보내드렸죠베이비페이스입니다90년대최고의송라이터이자프로듀서아이곡을정말쏟아냈죠자그중에한곡보이스투맨92년의싱글차트에서13주동안연속1위 End of the Road 로출발합니다

0: End of the Road, Boys to Men. 1992년에 싱글 차트 13주 동안 연속 1위. 자, 베이비페이스, 1959년생이에요.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도 한번 출연했습니다. 네. 백햄 친구, 본명은 케네스 브라이언 에드먼즈. 그래미 상은 13번 받았네요. 오우, 예. 히트곡 몇 곡 소개해드릴까요? 예. 보이스 투맨의 End of the Road 이외에도 I'll Make Love to You, 위트니 휴스턴의 Exhale, 슉슉, 마돈나의 Take a Bow, 토니 브렉스톤 Breathe Again, You're Making Me High, 태빈 캠벨 Can We Talk, TLC의 Digging on You, 뭐 이런 등등 자기가 불러서 히트한 곡도 있어요. When Can I See You, 또 머라이어 캐리와 함께한 Every Time I Close My Eyes 등등등. 아, 자, 광고 뒤에 마돈나의 Take a Bow, 94년 싱글 차트 1위입니다. 요, 들어보면 저 베이비 페이스 목소리도 있습니다. 광고 듣겠습니다.
1: 어, 김현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성훈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한.

경기도 교육청에서 처음 시작합니다. 학생이 주도하고 독서, 예술, 운동으로 삶을 활기차게 채우는 폼프리스쿨 실천학교를 공개 모집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로 지금 신청해 주세요.

네, 마돈나의 Take a Bow 들었습니다. 자, 베이비 페이스 음악 들었고요. 다음 송라이터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디 음악계의 전설이거든요. 스테핀 메릿입니다. 네, 스테핀 메릿. 자, 1999년에 발표한 대표적인 앨범이 있거든요. 69 Love Songs. 자, 이 앨범에서 All My Little Words 하고요. The Book of Love 두 곡 듣겠습니다. The Book of Love는 피터 가브리엘도 이 노래 좋아해서 커버했고요. 뭐 투첼로스, 또 주께로, 올리비아 로드리고도 커버했습니다. The Book of Love. 두 곡 듣겠습니다. 스테핀 메릿, All My Little Words.

네, 스테핀 메리스의 곡 두 곡 들었습니다. All My Little Words, 1999년 작품. 네, 그리고 The Book of Love, 이렇게 두 곡입니다. 자, 다음 송라이터 로메오 산토스입니다. 1981년생이고 라틴 음악 쪽에서는 뭐 전설입니다. 벌써. 네. 앨범 판매량이 2,400만 장 이상. 로메오 산토스는 뭐 솔로로도 또 아벤추라라는 팀으로도 아주 크게 성공을 얻었습니다. 아벤추라의 옵세시온, 강박이란 뜻이고요. 이게 첫 히트곡이에요. 스페인, 이탈리아 등등에서도 아주 크게 히트했죠. 예. 자, 이곡 먼저 듣겠습니다.

음악군의 이름이 아주 묘하죠. 로메오 산토스, 아벤추라의 옵세시온, 강박 이런 뜻입니다. 자, 시간 다 되네요. 광고 뒤에는 오쇼와 함께한 프라미스 듣겠습니다.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차츰차츰 하나씩 이게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0: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3: 폭염특보가 나날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남 동부와 영남 곳곳으로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됐고요. 서울에도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내일은 서쪽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 심해지겠는데요.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밤에는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들 많겠는데 특히 동해안 지역으로는 밤 최저 기온이 30도 이상 올라가는 초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도 심해졌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경보 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정체 많이 풀려서 지금은 17km 구간 밀립니다.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안성 일대 밀립니다. 김유정입니다.
2: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네, 로메오 산토스, 어쇼와 함께한 프라미스 들었습니다. 자, 또 뉴욕타임스에서 선정한 살아있는 가장 위대한 미국 송라이터 30명입니다.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자, 이번에는 캐롤 킹입니다. 뭐 팝음악 역사상 가장 뛰어난 송라이터라고 얘기되는 여성 송라이터입니다. 캐롤 킹. 뭐 저 캐롤 킹의 테피스트리 앨범만 2,500만 장 이상 팔렸으니까요. 예. 그 송라이터로 100위 안에 올라온 곡이 무려 118곡. 와, 엄청난 거죠. 예. 그래미도 4번 받았습니다. 락앤롤 홀 오브 페임, 락앤롤 명예의 전당에도 이름이 올라갔고요. 예. 퍼포머로도 올라갔고 송라이터로도 올라갔고요. 1960년대부터 작사를 했던 파트너 제리 고핀과 함께 히트곡을 쏟아내기 시작했죠. The Shirelles의 Will You Love Me Tomorrow, 또 아리사 프랭클린의 You Make Me Feel Like Natural Woman 같은 곡들. 자, 이 두 곡 먼저 듣겠습니다. The Shirelles, Will You Love Me Tomorrow, 아리사 프랭클린,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 두 곡입니다.

네, 캐롤 킹의 작품 두 곡을 들었습니다. The Shirelles의 Will You Love Me Tomorrow? 네. 그리고 아리사 프랭클린의 You Make Me Feel Like a Natural Woman. 네. 언젠가 캐롤 킹이 저 캐네디아너스 거기서 상 받을 때 야, 아리사 프랭클린이 나와서 이 노래 부르는데 와, 눈물 흘리며 좋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 캐롤 킹. 자, 1971년에 테피스트리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아, 이 앨범이 뭐 지금까지도 엄청나게 사랑받고 있죠. 2,500만 장 이상 팔렸고요. 이 앨범으로 그래미에서 앨범 오브 더 이어를 받았고요. 또 It's Too Late로 레코드 오브 더 이어 받았고요. You've Got a Friend로 송 오브 더 이어를 받았습니다. 자, 캐롤 킹의 테피스트리 앨범에서 You've Got a Friend.

0: 찾따라 해보세요.
1: 이카운트 ERP
2: 4만원
0: 회계관리
1: 이카운트 ERP
3: 4만원
0: 재고관리
1: 이카운트 ERP
0: 4만원 생산관리
1: 사업성공
3: 함께해요.
0: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1: 이카운트
0: 가입비 부가세 별도

0: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명령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3: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2: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4: 잠시 후 8시부터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가 방송됩니다 어제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5: 배철수의 음악 캠프입니다 매주 일요일 3, 4부 썬데이 스페셜입니다 계속해서 더 뉴욕타임즈에서 선정한 30명의 살아있는 위대한 송라이터 예. 미국입니다 예. The 30 Greatest Living American Songwriters 순서는 뭐 아무 의미 없고요 자 캐롤 킹 캐롤 킹 작품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 곡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 곡은 세 번이나 크게 히트를 했어요. 예. 리틀 에바가 처음에 히트시켰고 그 다음에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가 락 버전으로 또 히트를 시켰고 또 카일리 미노그가 나중에 댄스 뮤직 버전으로 히트가 됐죠. 예. 자, 그중에서 그랜드 펑크 레일로드의 코트 인 더 액트 라이브 앨범에서 더 로코모션 들으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프로듀서 송명석, 작가 김경옥, 배순탁, 박소영, 디스크 자키 배철수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실 잘 안 될 가능성이 잘 될 가능성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두려움 없이 일단 지르는 편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 미련이나 후회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일단 부딪히고 나서 반성하는 게 나으니까요. 안 하려고 하면 뭐 핑계 수백 수천 개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헷갈릴 땐 망설이지 말고 시원하게 뛰어듭시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3: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불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욕심이라는 단어의 한자를 살펴봅니다. 바랄 욕자의 마음심. 무언가를 바라거나 얻고자 하는 마음일 뿐이지만 이걸 품은 사람들이 그릇된 방법으로 욕심을 해갈하려 들거나 자신의 능력은 생각지 않고 욕심만 내세웠기에 욕심은 분수에 넘치게 탐내는 마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몇몇 종교에선 욕심 자체는 죄가 없고 그걸 쥔 사람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어느 영국 철학자는 충분함에 만족하는 것은 미덕이지만 더 나은 것을 열망하는 것은 발전의 근원이라고 봤습니다. 정도를 지키는 욕심은 나의 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는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8월 2일 일요일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첫 곡은 김동률의 아이처럼이었습니다. 오프닝에서 욕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게 완전히 제로가 된 상태라는 것은 물론 뭐 어떤 그 종교에서 일정한 경지에 이르른 분들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그냥 좀 너무 의지 그 자체가 없어지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작은 욕심들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것 그런 욕심이 있어야 또 성취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오늘 3, 4부에서는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혜 영화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믿고 보는 기자님의 추천 영화. 오늘은 어떤 작품 가져오셨을지 이따 9시에 모실 거고요. 오늘도 저한테 말 걸어주실 분들은 단문 50번, 장문 100원 되는 문자 샵 8000번이나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 이용하시면 됩니다.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2: 오뚜기
1: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알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백현진입니다. 차 사려는 분들 잘 들어봐요. 현아려고 차 샀는데 피곤해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카 타요. 차 사는 것보다 렌트가 더 싸잖아. 알아서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 그래서 1등이잖아. 대한민국 넘버 롯데렌터카 마이카.
5: 26년 3월 한국 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6: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엘튼 존의 I Want Love 듣고 오셨습니다. 8485님께서요. 요즘 자격증 준비하느라 스터디 카페를 다니는데요. 충전기를 쓰려고 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서 없어진 건지 기억도 안 나고요. 나이 드니 이런 것도 잃어버리는구나 싶어서 좀 서글퍼지려고 했어요. 근데 아들 방에 꽂혀있는 제 충전기를 발견했습니다. 아들이 범인이었던 거죠. 찾아서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아, 뭐 이런 거 정도로 벌써 서글퍼지십니까? 공부하면서 스터디 카페 다니시는 분께서요. 아주 쌩쌩하신데요. 그리고 가끔 이거 깜빡깜빡하는 것에 너무 다들 민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너무 어릴 때부터 그냥 깜빡깜빡이 일상이었어가지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런 것에서 나이가 실감되진 않아요. 체력에서 실감이 될 뿐. 4817님, 저는 제가 항상 힘이 없고 나약해서 뭐든 쉽게 포기한다고 생각했어요. 쉽게 지치는 마음을 좀 단련해보고자 퍼즐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100피스로 시작했는데 벌써 2000피스에 도전하고 있어요. 다 완성되면 잊지 않게 집에 걸어둘 예정입니다. 이거 진짜 좋은

취미예요. 많은 전문가분들도 추천하시는 것 중 하나입니다. 일단 손으로 무언가를 완성하는 것과 그 완성된 것을 바라보는 것에서 오는 성취감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로 인해서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려운 일들을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을 만들어준다고 하거든요. 정말 정말 잘하셨어요. 정미정님은 부엉대장 오늘은 주말이라 데이트하고 닭꼬치랑 하이볼 먹고 이제 쉬면서 듣고 있어요. 주말은 너무 좋은데 5G급으로 날아가네요. 다음 주 평일 5일 출근하면 여름휴가라서 너무 설레고 기대됩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신청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의 휴가 사연들이 살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한 주만 고생하시고요. 노래 듣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여행.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이어서 술탄 오브 더 디스코의 샤이닝 로드 들으셨고요. 형명희님이요. 이나님 저는 3년째 긴 머리 히피 펌을 유지 중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말아주고 있어요. 근데 올여름엔 너무 더워서 싹둑 자르고 싶네요. 이나님 생각은 어때요? 유지한다? 자른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게 되게 좀 머리가 기장이 있어야지만 또 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히피펌이라고 불리우는 스타일은 풍성한 팝스타 같은 스타일인데 저는 더우면 묶으면 되니까 그게 이유라면 자를 이유가 전혀 없고 이렇게 펌된 상태인 분들이 머리를 그냥 슥 무심하게 묶는 스타일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업스타일 하는 거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높이 묶어가지고 연출하시면은 여름 지나가면은 또 이거 분위기 있을 것 같은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7808님 저는 그림을 20년 가까이 그려온 수채화 작가입니다. 가을에 열리는 개인전을 앞두고 있어요. 지금도 작업실 의자에 앉아 작업 중인데 정말 저의 그림은 늘지 않는 것 같네요. 붓을 꺾고 싶은 마음이 수없이 올라오곤 합니다. 아, 20년 가까이 뭘 하셔도 잘하는 분들일수록 더 이런 마음을 갖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부터는 내가 느는 게 체감이 안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좀 뭔가를 스킬적으로 잘하시는 분들이 그 이상의 성취감을 얻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는다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아, 내가

늘만큼은 늘어 있구나. 다만 새로운 영감이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전환해 보시면은 그 손목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가 왜 인풋이라고 하죠? 뭔가를 만드는 사람들은 또 새로운 걸 많이 보거나 읽거나 듣거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전시나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유형의 전시회들

가게를 이전하면서 퇴근길에 매일 2년 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장례식장을 지나치는데요. 처음 며칠은 울컥하다가 지금은 아빠 오늘도 잘 해내고 집에 가는 길이야 하고 인사하는 버릇까지 생겼네요. 사람 마음이란 게 참 울었다 웃었다 이런 게 인생이라는 걸 느낍니다. 아유 그렇겠네요. 저도 읽으면서는 아이고 그거 항상 보게 되면은 슬픈 마음이 너무 계속 살아있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정말로 인사를 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떠나보낸 우리 반려동물 친구 요새는 이렇게 구슬처럼 해서 요거를 만들어주는데 처음에는 그거 보는 것도 너무 슬펐는데 요새는 집에 오면은 거기다가 인사하면서 여기에 그냥 내 고양이가 여전히 있는 것 같고 그런 마음을 얻곤 합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에드 시런의 Visiting Hours.

0: 철옥 힐링의 명소 담양 중록원. 전통 감성이 살아있는 전주 한옥마을. 맛과 멋이 함께하는 우리 고장 전라도. 여러분은 어디까지 가보셨나요? 가까운 곳에서 찾은 행복. 지역 경제를 살리는 힘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가 함께합니다.
1: 전국 탑직으로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후기자 담아가세요.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4: 내일부터는 서쪽 등 서쪽 지방을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더위가 더 심해지겠습니다.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은 37도까지 오르겠고요. 대전, 청주 37도, 광주와 대구는 3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

0: 있습니다. 현재 전남 동부와 영남 곳곳에는 폭염 중대 경보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밤에는 열기가 식지 않아서 열대야가 나타나겠고, 기온이 오르면서 대기 불안정이 심해져 내일 오후에는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 5에서 10mm의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으로 횡성 휴게소에서 새마을 구간 정체가 남아 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 정체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유정입니다.
1: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이소라의 더위 들으면서 일요일 별밤 2부 시작했고요. 오승희님, 고민이 있어 답답한 마음에 드라이브 중이에요. 목적지 없이 들어선 곳이 컴컴한 시골길입니다. 잔잔한 별밤 들으니 위로가 되네요. 라고. 아, 그래도 약간 마음이 좀 정리가 되셨을 때쯤에 보내주신 문자인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우리가 마음이 멀쩡한데 그런 곳에 들어서면은 좀 무서울 때가 있는데 그만큼 속이 시끄러울 때는 그 우리가 원초적으로 느끼는 그 무서운 감정이라는 게 별거 아니게 느껴져요. 뭐가 뭐 무섭다는 거지? 깜깜하고 아무도 없고 그런 데에서 오히려 위로를 얻기도 하고요. 잘 정리되신 거겠죠? 8405님은 이나님 저희 애기는 어릴 때부터 라디오를 즐겨 들어서 그런지 잘 알아듣고 말도 잘해요. 요즘은 CM송까지 다 따라 부르는데요. 오늘은 별밤 시작하기 전에 어제 다 못한 얘기 오늘마저 나눠요. 가 나오는데 어제 얘기 많이 했는데 왜 또 나누지? 이러더라고요. 별이 빛나는 밤에도 다 따라하는 저희 아기랍니다. 아주 제가 또 좋은 언어 선생님이 되어드리고 있군요. 좋습니다. 나중에 크면은 너 말하는 거 이나 이모가 다 가르쳐 준 거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조현영님, 별밤 듣다가 문득 생각나서 사연 보냅니다.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이었는데요. 상병 때도 운전 서툴다는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0년 넘는 개인 택시기사가 됐습니다. 아이고, 근데 군대 운전병 출신 분들의 운전은 압도적이에요. 저는 이제 매니저분들을 여러 명 겪어보면서 이 친구는 어쩜 이렇게 운전을 잘할까? 이게 타서 다니는 사람이 민감하게 느끼는 것 같거든요. 특히 뒷자리는 더한 게 흔들림이 많잖아요. 근데 뭐 어느 정도 흔들림은 감수를 당연히 하죠. 근데 유난히 그런 게 너무 안 느껴지게 해서 그 친구가 운전만 하면은 이제 잠이 들 정도로 편안하게 이동을 했었는데 어김없이 운전병이었어요. 제가 두명 겪어보고 제 매니저 중에서는 또 그냥 제 매니저는 아니어도 누군가가 운전하는 게좀 그래서 이 브레이크를 밟고 출발하는 데서 그 스타일이 있거든요. 이거는 운전병 출신 같은 혹시 군대에서 보직이 하면은 운전병이었어요. 아, 기가 막힙니다. 박세하나님, 육아 중에 라디오는 진짜 큰 힘이에요. 아기 낳고 나니까 노래마다 의미가 달라지네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듣고 싶어요. 아, 그럴 것 같아요. 사랑에 빠지면 원래 노래 가사들이 더 생생하게 들리는데, 아기를 낳고 나서부터는 또이 세상 얘기하는 거, 그리고 사랑 노래들이 또 다른 의미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많이 고생하실 텐데도 이렇게 생기 있게 또 문자 보내주셨어요. 노래 함께 듣지요. 10cm의 너에게 닿기를.

10cm의 너에게 닿기를 이어서 마골피의 비행소녀 들으셨습니다. 5508님, 그동안 몰랐는데 제가 일 중독자였나 봐요. 주중에는 일하는 게 당연했고 주말에도 일 생각에 여념이 없었거든요. 몸이 망가지고 나서야 자각하게 됐습니다. 버선목 증후군 진단받아서 치료받고 오는 길이에요. 아이고, 이거 굉장히 좀 많이 관리하셔야 돼요. 이게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뒷목 아래쪽에 약간 볼록하게 튀어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게 좀 거북목에서 뭔가 더 순환이 안 좋아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더라고요. 그쪽이 이제 살이 이렇게 두껍게 쌓이는 게 뭐 살이 쪄서가 아니라 순환이 안 되면서부터 거기가 막혀서 좀 불룩 튀어나오게 되는 건데, 이게 방치되면 아주 심각한 경추 질환으로까지 갈 수 있대요. 운동 방법들 많이 있으니까 병원에서도 많이 알려주셨죠? 그거 잘 따라하면 또 생각보다 매일매일 관리하면은 굉장히 차도가 잘 나오는 거기도 하거든요. 열심히 운동 잘 하시고, 우리가 항상 우리 머리의 무게를 어깨나 승모로 이렇게 받고 있는 게 잘못된 습관이고, 배로 안고 있는 느낌? 머리 무게를? 아, 참, 이게 설명으로는 참 어려운데요. 그만큼 바른 자세로 앉아 있어야지만 그 느낌이 올 겁니다, 여러분. 저도 힘들지만요. 이은아님, 주말이라 오랜만에 화장실 청소했어요. 온몸에 땀이 범벅, 시원하게 샤워하고 아침에 만들어둔 닭가슴살 듬뿍 들어간 카레 먹고 이제 쉬어요. 단기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어서 이력서 수정과 일자리 검색도 하고요. 라디오 들으며 쉬는 이 시간이 참 좋아요. 서류 나온 곳에서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아주 또 우리가 뭐 풍수 이런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화장실 청소하는 게 그렇게 운에 좋다고 하니까요.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식사도 맛있게 또 영양가 있게 잘 챙겨 드셨네요. 카레도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음식입니다. 노래 듣고 다시 올게요. 비바두비의 글루송.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자꾸 이비가 짬뽕. 이비가 짬뽕 모델 김태균입니다. 국물 맛은 칼칼한데 자극적이지 않아 속은 편안한 남녀노소 모두가 완뽕하게 되는 바로 그 짬뽕 이비가.
2: 이비가요 이비가 짬뽕.
1: 1일 1짬뽕 오케이?
0: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두 번째. 도심 속 가든형 카페테리아부터 프리미엄 피트니스까지 수준 높은 커뮤니티 라이프를 만나보세요.
3: 파크로쉬 서울원 라이파크 현대산업개발.
4: 혹시 오늘 스트레스가 많이 쌓였다면 감정 걷기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의도적으로 10분간 빠르게 걷는 건데요.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지나친 피해의식을 끊어주는 역할을 해요. 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을 늘려 생각 정리를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보는 것도 좋아요. 상담실 밖에서 더 가깝게 마음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0282님, 저에겐 별밤이 미지근한 흰 우유 같은 존재가 됐어요. 너무 뜨겁지 않고 그저 따뜻하고 포근하게 안아주며 잘 자게 해주는 존재요. 이전에도 오가며 듣긴 했지만 이젠 잠깐이라도 틀어놓고 이것저것 하는 시간이 너무 좋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류의 사연 보내주셔서 제가 더 고맙습니다. 2부 마무리하면서 박문치 피처링 강원우의 그해 이야기 듣고 3부에서 이지혜 기자님 모셔올게요.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입니다.
2: 팔을 들어올릴 때 발생하는 어깨 통증은 대부분 어깨뼈가 자라 힘줄을 누르면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힘줄 손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초기 힘줄 파열은 간단한 추사치료 또는 내시경 치료로 좋아질 수 있지만 치료 시기를 미뤄 힘줄 손상이 진행한 경우 단순 봉합술로 봉합이 안 되거나 수술 후 재파열이 되어 재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 힘줄 수술 시 파열 부위와 힘줄 상태에 따라 힘줄 봉합 방법이 다르며 심한 경우 동종인대나 인공인대를 이용한 인대 보강술 또는 재건술이 필요합니다. 어깨 통증은 초기에 정확한 진료 및 적절한 치료를 하면 쉽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양경호 원장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3: MBC 재난정보. 요즘처럼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이 이어지면 우리 몸이 체온 조절 능력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철, 온열 질환을 피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충분한 휴식과 수분 보충인데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나 두통이 느껴진다면 즉시 활동을 멈추고 시원한 그늘을 찾아 휴식을 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몸이 갈증을 느끼기 전에 틈틈이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땀 배출이나 위장장애로 인한 탈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하네요. 특히 온열 질환에 취약한 야외 작업자나 어르신들은 더욱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건강한 여름나기,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0: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0: 스크린 위에 펼쳐진 영화를 입체적으로 보는 시간. 영화 저널리스트 이지혜의
1: 영화가 빛나는 밤.
0: 이지혜 기자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요즘 약간 극장이 살짝 휴지기? 그 초대형 작품이 있을 때 그 전에 별로 조금 화제작이 많이 안 나오는 경향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호프와 스파이더맨 사이가 약간 지금 뜸한 게 맞나요?
1: 근데 이제 곧 개봉을 앞두고 있고 또 오디세이라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도 이제 공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작은 영화들은 없지만 큰 영화들은 굉장히 지금 경쟁이 심한 상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0: 저 그 영화 해외 너튜버들의 리뷰들이
1: 호들갑을
0: 통이 아니던데요.
1: 저는 미리 봤거든요.
0: 보셨어요?
1: 네.
0: 어때요? 저는 그러니까 백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걸 몇 개 봤어요.
1: 그렇죠. 그리스 로마 신화들이 굉장히 그 문화권에서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고 큰 영향을 끼친 원형 같은 이야기잖아요. 오디세우스의 모험이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관객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좀 궁금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오디세이라는 소설 자체가 너무 유명해서 그 내용이나 뭐 결말 뭐 이런 부분을 다 이제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보면 과연 이것이 재미가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궁금하고 근데 영화 본 제 입장에서는 3시간이거든요, 영화가. 근데 3시간 체감이 안 돼요. 2시간 반 정도? 워낙 뭐
0: 너무 재밌다는 얘기잖아요.
1: 네, 이미지가 독창적인 이미지들이 많아서 지루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는데 그 문화권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가 저는 좀 궁금해요.
0: 근데 뭐 항상 뭐 한국에서 히트친 많은 해외 작들 중에

0: 그런 거와 상관없이 또 많이들 좋아하지 않나요? 마블 시리즈도 그렇고.
1: 그죠. 특히 또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는 약간 에듀테인먼트적으로 맞아요. 접근되기 때문에 오히려 뭐 공부의 기회로 삼으실 관객분들도 많을 것 같기도 해요.
0: 그분 이번에도 그 동생 있죠? 크리스만인가?
1: 네네네.
0: 작가.
1: 네.
0: 그분이랑 함께했을 때 작품들이 전 레전드여서 약간 네. 급기야는 아. 혹시 그분이 그분이 결정타인가?
1: 아, 이제 이번에 또 놀란 감독이 직접 또 써가지고 각본을. 네.
0: 근데 이게 과학이나 뭐 검증이 필요한 그런 작품이 아닐 때에는 네. 놀란 감독 혼자서 당연히 네. 작품이 좋은데
1: 네.
0: 이 SF 종류이거나. 좀 그럴 때는 네. 좀 동생이랑 같이 하고 안 하고 제안을 했어요.
1: 네. 조나단 놀란
0: 네. 조나단 맞아요. 네.
1: 손길이 좀 필요한 부분도 있죠.
0: 그래서 나는 조나단 놀란을 잘 모르고 있다가 네. 아, 이 사람을 좀 디깅해야 되나 보다 싶은 생각까지 있습니다. 이번 주 영화가 빛나는 밤 주제 확인하고 영화 얘기로 들어가 보죠.
1: 네, 오늘의 주제는 눈물입니다.
0: 슬퍼서 기뻐서 혹은 그리움 때문에 어떤 연유로 흘리게 된 주인공의 눈물인지 노래 하나 듣고 기자님의 아주 사적인 감상문으로 확인할게요. 빅뱅의 눈물뿐인 바보.

0: 세상에서 가장 꺼내기 힘든 말은 아마도 위로가 아닐까 싶습니다. 상실의 시간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말처럼 무력한 것이 없죠. 영화 햄넷은 어떠한 말로도 덮어지지 않는 고통을 이야기로 대신 품으려 하고 그 몸짓은 가련합니다. 아들을 잃은 남자가 만들어낸 연극에는 비정한 삶과 예정된 죽음이 빼곡하죠. 거기에서 아버지는 대신 죽기도, 아들에게 못다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떠난 후 눈물이 마를 새 없었던 아내를 기어코 웃게 만듭니다. 덴마크 왕자 햄릿은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라고 했지만 진짜 문제는 남은 자들의 몫이 되곤 합니다. 죽은 자를 보내고 그 자리에 남겨진 산자들은 어떻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을까요? 영화 햄넷을 통해 알아봅니다.
1: 오늘 다룰 영화는 햄넷입니다.
2: 네. 네.
1: 이게 혹시 그 최근에도 소설로
2: 맞아요. 네, 소설 원작을 영화한 작품입니다.
1: 그리고 저는 그것도 오늘 알았어요. 그게 햄릿.
2: 네.
1: 근데 왜 햄넷이에요?
2: 그러니까 햄넷과 햄릿이 이제 혼용되어서 쓰였고 이제 영화상에서는 이제 햄넷이라는 이제 아들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아들의 이름이 햄넷이었거든요.
1: 아, 실제로?
2: 네네, 실제로. 그래서 그걸 이제 햄릿으로 쓴 건 아닐까라는 작가의 상상력에서 출발한 영화이기 때문에 햄넷이라고 한 거죠.
1: 약간 햄이 네 개 이런 햄셋, 햄둘 시리즈물이 아닐까.
2: 아, 제가 또 한 수 배우네요. 네, 저는 생각하지 못했는데
1: 항상 이 영화적인 이 메시지를 저희에서 배워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2: 네.
1: 아무튼 이 작품도 굉장히 좀 이렇게 주요 부문에서 수상 받을 거다 이런 기대작이었기도 한데요.
2: 네네.
1: 실제로 여우 주연상 수상을 하기도 했었다는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2: 네. 아카데미에서 이제 8개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을 만큼 저는 이 영화 보고 굉장히 완벽한 영화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단 시나리오도 굉장히 완벽하게 조성되어 있고 독창적인 이미지와 감동적인 마무리까지. 어떤 이야기냐면 이 아네스라는 여성이 주인공이에요. 이 아네스는 자연과 교감하는 좀 비범한 능력을 지닌 여성이에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람들로부터 너무 자유롭고 숲에서만 산다고 이제 손가락질 당하는 한마디로 공동체에서 좀 모난 돌 같은 취급받던 여성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라틴어 교사 윌리엄과 사랑에 빠집니다. 이 윌리엄은 윌리엄 셰익스피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행복해질 일만 남은 것 같았어요. 둘이 너무 사랑하거든요. 근데 아직 이제 불을 당기지 못한 꿈 때문에 남편인 윌리엄은 굉장히 방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작가로서 성공하고 싶은데 시골에서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이제 눈치채고 더 큰 세상으로 보내줘요. 그래서 아네스는 시골에서 아이들을 기르고 이제 윌리엄은 런던에서 희곡을 쓰면서 이제 절치부심하고 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요. 그러면서 이제 둘 사이는 다시 이제 붙일 수 없을 만큼 멀어지게 되고요. 좀 시간이 많이 흘러서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연극 햄릿을 이제 무대에 올리게 돼요.
1: 네.
2: 남편이. 그래서 아네스는 처음으로 이제 남편의 연극을 보러 런던으로 향하게 되고요. 그동안 잘 만나지도 못했어요. 그곳에서 이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1: 그러면 이게 실제로 역사적인 고증으로도 이 팩트들은 맞는 건가요?
2: 뭐 라틴어 큰 줄기들의

0: 네, 팩트는 다 뭐 맞아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작가로 성공하기 전에는 이제 가정교사로 일을 했고 아내의 이름은 아네스나 앤이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있어요. 앤 해서웨이의 이름이 바로 이 윌리엄 셰익스피어 아내의 이름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우 앤 해서웨이도 그것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이제 앤 해서웨이가 된 거고 어머님 굉장히 문학 소녀였대요.
1: 그 해서웨이는 성인데.
0: 네. 그러니까 해서웨이라는 성을 가졌으니까 이제 셰익스피어 아네스 앤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준 거죠.
1: 아.
0: 그래서 아네스 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는 아네스라고 이제 했고요. 실제로도 셰익스피어에게 햄릿이라는 11살짜리 아들이 있었고 햄릿을 쓰기 4년 전에 죽었다라는 그 사실은 있어요.
1: 아, 그랬구나.
0: 네, 이 사실에서 이제 출발한 이야기인 거죠.
1: 아, 그 부분을 굉장히 이야기감으로 본 어느 작가가 햄릿이라는 소설을 쓴 거겠네요.
0: 네네.
1: 오, 그 이 소설에서도 영화랑 뭐 맥이 거의 같나요?
0: 네네. 그리고 이 맥이 오페럴의 동명 소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 한 줄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이 맥이 오페럴이 학교에서 연극 무대에 이제 햄릿을 올리려고 준비하던 중에서 선생님이 그냥 무심하게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아들이 있었고 햄릿 쓰기 전에 죽었다. 근데 이 문장에 이 작가 지망생이었던 소녀가 꽂힌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문장을 품고 있다가 먼 훗날에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살던 그 당시에는 햄릿과 햄릿이 사실상 같은 이름으로 혼용되었다라는 기록을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아 내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영화상에서도 영화가 시작하기 전에 햄릿과 햄릿은 사실상 같은 이름으로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 문헌에서 두 이름이 혼용되었다라는 고지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중요했던 사실이고요. 셰익스피어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는 대작가지만 사실 생애에 대해서 알려진 부분이 굉장히 적어요. 사료도 부족하고 그래서 학자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해석과 의견이 나뉘는데 이런 약간 회색지대라고 할까요?
1: 네.
0: 이것이 오페럴에게는 오히려 더 열린 무대가 되어준 거죠.
1: 아 그렇겠네요. 하긴 그때 시대의 특성상 이 작가에 대한 수많은 자료가 남아있지는 또 못할 텐데 거의 뭐 극이라는 것에 태동할 시절에 이렇게
0: 만들어낸 사람이죠. 네.
1: 작가가 나타났다라는 게 뭔가 텍스트로 무언가를 이야기 형식으로 바꾸어서 남긴다라는 것 자체가 잘 없었던 때라 더 그랬을 것 같아요.
0: 이런 엔터테인먼트를 만들어낸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1: 그러네요. 그러면은 뭐 아네스나 윌리엄이나 이 아들에 대한 죽음에 있어서 좀 스탠스라고 할까요? 태도가 좀 달랐을까요?
0: 많이 달랐어요. 이게 바로 이 둘의 갈등의 시작이 됐는데요. 아들을 잃고 이제 아버지는 그 슬픔을 다스리려고 이제 비극을 쓰는 거죠. 근데 이걸 지켜보는 어머니는 화가 나는 거예요. 똑같이 그 상실의 고통을 통과하고 있는데 반응도 대응도 너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들이 열병을 앓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남편은 이제 런던에 있고 편지를 받고 오는 동안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혼자서 이제 엄마가 이 아들의 몸에서 영혼이 빠져나갈 때까지 안아줘야 됐던 거예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남편이 오고 나서 윌리엄은 굉장히 원망을 하는 거죠.
1: 아, 그때까지 막 안고 있는
0: 슬픔에 젖어 있죠.
1: 아.
0: 그러니까 왜 런던에서 이제 글을 쓰는다고 떨어져 살고 있는데다가 와서도 이제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려고 해요 남편이.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나를 위로해주고 너도 나처럼 지금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힘들어야 되는데 가서 글을 쓰겠다고 하니까 아내가 참지 못하고 이제 주먹을 날려요.
1: 아 주먹을요?
0: 네,
1: 아이고야.
0: 굉장히 피가 뜨거운 여성이거든요.
1: 저런. 예.
0: 그래서 아이가 떠나고 나는 모든 것을 잊고 이렇게 아픈데 너는 멀쩡히 떠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하겠다는 거냐 하면서 계속 분노하고 이 분노가 시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네스 같은 경우에는 함께 울고 여기서 같이 괴로워해야만 마땅한 슬픔인데 남편이 너무 멀쩡하게 일을 하려고 가니까 그거를 이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연락도 안 하고 소식도 알지 못한 채 이제 시간이 흐르고 연극 햄릿이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래서 아네스가 이제 참지 못하고 이제 내가 런던으로 가서 그놈의 연극 대체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0: 네, 하면서 이제 보러 가는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거기 이제 연극을 보면서 이게 재밌다 재미없다 이런 걸 보러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네스 같은 경우에는 왜 대체 나와 함께 애도하지 못하고 이걸 만들어야만 했는가 남편이. 그것에 대한 이제 근원적인 물음을 가지고 이제 극장에 도착을 하죠. 근데 아네스는 연극 제대로 보지도 않아요 처음에. 막 그냥 소란스럽고 이게 내 아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라며 하면서 남편에 대한 분노만 막 쏟아내거든요. 또 무대에서 남편이 연기도 하니까 저렇게 멀쩡하게 연기까지 하다니 이러면서 참을 수 없게 되는 거죠.
1: 아, 일단 둘이 안 맞네요. 네, 둘이 굉장히 맞지 않는다라는 건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자, 영화 햄넷에서 기자님이 고른 명대사 듣고 오겠습니다. 어떤 장면이고 누구 대사일까요?
0: 네, 아네스가 이제 그렇게 극장에 가서 연극을 보는 장면인데요. 이 연극의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주인공 햄릿이 이제 죽음을 앞둔 순간에서 아네스가 이제 객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1: 그 장면 듣고 오겠습니다.
2: I am dead. Thou livest. Report me and my cause aright to the unsatisfied. If thou didst ever hold me in thy heart, absent thee from felicity a while, and in this harsh world draw thy breath in pain to tell my story.

0: 굉장히 이제 햄릿인가 봐요.
1: 네네.
0: 그 극중인 것 같고.
1: 그쵸. 극중극이죠. 네.
0: 야, 그 옛날 그 태초의 극이라 죽으면서도 자신의 죽음을 설명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연기예요.
1: 맞아요.
0: 이거는 뭐 최민식 씨여도 살리기 나는 죽는다. 독이 점점 퍼지고 있다 이래야 되는데
1: 너무 어렵죠.
0: 너무 어려운 시대였습니다.
1: 그래서 이제 영미권에서는 배우의 연기력을 이제 가늠하는 척도로 그 셰익스피어의 연극에 출연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야, 진짜
1: 어렵죠.
0: 가늠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이 연극을 아네스가 보면서 마지막에 네. 깔리는 영화를 보면 네. 아니, 음악을 들어보면은
1: 네.
0: 뭐 좀 심경의 변화가 있을 것만 같은 음악이었는데 네.
1: 이제는 이제 영화를 보지 않고도 음악만 듣고도
0: 다 들려요.
1: 아네스가 이제 생전 처음 연극이라는 걸 보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러니까 무대에서의 상황과 연기와 현실을 잘 구분하지 못해요. 그래서 남편이 연기를 하니까 남편을 막 부르기도 하고 막 연극을 보면서도 큰 소리로 막 소리 질러요. 그러니까 굉장히 관크가 심한
0: 그러니까 관객이에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1: 너무 혼동되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게 내 아들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러면서 왜 내 아들 이름을 이런 데다 써 이러면서 화가 나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제 햄릿이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햄릿이 자신의 아들이 어린 아들인데 만약에 살아서 장성했다라면 저렇게 컸겠구나 쉽게 쏙 빼닮은 배우가 나오니까 엄마로서 이제 눈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그 내 아들처럼 이제 여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계속 연극을 보게 되는데 실제로도 이 어린 아들 역할을 한 배우와 이 햄릿을 연기한 배우는 형제예요. 그래서 닮았어요. 실제로도 진짜 닮았어요. 그래서 엄마 마음으로 이제 그 배우를 보면서 연극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 만들어낸 이 가상의 이야기에 푹 빠지게 되면서 네. 알게 되는 거죠. 아, 남편도 나랑 똑같았구나. 괴로웠구나 힘들었구나 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 속에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연기하는 그 죽은 왕의 유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도 차마 아들을 죽이지 못하고 아비인 자신을 죽인 거죠. 셰익스피어는. 그러다가 이제 유령이 되어서 아들에게 현실에서 하지 못했던 작별 인사를 비로소 건네는 거죠. 아듀라고 해요. 아듀는 사실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할 사이에서만 하는 마지막 인사잖아요. 영원한 작별을 이제 고하면서 우는 걸 보면서 아네스가 아, 남편도 남하게 힘들었구나라고 느끼는 얼굴이 이제 클로즈업이 돼요. 근데

이 영화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부에서 이제 결혼 전에 아네스 같은 경우에는 좀 신비로운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자음과 교감하는 사람의 손을 잡으면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영험한 약간 좀 사람이었는데

0: 글을 보내줄 수 있게 되면서 다시 이제 좀 영혼이 돌아오는 것 같은 그런 얼굴을 제시 바클리가 연기를 해내거든요. 그리고 이 장면이 또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은 죽잖아요, 햄릿이. 햄릿을 연기하는 배우가 이제 막, 나는 독이 퍼져서 이제 죽는다라고 괴롭게 얘기하면서 쓰러지니까 이제 1열에 있던 그 아네스가 내 아들이 죽는 것 같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위로를 해줘요. 이게 진짜라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울면서 이렇게 위로해주니까 다 같이 관객들이 모두 손을 뻗어서 그 죽어가는 햄릿이 외롭지 않게 온기를 전해주거든요. 그 장면에서 한 명의 관객인 스크린 밖에 있잖아요. 나도 같이 손을 내밀게 되는 거예요.
1: 4D 극이
0: 그렇죠.
1: 되어버렸네요.
0: 4D극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때 관객의 한 명으로서 나도 이 작품에 지금 참여하고 있구나,
1: 그치.
0: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관객이 앉아서 느낄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감동을 느끼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잘 쓰긴 잘 썼던 거.
0: 너무 대단합니다.
1: 대단합니다.
0: 네.
1: 진짜 배우 놀래진 않죠?
0: 배우도
1: 거기 몰입돼 있어서.
0: 연기에 몰입해 있었는데 사람들이 손을 내미는 걸 보고 눈물을 흘려요. 본인도
1: 뭐야?
0: 연기하면서 관객과 교감하면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동을 그 순간 느낀 거죠.
1: 이야, 진짜 짜릿한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 원작자 그 맥이라는 작가는 어떤 계기로 이 얘기를 또 쓰게 됐을까요?
0: 이 영화는 죽음에 대한 영화이잖아요. 죽음을 통해서 삶을 얘기하는 영화인데, 이 맥이 오페라 같은 경우에는 8살 때 뇌염을 앓고 거의 이제 사경을 헤매다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거죠. 그리고 본인의 딸도 4살 때 아나필락시스로 이제 죽을 뻔했던 거죠. 그리고 살아와서도 계속 그 언제든 다시 죽을 수 있다라는 그 위험 속에서 살았다라고 해요. 그런 경험들을 겪으면서 이제 스스로 이제 알게 된 거죠. 죽음이 언제든 삶을 끝낼 수 있는 독 같은 것이지만 때로는 남아있는 삶을 다시 살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게 이제 이 햄넷이라는 소설 속에 녹아 있고, 또 아네스처럼 자식을 잃은 슬픔을 본인도 부모이기 때문에 도저히 헤아리지 못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자신의 아이가 이제 햄넷 과 같은 11살이 되고 나서야 이 소설을 쓰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어떻게 상실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수 있는지 잘 보여줄 수 있는 거죠.
1: 야, 어떻게 보면 진짜 뭐 스피노프 같은 극인데, 원작만큼이나 훌륭한 스피노프들이 많아요. 이 작품이 조금
0: 맞아요.
1: 그렇겠군요. 영화 햄넷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기자님과 4부로 다시 올게요.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당진 쌀귀리.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당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당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당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당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0: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일요일 별밤 4부 시작했습니다. 영화가 빛나는 밤 이지혜 기자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3부에서는요. 눈물을 주제로 햄넷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진짜 우리가 방금 다뤘던 그 명장면에서 네. 흘리는 눈물이야말로 그 영화 속에 이전에 나왔던 눈물과 다른 의미의
2: 맞아요.
1: 치유의 눈물이 됐을 것 같아요.
2: 맞아요. 네.
1: 자, 그럼

0: 그러면은 요런 햄넷과 함께 보면 좋을 영화도 추천해 주시죠.
1: 네. 클로이 자오 감독의 또 다른 영화죠. 영화 노매드랜드인데요. 영화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월에 아카데미 시상식을 주제로 제가 소개해 드린 바 있는 작품인데요. 클로이 자오 감독에게 첫 번째 아카데미 상을 안겨줬던 영화이기도 하고요. 역시나 원작이 있는 작품이에요. 그 2017년 출간된 저널리스트가 쓴 논픽션 르포를 원작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네바다주의 석고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한 지역 자체가 아예 사라져요. 이제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아예 그 지역은 우편번호 자체가 사라질 만큼 이제 마을이 폐허가 되고, 거기에서 이제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고 주인공인 펀 역시 집을 두고 떠돌게 돼요. 근데 펀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보자면 영화 햄넷의 주인공 아네스하고 똑같은 상실을 겪고 있어요. 남편도 잃었고 집도 절도 이제 없게 된 처지인 거죠. 상실을 정말 온몸으로 지금 이겨내고 있는 인물인데, 이 인물이 길 위에서 이제 살게 되면서 어떻게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지를 보여주는 영화라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좀 비슷하고 닮아 있는 영화기도 해요. 그래서 클로이 자오 감독의 어떻게 보면 자신의 영화 커리어를 두고 계속 천착하는 주제이기도 한것 같아요.
0: 그러네요.
1: 인간이 내 상실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아직도 뭐 다음 영화를 통해서 또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모르지만, 전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완성해가는 길에 있는 어떻게 보면 좀 출발점이 되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0: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이 창작자들이 끊임없이 하는 메시지는 때로는 본인이 필요한 이야기라서 그럴 경우가
1: 맞아요.
0: 많잖아요. 감독도 이 작품들을 통해서 스스로 또 치유가 돼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게 됩니다. 자, 노래 하나 듣고 와서 부엉이들은 눈물 하면 어떤 영화 떠올렸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노매드랜드 삽입곡이죠. 넷킹콜의 Answer Me My Love.

0: 있습니다. 영스터님, 클래식이요. 주희와 준하가 오랜만에 카페에서 재회하는 장면. 시력 잃은 걸 숨기고 싶었던 준하는 미리 연습해둔 대로 행동했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죠. 그때 주희가 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왜 숨겼냐고 울먹일 때 느껴지던 그 먹먹함. 몇 번을 다시 봐도 가슴을 아리게 합니다. 말보다 눈물이 훨씬 더 많은 감정을 전해준 명장면 같아요. 라면서
1: 맞아요.
0: 그리고 이 영화 9952님, 7133님도 추천을 해주셨는데
1: 네.
0: 와 저는 진짜 이 클래식이 그
1: 네.
0: 미장센과 배우들의 아름다운 얼굴들이 기억이 나는데
1: 맞아요.
0: 아, 이 눈물 버튼이 있었던 거를 또 잊고 살고 있었네요.
1: 여기서 손예진 씨가 눈물 흘릴 때그 인어들이 눈물 흘리면 진주가
0: 진주되는
1: 된다고
0: 거.
1: 하잖아요. 그거 같았어요. 눈에서 진주가 떨어지는
0: 맞아.
1: 느낌이 들 정도로 아름다웠고, 곽재훈 감독님 참 이런 사랑 이야기를 잘 하시는 것
0: 아,
1: 같아요. 뭐
0: 그래요? 또 뭐가
1: 엽기적인
0: 있죠?
1: 그녀도 그렇고,
0: 아!
1: 비 오는 날의 수채화도 그렇고, 지금 보면 약간 촌스럽지만,
0: 그치.
1: 사랑은 그래서 더 순수하고 클래식하다. 그런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잘 묘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
0: 아, 그러네.
1: 네.
0: 순수한 영혼을 가진 분이시군요.
1: 맞아요.
0: 또 다른 영화 뭐 있을까요?
1: 네, W님께서요. 영화 퍼펙트 데이즈요. 영상과 음악 자체로도 너무 좋지만 마지막에 남자 주인공 눈에 가득 맺힌 눈물과 울음을 삼키던 장면 때문에 몇 번이고 돌려보게 되는 영화랍니다. 실제 촬영지를 돌아볼 정도로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예요. 이미 너무 유명하지만 혹여 아직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추천합니다.
0: 아, 이거 우리도
1: 맞아요.
0: 소개한 적 있는 영화죠.
1: 네, 저랑 또 마음이 통하셨어요. 제가 명장면으로 골랐던 장면을 딱 골라주셨어요. 여기에서 이제 주인공 히라야마 얼굴을 보면 눈물이 지금 살짝 날락 말락 하면서 웃는지 우는지 잘 모르겠는 얼굴이거든요. 되게 묘한 얼굴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자신의 일상에서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어떤 좀 감정적인 변수가 있었던 뒤에 바로 다음 날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 어떤 상처가 있어서 이 사람이 지금 이런 반복적인 일상을 수행하고 있구나라는 걸 이제 관객이 알아차린 뒤에 이제 다시 이 일상이 무너질 것 같은 순간에 이 남자가 이걸 어떻게 극복해내는지를 이 웃는지 우는지 모르는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새로운 날이 시작됐으니 나는 다시 살아갈 거다. 이 감정에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다짐 같은 그런 얼굴인데 야쿠쇼 코지의 연기가 정말 대단한 것이 요한 장면만을 봐도 이 사람이 생에 얼마나 슬픔이 켜켜이 쌓여 있었는지를 딱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의 굉장히 심장과도 같은 장면이죠.
0: 사진만 봐도
1: 네.
0: 예, 감동이 다시금 느껴지고요. 이경님은요, 눈물하면 안구 건조증 때문에 눈물이 안 나는 여인 수현이 나오는 영화 접속이죠. 그때는 안구 건조증이 너무나 있어 보였는데 지금은 인공눈물 닮으사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하셨는데 그때도 저는 있어 보인 적은 없었는데 아주 독특하십니다.
1: 저는 이 마음 뭔지 알것 같아요.
0: 뭐지?
1: 약간 좀 알러지 같은 거 있으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 알러지 있는 친구들 되게
0: 예?
1: 부러웠었거든요.
0: 제가 지금 목에 알러지가 굉장히
1: 좀
0: 나는데 되게 좀
1: 예민해 보이고
0: 부러우신가요?
1: 연약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0: 예민한 건뭐 그렇다 쳐도 연약한 게
1: 좀
0: 좀
1: 그런 게
0: 추금이셨나요?
1: 부러웠었나. 네, 코피도 나 코피
0: 아,
1: 나는
0: 코, 아,
1: 것도 막
0: 저한테
1: 부러워하고.
0: 홀딱 반하셨겠네. 저 햇빛 알러지에 코피에 다 달고 살던 어린이였는데, 아유.
1: 저 너무 튼튼해가지고 코피도 한번 안 났고.
0: 몇번좀 똑똑 흘려드렸어야 되는데 요새
1: 네.
0: 안 나가지고.
1: 저는 너무나 이게 이해가 되는 게 안구 건조증 이때만 이 영화가 나오는 90년대 후반만 해도 그게 흔치
0: 그치,
1: 않았거든요.
0: 요새는 뭐전 국민 안구 건조증.
1: 이때는 이 영화에 그만큼 이제 최첨단 유행들이 다 총출동했었던 거죠.
0: 맞아.
1: 여주인공 직업은 이제 케이블 텔레비전 홈쇼핑 가이드. 지금은 없어진 직업이죠.
0: 네.
1: 그리고 남자 주인공은 라디오 PD. 얼마나 멋있어요.
0: 네.
1: 그리고 심지어 라디오 PD인 남자 주인공 이름이 동현이에요.
0: 그만시다. 우리
1: 우리도
0: PD가 동현의
1: 동현 PD가
0: PD.
1: 있는데 그만큼 이제 특이한 직업을 가진 최첨단 유행을 이제 선도하는 신세대라는 그룹들이 이제 영화에 전면적으로 등장했던 순간인 거죠.
0: 그래요. 극 중에 PD가 등장하면 라디오 PD들이 많이 나왔어요.
1: 뭔가 좀 있어 보이잖아.
0: 그 뭐냐면 뭐를 이렇게 지휘를 하는 모습이 실제로 현장에서 보이니까 뭔가 콘솔 앞에 있고.
1: 맞아요.
0: 근데 이제 TV는 조금 정

0: 정신없는 현장을 구현하기가 그리고 돈이 많이 들어요.
1: 아 그러네요.
0: 예산 이슈가 아무래도
2: 맞아,
0: 좀.
2: 맞아 라디오 PD는 스튜디오만 있으면 되니까.
0: 드라마는 그 배우들 막 다 불러야 되고. 자 여기서 얘기 나온 김에 영화 접속 삽입곡 듣고 오겠습니다. 사라 보은의 A Lover's Concerto.

0: 세라 보은의 A Lover's Concerto 오랜만에 듣고 왔습니다. 부엉이들이 보내준 눈물에 관한 영화 계속 만나보죠.
1: 네, 이구 이사님께서요. 이 장면에서 아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최후의 순간에 아들을 위해 잔인한 비극마저 희극으로 연기하던 아버지. 개구지게 웃고 있는 그 얼굴 뒤에 얼마나 많은 공포와 슬픔이 서려 있었을까요? 인간이 가장 잔인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동시에 인간이 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기도 했던 명작 아닐까요?
0: 와, 이거 진짜.
2: 또 읽으면서 아까 또 와, 마음이 너무 아파요.
0: 이거 좀 심했었고.
1: 네.
0: 배우분. 네. 로버트 베르니니였나?
1: 네네.
0: 그분이 또 유난히 좀 큐트하잖아요.
1: 그리고 굉장히 익살스러운 얼굴로 유명한 배우라서 사실 이 영화 안에서는 눈물이 등장하지 않아요. 우는 맞아. 사람도 없고.
0: 없어.
1: 근데 이 영화에서 연기하는 사람들 빼고 모두 다 울 수밖에 없는 영화잖아요.
0: 진짜. 어른 되고 나서 본 영화 중에는 진짜 많이 울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1: 맞아요.
0: 해요.
1: 홀로코스터를 네. 다룬 영화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울었던 영화인 것 같아요.
0: 정말 갑자기 또 울컥해지니까 네. 다음 영화 소개해드릴게요. 아우 명작입니다. 또 판다님 영화 더 헌트 매즈 미켈슨의 눈물 보다가 속 터져서 제 마음에도 눈물 이거 진짜 나는 이거 눈물보다 진짜 열받아가지고
1: 대표적인 고구마 영화 중에 한 편이죠. 이거 보시려면 마음의 준비 단단히 하셔야 하는데요. 이 내용은 억울하게 이제 누명을 쓴 사람이 어떻게
0: 진짜
1: 삶이 망가지는지를

0: 너무너무 치밀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교사인데 어린아이가 그냥 멋모르고 한 거짓말로 인해서 한순간에 이제 성추행범이 되면서 이제 공동체에서 탈락하게 되는데요. 아, 이게 너무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억울함을 밝힐 길이 없으니까
1: 없어.
0: 관객들도 같이 이제 가슴을 칠 수밖에 없어요.
1: 아, 진짜 이 배우도 진짜 네. 어디 등장할 때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 선택 되게 잘하는 것 같아요.
0: 매즈 미켈슨 배우 같은 경우에는 뭐 시나리오 선택도 잘하시고 또 이 영화로 칸에서 남우주연상도 받았으니까 그 억울함에 대한 약간의 보상이 되었다라고 네. 좀 아, 마음을 먹고 영화를 보시면 조금 나으려나요?
1: 고생한 보람이 있고요.
0: 네.
1: 그리고
0: 희수님께서요. 눈물하면 Call Me By Your Name이죠. 누구보다 뜨거운 여름을 보낸 엘리오가 겨울 어느 날 올리버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후 타닥타닥 벽난로에 장작이 타들어가는 소리를 들으며 불 앞에 쪼그려 앉은 엘리오. 그렇게 가만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화면을 가득 채우는데요. 그 모습이 오래오래 마음에 남아요. 소년의 사랑과 열병, 그리고 성장을 다룬 아름다운 영화였어요.
1: 가만 있어봐. 이 영화가 그 지구에서 제일 잘생겼다는 그 배우
0: 티모시
1: 샬라메인가요?
0: 아, 지구에서 제일 잘생겼나요?
1: 누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0: 아, 네, 티모시 샬라메의 지금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미소년의 이미지를 만들어준 영화죠.
1: 이 사진에서 그분인가요?
0: 네.
1: 저 지구랑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요.
0: 아, 지금 이제 상처받아가지고 울어가지고 힘든 상황이고
1: 뭐.
0: 정말 아름답게 마치 한 여름에 네. 탐스럽게 익어가는 그 복숭아 같은 그런 알았어요, 소년으로 알았어요. 나와요.
1: 그만 파세요, 미남 좀. 자, 부엉이들이 추천한 눈물 하면 생각나는 영화들 만나봤어요. 다 좀 소개만 들어도 울컥울컥합니다. 소개된 분들 중 몇 분께는 선물 드릴 거고요. 이 시간 우리 2주에 한 번씩 만나고 있는데요. 주제는 별밤 SNS를 통해서 공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천 영화 남기고 싶은 분들은 별밤 인별그램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작품성, 재미, 모든 걸 거머쥔 작품 소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2주 뒤에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여러분이 있는 곳이 최고의 콘서트장이 됩니다. 이어폰 너머로 전해지는 가장 생생한 라이브를 만날 수 있는 곳. 매일 저녁 8시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1: 김이나의 별밤.
0: 별이 빛나는 밤에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쌀국수 전문 브랜드 미분당에서 모바일 식사 이용권을 드립니다.

김이나의 별이 빛나는 밤에 8월 2일 일요일 방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8214님께서 올해 제 여름휴가 행선지는 친구 집입니다. 장기휴가 떠난 친구 대신 강아지 봐주기로 했거든요. 사람도 강아지도 더우니까 에어컨도 빵빵하게 틀고 있으래요. 이게 천국이죠. 친구 집 야호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왠지 그러면서 냉장고도 빵빵하게 채워놓고 가주실 것 같아요. 저도 여행 갈 때 반려동물 부탁해놓으면은 그거 챙겨주는 분, 그게 뭐 가족이든 누구든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거든요. 뜻밖의 꿀휴가 얻으셔서 다행입니다. 오늘 끝곡으로 김우주의 이 도시의 여름 들으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출의 김동연, 구성의 홍재정, 이채원, 저는 별밤지기 김이나였습니다. 우리는 내일 마저 얘기해요.

안녕하세요. 박경림입니다.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사실 잘 안 될 가능성이 잘 될 가능성보다 훨씬 큽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두려움 없이 일단 지르는 편인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평생 미련이나 후회로 남겨두는 것보다는 일단 부딪히고 나서 반성하는 게 나으니까요. 안 하려고 하면 뭐 핑계 수백 수천 개 될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기회를 보내기엔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헷갈릴 땐 망설이지 말고 시원하게 뛰어듭시다.

0: 이 캠페인은 함께 약속, DB 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입니다.
3: 무릎관절염 치료에 간단하고 효과적인 치료가 자신의 골수에서 뽑은 농축된 줄기세포를 무릎에 주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줄기세포가 손상된 무릎 관절에 직접 작용하여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이나 무릎 통증을 감소시킵니다. 또한 무릎 관절염의 진행을 늦춰 수술을 피하거나 늦출 수 있습니다. 기존의 줄기세포 치료보다 간단하고 뼈에 구멍을 뚫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재활이 빠릅니다. 주로 중기 관절염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적합하며 기존의 연골 주사 치료로 통증이 계속되는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회복이 빠르고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하며 줄기세포 주사 치료를 통해 무릎의 통증을 감소시키고 관절 기능이 개선되어 일상생활이 더 편해지시길 바랍니다.
2: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성주형 원장이었습니다.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MBC 생활정보 한입 베어불면 입안 가득 퍼지는 시원한 과즙 덕분에 새콤달콤한 여름철 더위를 잊게 해주는 자두 좋아하시나요? 85%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 수분 보충에도 도움이 되고요. 유기산은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C와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자외선에 지친 피부 건강도 돕고요.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과식하면 안 되는데요.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으면 복통이나 설사 유발할 수 있으니까 하루에 두세 개 정도만 즐겨주세요. 잘 익은 자두 냉장 보관하시고요. 먹기 직전에 깨끗하게 씻어서 껍질째 먹으면 영양을 더욱 알차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입맛도 떨어지고 기운 없을 때 우리 제철 자두 즐겨보세요. MBC 생활정보였습니다.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스포왕 차트. 오늘의 스포왕 차트 탑백귀 스포왕이 엄선한 따끈따끈한 신곡으로 시작합니다. 김예림 시절 림킴의 Never Gonna Be Alone.

0: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자녀의 마음을 돌보는 것은 단순히 자녀를 위로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친밀한 경험은 우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며 건강한 관계를 맺는 힘을 키워줍니다. 하루 10분, 자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세요. 그리고

0: 풀기 힘든 어려움이 있다면 서울시 교육청의 위센터를 찾아 상담해 보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시 교육청과 MBC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세요. 스포왕 고영배입니다. 스포왕의 일요일은 아시죠? 스포왕 차트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7월 21일에 나온 림킴 김예림 씨 그 2개월 얼마 전에 또 TV에 같이 나오셨던데 림킴의 신곡 Never Gonna Be Alone 이 노래로 시작을 해봤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일요일 밤 8월이 2일이야 8월의 첫 번째 일요일 밤 7월 8일 휴가철 어떻게 좀 잘 보내고 계시나요? 뉴스에 막 공항이 북새통이다 다 휴가 간다 막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휴가 어떻게 보내실지 이번 달 어떻게 보내실지 계획 세우셨는지요? 저는 오늘까지 아마 10cm와의 그 저기 조인트 콘서트를 잘 마쳤겠네요. 녹음이라는 뜻이죠? 잘 마치고 왔습니다. 아무래도 본격적인 휴가철인 만큼 여행 가는 분들 계실 거고 또 평소처럼 출근하거나 뭐 친구들과 시간 보내시는 분들 또 보니까 학생분들은 그 보충 수업한다고 자습한다고 학교 가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디서 어떻게 이 여름을 보내든 그 순간에 또 뭐가 필요합니까? MUSRC 음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8월을 꽉 채워줄 노래들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노래가 나오는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8월 첫째 주 스포왕 차트 이번 주는요. 사과 뮤직 차트 탑백 사과 뮤직도 나왔네요. 여기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골라봤습니다. 먼저 본인만의 뚜렷한 음악 세계로 사랑받는 뮤지션들의 노래를 들려드릴게요. 트렌디한 음악으로 전 세계 팬들을 매료시킨 글로벌 밴드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이 노래가 96위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평범한 우리들의 이야기도 한편의 시나 소설처럼 만들어주는 이분들 지금 일요일 단골 손님 됐어요. 하도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이 노래가 89입니다. 두 곡 웨이브 투어스의 사랑으로 악뮤의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듣고 오시죠.

0: 인기 음원 차트에서도 절대 놓쳐선 안 돼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들려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오늘은 저기 사과 그 차트에서 또 여러 가지 인기 있는 노래들을 들려드릴 건데요. 힙합 들려드리겠습니다. 솔직한 매력, 또 굿힙. 옛날에는 굿힙이라고 하면 그 단어가 되게 어색했는데 이제는 왜힙, 굿힙. 아무렇지도 않죠? 굿힙 래퍼들의 노래. 아, 이 노래 저한테 불러달라고 써주셨는데 제가 이 부분 가사 잘 모르겠는데 작가님 시작! 한번 들려줘. 시작! 한번 내가 따라해볼게. 듣고.
1: 밤새 모니터에 뒤기침이 마르기도 전에
0: 밤새 모니터에 아니 자기도 못하면서 왜 나보고 불러. 그냥 국어책을 읽어주셨는데 우원재 시차! 이 노래 진짜 스테디셀러죠. 98입니다. 그리고 사랑만큼 솔직한 감정도 없죠? 요것도 아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없습니까? 김하온의 스컬! 95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계획 없이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마음을 담은 곡, 릴러 말즈의 트립! 이 노래가 78이거든요. 이렇게 세 곡 듣고 오죠. 우원재 피처링 로꼬 그레이의 시차, 김하온 피처링 에스파 지젤의 스컬, 릴러 마일즈 피처링 한나의 트립 듣고 오시죠.

마르기도 전에 강의실로 하천 교수님이 무슨 때문에 긴팔 입고 오래 난 시작도 전에 눈을 감았지 날 한심하게 볼 게 뻔하니 이게 더 편해 내 새벽은 원래 일몰이 지나고 하늘이 까매진 후에야 해가 뜨네 내가 처량하다고 다 그래야 얘 난자들이 돈 주고 가는

대기실로 아침 온실 때문에 긴 팔 입고 오래 녹화 전에 눈을 감고 생각하시 똑같은 행동 다른 느낌 시차부 적응에 해당돼 지금 내 옆에 로고 그리고 그레이 모두 비웃었던 동방의 소음이 어느새 전국을 올려대 야.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만나보는 스포왕 차트! 그 영화에서 들었던 노래를 다시 또 들으면은 그 영화 속에 봤던 장면, 그때 느꼈던 감정이 싹 올라옵니다. 그래서 영화 OST가 참 중요한데, 아,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저는 그냥 무조건 이걸 꼽죠. I don't wanna close my eyes. 그 아마겟돈. 그 영화 진짜 인상적이었는데, 그게 너무 상업영화다 막 이런 평도 있지만, 저는 그 어릴 때 그 어린 마음에 봤던 충격이 잊혀지지가 않아서 그 노래를 꼽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곡 역시 영화 만약에 우리에 삽입되면서 다시 지금 난리가 난 노래입니다.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이 노래가 86이네요. 그리고 한편의 로맨스 영화처럼 설레고 또 애틋한 감성을 담은 노래죠. 데이먼스 이어의 Yours. 이 노래가 76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는 OST는 아니라는 뜻인가요? 그럼 대본이 앞이랑 좀 안 맞지 않나요? 혹시 급하게 작성하신 거 아닌가요? 아, 오케이. 이거는 OST는 아닙니다. 근데 영화 같은 노래인 거예요. 그런 짜임새입니다. 두 곡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 데이먼스 이어의 Yours.

국내외 차트를 뒤흔든 K-아티스트들의 음악을 골라드립니다. 스포왕 차트! 요즘에 그런 말 많이 하죠? 목소리가 지문이다. 아, 옛날 생각납니다. 제가 예전에 축가하려고 결혼식 몇 년 전이에요. 그 딱 리허설을 했어. 그리고 이렇게 딱 섰는데 그 리허설 하려고 하면 항상 어르신분들은 앞에 먼저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아, 안녕하세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하고 내려오는데 갑자기 어떤 어머님께서 아, 얼굴 보고 몰랐는데 목소리 보고 알았네. 내가 라디오를 잘 듣고 있어요. 뭐 이런 게 이제 목소리가 지문이다. FM 팬이셨던 거죠. 이런 분들은 이제 첫 소절만 들어도 아 이거 누구 노래구나 이렇게 음색이 개성 있고 특징이 뚜렷하다 이런 건데요. 그런 분들의 노래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아 카더가든 거칠고 쓸쓸한 음색이죠.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돼요. 이 노래가 72위. 그리고 아 또 이분도 할로로 씨 음색이 또 투명하죠. 그 안에 또 에너지가 느껴지기도 하고요. 너와 나 65위고요. 최유리 씨 담백한 목소리. 생각을 멈추다 보면 요 노래가 또 지금 난리 났죠. 그 진영 씨랑 해가지고 64위. 요렇게 세 곡 카더가든의 그대 작은 나의 세상이 되어, 할로로의 너 하나, 최유리의 생각을 멈추다 보면 듣고 오시죠.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0: 감사합니다.
1: 요즘 음원 차트에서 가장 핫한 K-아티스트들의 음악만 골랐습니다. 스포왕 차트! 아...

제가 악뮤 너무 좋아하고 그 심지어 또 친해요. 가끔씩 이렇게 따로 뵙기도 할 정도로 수현 씨 정말 아끼는 동생입니다만 아 일요일은 좀뭘뭘좀 받아야겠어. 노래가 그냥 평균 두 곡씩 나갑니다. 너무 차트 안에 인기곡들이 많으니까 수현 씨 이거 야 이거 너무 이거 인기가 너무 높네. 너무 높아. 소문의 낙원 오늘도 나갑니다. 62위에 올랐고요. 백예린 씨 특유의 분위기가 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노래죠. 검정치마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안티프리즈 이 노래가 60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두곡 듣고 저는 3부에 디그 인더 차트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악뮤의 소문의 낙원, 백예린의 안티프리즈 듣고 오시죠.

0: 만약 섬에 새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포항 고영배.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경기 도민은 자동가입. 경기 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 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가장 필요한 차트를 제가 만들어드립니다. 디그인 더 차트. 이번 코너 스팡만의 새로운 차트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인 거 아시죠? 키워드나 테마를 딱 정해가지고 그 K-아티스트들의 인기곡으로 그 차트를 딱 맞춰가지고 만들어볼 건데요. 마찬가지로 오늘도 노래 제목으로

오늘의 테마를 스포하겠습니다. 아, 야 이거는 스포가 아니라 그냥 노래 제목이 그냥 주제잖아요. 그대로입니다. 스텔라장의 Colors.

0: blue, or I could be purple, I could be green or pink or black or white, I could be every color you like.
1: Dig in the chart. 이번 주 차트의 테마, 그 노래 제목 그대로였죠. 색깔, 컬러입니다. 아, 작가님이 소라는 음악을 색깔로 표현한다면? 오, 그런 생각 안 해봤네. 딱 하나의 색깔로 표현한다? 이거는 좀 어려운데? 흰색. 순수해. 아, 이게 왜 이렇게 웃기지? 네이버로 15년 동안 그렇게 수많은 음악을 발표하고 소란의 음악 순수하다, 흰색. 인간 고형물의 색깔로 표현한다면? 저는 조금 네이비에 가까운 것 같아요. 좀 단정해요. 아니, 제작진이 그렇게 사람을 비웃는 표정을 두 분 다 하시면은, 심지어 오늘 우리 원래 PD님 휴가 가셔가지고 오랜만에 반가운 PD가 왔는데 입을 막고 웃네. 입을 막고 웃어. 네이비 깔끔하고 좀 단정하고 좀 뭐랄까 수트는 아니지만 그 좀 단정한 캐주얼 같은 그런 그만하겠습니다. 이 질문이 사람 곤란하게 하는 질문이에요. 별거 아닌데 되게 곤란하네. 노래 속에서의 색깔은 눈에 보이는 색깔로만 이렇게 등장하지가 않죠. 순간의 분위기, 또 어려운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색깔 같은 느낌으로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오늘 제목과 가사 속에 등장하는 다양한 색깔이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좀 보도록 하죠. 이 색깔 차트 다음 곡은 이별에 관한 노래입니다. 이별 후의 감정 색깔로 또 표현해요. 진한 빨강 아닐까? 피눈물 난다 하잖아, 이별하면. 핏빛 아닐까요? 그런데 이 곡은 헤어진 뒤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리움과 슬픔을 블루, 또 블루 하면 이제 우울함, 약간 이런 의미를 또 가지고 있기도 하잖아요. 블루로 이 노래는 표현을 했습니다. 태연의 블루, 그리고 이별 뒤 검게 타버린 마음 담은 노래죠. 지드래곤, 피처링 제니가 함께한 블랙까지 듣고 올게요.

디그 인 더 차트 오늘은 색깔이 들어간 노래들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 곡은요. 우정이 사랑으로 변해가면서 마음도 어느새 핑크빛으로 물들어 버렸대요. 핑크빛 보통 그럴 때 많이 사용되죠. 봄, 첫사랑, 뭐 썸 이럴 때 핑크빛이 많이 쓰이죠. 권진아의 핑크. 그리고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이 신은 운동화 색깔 같은 사소한 모습까지 눈에 들어오잖아요. 두근거리는 그 마법 같은 순간을 그대로 옮겨놓은 노래죠. 박혜경의 곡을 리메이크한 아이유의 빨간 운동화. 자, 그러면 권진아의 핑크 그리고 아이유의 빨간 운동화 듣고 올게요.

색깔 차트. 오늘은 색깔과 컬러를 테마로 한 K 아티스트들의 노래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 흰색을 소란의 얘기를 했잖아요.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사에 있어요. 까만 머리 하얀 운동화. 그래서 저는 하얀 운동화를 되게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에 한눈에 이렇게 반하게 되는 그 이미지로 느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전에 했던 얘기인데 아내의 첫인상 처음에 봤을 때 그 피케 티셔츠 그 우리가 흔히 카라티라고 하는 그 그거를 하얀 거 그 브랜드도 안 써져 있는 그냥 하얀 거를 끝까지 잠그고 있는 그 모습이 되게 단정하고 예뻐 보였던 그 첫인상이 있어요. 그 괴를 함께하는 것 같습니다. 소란의 음악. 그 단정함. 내가 왜 우리 스태프들을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하려고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 납득을 안 해주시는 것 같아서. 어쨌건 이번에는 서툴지만 가장 푸르고 아름다웠던 청춘의 한 장면을 담은 노래죠.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아 그리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더라도 다시 고개를 들고 웃어보자는 마음을 일곱 빛깔 무지개로 표현한 노래죠. 아, 롤러코스터의 무지개. 저 어렸을 때 롤러코스터 노래 무지 많이 들었는데 무지. 아 이게 한번 꼬이니까 토크가 전반적으로 이게 구렁텅이 빠졌던데. 왜냐면 롤러코스터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인기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하굣길에 친구랑 딱 붙어갖고 남자애 남자애랑 둘이서 왼쪽 오른쪽 이어폰 나눠 끼고 야 노래 너무 좋지 않냐 이러면서 들으면서 집에 왔던 기억이 납니다. CDP 보조밥 통 껴가지고 3부 끝곡으로 이렇게 두 곡 듣고요. 잠시 후 4부에서는 음원 차트를 장악한 K 아티스트들의 노래 다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잔나비의 초록을 거머쥔 우리는 롤러코스터의 무지개 듣고 오시죠.

0: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불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1: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라디오 광고.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2: 음원 차트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 함께 듣고 있습니다. 스포왕 차트. 아, 이 노래가 19년 만에 다시 역주행하면서 명곡은 왜 명곡인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에픽하이의 Love, Love, Love. 이번 주 스포왕 차트에서 56위를 차지했고요. 아, 그리고 여름아 부탁해, 인디고의 노래를 리메이크한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 노래가 55위 올랐습니다. 아, 이 노래 그 차트에 또 활약을 하고 있군요. 이 노래 너무 좋더라고요. 리메이크 잘하셨더라고요. 자, 그러면 노래 들어볼까요? 에픽하이 피처링 융진의 러브 러브 러브, 볼빨간 사춘기의 여름아 부탁해.

음원 차트의 흐름을 바꾸는 K-아티스트들의 노래만 골랐습니다. 스포왕 차트. 라이브 무대를 통해서 또 뒤늦게 빛을 본 또 노래가 있죠. 지금 뭐 그 이후로 정말 승승장구 난리가 났습니다. 우즈의 드라우닝. 군복 입고 노래 부르시는 그 영상 다 보셨죠? 이번 주 53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계기가 없어도 해마다 꾸준히 다시 찾아듣게 되는 노래가 있죠? 2008년도에 발매된 이후에 지금까지도 꾸준히 플레이리스트에 담기고 사랑을 받고 있는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요 노래가 50위에 올랐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는 SNS나 쇼퍼메스인 BGM이 음원차트의 흐름을 바꾸기도 하는데요. 스크롤을 내리다가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치게 하는 바로 그 노래, 검정치마의 Everything. 이 노래가 46입니다. 우즈의 드라우닝, 넬의 기억을 걷는 시간, 검정치마의 Everything 듣고 오시죠.

포항 차트 여전히 음원 차트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K 아티스트들의 음악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제는 1위 후보 두 곡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사과 그 차트의 1위 후보는요. 첫 번째 분은 할로롯입니다. 그 맨날 까먹어 영더하기 영 이거 어떻게 읽더라? 영영. 할로롯이 정말 올해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 1위 후보는요. 바로 지난주에 나온 신곡이 1위 후보에 바로 올라왔습니다.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발매하자마자 국내 음원 플랫폼뿐만 아니라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라오스 등등 정말 많은 나라의 차트에서 1위를 했다고 합니다. 와, 월드스타 그 자체입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스펑 차트에서 2위를 차지한 노래부터 알려드리죠. 스펑 차트 2위는요. 할로로의 영영입니다. 노래 계속.

지금 가장 주목받는 K-아티스트들의 음악과 함께하는 스포왕 차트. 아, 오늘도 또 다른 차트에서 또 다양한 음악들을 들어봤는데 진짜 이게 또 차트마다 음악들이 속해 있는 게 많이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차트건 똑같이 상위권에 속해 있는 노래들이 있기도 하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는 것도 재밌네요. 자, 이제 바로 내일 월요일이 아무래도 이제 오늘까지 주말이 끝나고 진짜 8월을 시작하는 느낌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계신 곳에서 휴가를 가셨건 일을 하시건 공부를 하시건 각자의 자리에서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한 달 기분 좋고 행복하게 시작하시길 바라면서 8월의 마음가짐 한마디 해달라고 합니다. 뜨겁자. Let's hot. 끝곡은 스포왕 차트 1위를 차지한 제니의 Less Than a Lover 들려드릴게요. 그럼 저는 다음 주 토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0: 병풍처럼 드리워진 가장 한국적인 풍경. 2200여 년 전 일본에 우리 문화를 전한 왕인의 흔적과 그 자취가 서린 살아있는 박물관. 우리나라 최초 유약칠한 시유도기가 탄생한 이 땅에선 대한민국이 사랑하는 트로트의 역사가 흐릅니다. 가장 한국적인 맛과 멋을 품은 역사와 전통의 고장. 여기는 모두의 영암입니다.
1: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밤과 새벽 사이 우리들의 매직 아워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입니다.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 아워 스페셜 M. 매직 아워 스페셜 M 음악 특집이죠. 뮤직의 약자 M. 오늘은 음악을 많이 듣는 시간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영화 음악 앨범을 소개하는 코너 김신의 음반 가게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른 오늘의 앨범은 1995년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사운드 트랙입니다.

진 블러썸스의 Till I Hear It From You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FM영화음악 저는 김세훈입니다. 1995년 작품이고요. 볼륨을 높여라를 연출한 앨런 모일 감독이 연출을 맡았고요. 이게 1959년에 문을 연 레코드점 엠파이어 레코드라는 공간이 배경이고요. 이제 거대한 레코드점 체인에 가게가 넘어갈 위기에 처했어요. 그러자 이 가게의 점원들이 그리고 이 가게의 단골들이 힘을 합쳐서 이 가게를 살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뻔해 보이는 스토리죠. 네, 실제로 뻔하긴 합니다. 평론가들의 평가도 좀 박하긴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재밌더란 말이죠. 하이틴 영화치고 평점 높은 게 많지 않잖아요. 평론가들이 보기에는 유치해 보이겠지만 어릴 때 또 이걸 보면 뭔가 내 얘기 같기도 하고 내가 막연하게 꿈꾸던 세상이 영화에 실현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어릴 때 좀 배 깔고 엎드려서 만화책 넘길 때 느꼈던 약간 그런 기분 같기도 하고 그때 기억에 음악도 되게 좋았던 영화로 남아있고 무엇보다 르네 제레거의 거의 무명 시절, 신인 시절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아마겟돈이란 영화 이전의 리브 타일러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 또 흔치 않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1995년 작품 엠파이어 레코드 사운드 트랙 오늘 한 시간 동안 음악으로 꽉꽉 채워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할 말은 거의 다 한 것 같은데요.

0: 이제는 그냥 거의 다 음악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0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에 추가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미니어플은 무료이고요. 카카오톡 채널 FM 영화음악으로도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시면 됩니다.
1: AI와 IBK 기업은행이 만나면 당신

밤과 새벽 사이 잠들지 않는 심야 영화관 FM 영화 음악. 주말은 테마가 있는 영화 음악 플레이리스트 매직아웃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더 크랜베리스의 노래였습니다. 라이어.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사운드 트랙이었고요. 이 영화를 제가 어떤 느낌으로 기억하냐면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의 하이틴 버전 같은 느낌이에요.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도 그 주인공의 가게에서 벌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벌어지는 일이 많다기보다는 주고받는 대화가 많죠. 음악에 대한 이야기들. 마찬가지예요. 엠파이어 레코드도 역시 레코드점이 배경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점원들이 또 손님들과 나누는 음악 얘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진짜 사랑도 리콜이 되나요의 하이틴 버전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심지어 그 영화보다

먼저 한 5년 정도 먼저 만들어진 게 엠파이어 레코드. 그런데 자료를 보면 영화사에서 손을 많이 댔나 봐요. 40분 이상이 삭제가 되고 주요 등장인물 3명이 통편집되고 원래 이틀에 걸쳐 진행되던 이야기가 하루에 벌어지는 일로 압축되고 뭐 이런 좀 우여곡절을 겪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뭔가 영화가 좀 덜컹거리는 느낌이 더 있었나 봐요. 그래도 이거 은근히 이거 골수팬이 있는 영화입니다. 엠파이어 레코드. 음악이 또 딱 1990년대 중반에 딱 그 느낌이어서 아마 좀 그때에 대한 기억이 있는 분들은 더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겠죠. 자, 이제 두 곡 준비했습니다. 에드윈 콜린스. 오렌지 주스라는 밴드의 보컬이었던 에드윈 콜린스의 솔로곡 A Girl Like You, 그리고 픽시스의 기타리스트 조이 산티아고가 만든 밴드 더 마티니스의 Free, 두 곡 이어드릴게요.

두 곡 이어서 들었습니다. A Girl Like You, 에드윈 콜린스의 노래, 이어서 Free, 더 마티니스의 노래였습니다. 이 영화 사운드 트랙이 총 16곡이 들어있는데요. 실제로 영화에 쓰인 건 한 50곡? 예, 한 50곡 정도 돼요. 정말 노래가 쉴 새 없이 나오고 있는 영화란 뜻이죠. 그 중에 16곡이 들어있는 사운드 트랙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서 들려드리지만 다는 못 들려드리겠고요. 그래도 두 곡, 세 곡 정도 빼

빼고는 오늘 다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두곡 이어드릴게요. Todd the Wet Sprocket의 Crazy Life, 그리고 Innocence Mission의 Bright as Yellow.

매직어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오늘은 1995년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사운드 트랙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두 곡 들었죠? 토드 더 웻 스프라킷의 Crazy Life 그리고 이너선스 미션의 Bright as Yellow 였습니다. 딱 1990년대 미국의 밴드 음악들이 영화에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두 곡. 네, 이번에는 조금 달려보겠습니다. 지금 좀 차분한 노래들이 나왔으니까요. Ape Hangers의 I Don't Want to Live Today 그리고 Mrs.의 Ready, Steady, Go

두 곡이었죠. 에이프 행어스의 I Don't Want to Live Today 그리고 미시스의 Ready Steady Go. 이게 1995년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르네 젤웨거가 69년생이니까 이 영화 나올 때가 25, 26 딱 그때고요. 리브 타일러는 77년생이에요. 이 영화 나올 때가 18살, 뭐 17, 18 그때 찍은 영화거든요. 정말 풋풋합니다. 두 분 다. 네. 아 이거 보고 싶은데 검색해보니 OTT에 있는 걸로 처음에 떠서 우와 반갑다 가보니까 없어요. 네.

잘못된 정보였나 봐요. 방법만 있으면 저도 정말 다시 보고 싶네요. 자, 이제 다시 두 곡입니다. 드릴의 What You Are, 그리고 러스터의 Nice Overalls.

Nice Overalls 이어 듣고 왔고요. 자 이제 또 두 곡 준비해 볼게요. 이반 덴도의 The Ballad of El Gudo 그리고 코요테 시버스의 Sugar High. 이 Sugar High라는 곡이 영화에서 이제 마지막 클라이맥스 때 공연 장면에 나오는 곡인데 영화에서 르네 제레거가 또 이 노래를 불러요. 사운드 트랙에는 코요테 시버스 혼자 부른 버전이 실려 있고요. 이렇게 두 곡 이어 듣겠습니다.

더 발라드 오브 엘 구도 그리고 슈거 하이 이렇게 두곡 듣고 왔습니다. 매직아워 스페셜 M 김신의 음반 가게. 오늘은 엠파이어 레코드 사운드 트랙 함께 들었습니다. 엊그제 캐딜락 레코드라는 음악 영화 좋아하신다는 분 있었잖아요. 그분 사연 보다가 성함이 전세계 씨 그죠? 예. 너무 단순하게 캐딜락 레코드? 나 엠파이어 레코드란 영화 아는데 뭐 이렇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이 이 엠파이어 레코드라는 영화를 제가 고르게 된 거죠. 그래서 덕분에 오랜만에 1990년대 그 느낌 물씬 나는 음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곡은요, 더 크루얼 씨의 The Honeymoon Is Over라는 곡입니다. 이 곡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제리 맥가이어 이전의 느네 제레거와 대식 뉴드 이전의 리브 타일러를 볼수 있는 영화 엠파이어 레코드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FM 영화 음악, 저는 김세윤이었습니다.

0: 만약 섬에 새 글이 핀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MBC FM for you. 저희 문화방송 라디오는 하루 24시간 방송하는 관계로 매월 한 차례 방송장비 점검과 보수를 위해서 계획 정파를 실시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 계획 정파가 실시되는 날로 오늘의 방송 순서를 여기서 마치고 새벽 5시에 다시 정규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을 들으셨습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방송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정규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방송입니다. 초단파 102.3MHz, 호출부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 시험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방송입니다. 초단파 102.3MHz, 호출부 HLAM-FM, 목포문화방송 제2FM 시험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강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방송입니다. 초단파 102.3MHz, 호출부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 시험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방송하고 있는 목포문화방송입니다. 주단파 102.3MHz, 호출부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 시험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FM 102.3MHz 목포 MBC FM 4유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항도 목포에서 보내드리는 HLAM FM 목포문화방송 제2FM입니다.

초단파 102.3MHz 출력 1kW로 방송하는 저희 목포문화 방송은 밝고 빠르고 알찬 방송을 사명으로 목포시 상동 양을산 송신소와 해남군 현산면 황산리 대둔산 송신소를 통해 전남 서남부 10개 시군 지역 애청자를 위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라디오 목포문화 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보다 유익하고 알찬 방송 제작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 편성 책임자는 김성환입니다. 목포문화 방송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보람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0: 음악 속에서 만나는 우리의 어제와 오늘. 응답하라 20세기.
1: 지긋지긋 무조맨
2: 티 어실 원스야.

0: 액셀 적용,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제약.
1: 목동의 윤슬이 반짝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 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2: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2: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2: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2: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

0: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1: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자칫자칫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2: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3: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0: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4: 만약 섬에 색을 입힌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 섬의 변신, 마음도 상쾌하다. 보라색 여행, 마음이 설레는 노란색 여행. 내 마음에 주는 선물, 주홍색 여행. 또 다른 나를 발견하는 행복 여행, 신안군.
5: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최근에 SNS상에서 화제가 된 초등학생 방학 지침서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오늘만 학원 안 가면 안 돼? 라는 말 하지 않기. 휴대폰 끄라고 하면 바로 끄기. 그리고 또 하나. 아침 먹으면서 오늘 점심은 뭐야? 라고 묻지 않기. 아, 그렇네요. 부모님들의 고충이 바로 확 느껴지죠. 사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맡은 일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다음 일정은 어떻게 돼요? 라는 질문을 받으면 일단 이거부터 끝내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라는 마음이 절로 들죠. 그런 만큼 누구에게든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할 시간이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다는 점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뭐가 됐든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보죠. 8월 3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노래는요. 카라의 스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초등학생들이 이걸 보고 이해를 하고 엄마를 생각할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읽고 나서 뭐야? 이러고 그냥 지나갈 것 같은데요. 아예 관심도 없고 읽지도 않고 그냥 넘겨버릴 것 같기도 해요.

0: 이런 거잘 지키면은 행복한 방학이 될 텐데. 학부모님들 평안한 방학 보내시고요. 맞아요. 일을 할 때도 미리 이렇게 앞서 나가는 분들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계획적인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다기보다 이렇게 멀리 바라보고 좀 미리 마음의 준비도 하고 그런 마음에서 질문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이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기는 하죠. 지금 어쨌든 일 잘하고 있는데 이거부터 끝내고 그다음에 일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역시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새 아침 모닝 루틴 실천하고 가야죠. 기상에 성공한 모든 분들께 박수! 네, 월요일은 반짝 뉴스 있는 날이죠. 언제나 에너지가 넘치는 강다은 아나운서와 함께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들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씩 나눠볼 거고요. 여러분의 아침 일상 듣고 싶은 노래는 여기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 이번역은 종로 5가. 종로 5가였다.
2: 할머니, 종로 5가예요.
3: 종로 5가?
2: 어이 참, 보령약국 가신다면서요.
3: 그래. 종로 5가 보령약국?
4: 보령약국은 종로 5가에 있습니다. 종로 5가 보령약국.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 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8: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9: 이게 바로 도시 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0: 안녕하세요.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할 모든 순간. 그것이 바로 현대해상의 목적지입니다. 모두의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향해 현대해상의 마음이 달려갑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나 워킷.
1: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2: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2: 코리아 트렌치.
4: 목동의 윤수리 반장입니다. 세계적 아티스트 네드칸의 작품과 조선 호텔앤리조트 프리미엄 웰니스 라이프, 압도적 스카이라인까지 당신에게 눈부신 일상을 선물합니다. 하이라이트 하이퍼트 라이프 목동 윤슬자이 1833-6515 GS건설.
5: 이불 밖으로, 집 밖으로, 세상 밖으로. 오늘 일단 출발. 근데 어디에서 어디로 가세요? 김성호님, 5년이 넘는 시간 동안 프리랜서로 살다가 두 달 전에 직장인으로 돌아왔습니다. 매일 60km를 달려 출근하고 퇴근하느라 하루 중 15시간 이상을 밖에 나와 있는데요. 그래도 새로운 곳에서 할 일이 분명하게 있기에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하셨네요. 오, 밖에 굉장히 오래 계시네요. 15시간을 매일매일 있으려면은 힘들 것 같은데 출퇴근 시간도 꽤 걸릴 것 같죠? 이제 그러면 9-6 유동적으로 일을 못 하시고 이제 고정적으로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도 안정적인 생활이 있으니까요. 적은

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이에요. 0228번님 새싹이십니다. 여름방학을 맞이해서 제주에서 한 달 살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할머니 칠순 파티가 있어서 할머니 댁에 가기 위해 공항 가는 길이에요. 꽃보다 예쁜 우리 할머니 생신 축하드립니다 하셨습니다. 오, 할머님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제주 한 달 살이라니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기에 제주도 가면은 바다도 보고 그냥 드러누워 있어도 되고 할 일이 아주 많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다시 제주도로 조심히 또 돌아가세요. 1956번님,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서 반려견과의 산책 시간을 새벽 시간으로 당겼습니다. 지금도 산책 가는 길입니다. 앞으로 새 아침 들으면서 새벽 산책의 묘미를 느껴볼게요. 아, 잘하셨어요. 맞아요. 사람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요즘 낮 시간에 이렇게 산책하고 돌아다니는 거는 정말 위험할 것 같더라고요. 많이 덥죠, 날씨가. 새벽 시간에 저희 동네도 그래서 반려견 산책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산책 잘하고 오시고요. 오늘도 기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여러분도 이 시간 어디에서 어디로 가시는지, 어떤 일 때문에 가시는지 글 남겨주세요. 문자는 샵 8000번,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강희성님, 물류센터 알바 끝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일은 힘들지만 돈이 들어올 때면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듣고 싶은 노래는 그대의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입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일이 이제 막 끝나셨군요.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끝나고 나서 내 지갑이 두둑해졌을 때 느낄 수 있는 그 뿌듯함, 그 보람참. 네, 조심히 들어가셔서 잘 쉬시고요. 오늘 또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그럼 신청곡 함께 하겠습니다. 김현철 씨의 버전으로 듣고 올게요. 그대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김현철의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에 이어서 들으신 곡은 8122번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매일 출근길에 잘 듣고 있어요. 대표님께 보고를 해야 할 일이 있어서 아침부터 좀 서둘러 나왔는데 너무 떨리네요. 나는 문제없어 들려주시면 그 노래 들으면서 마음을 잘 다스려 보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마음이 좀 다스려지셨나요? 준비를 철저하게 하시면은 걱정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또 가사에 나오잖아요. 연습일 거야. 연습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잘 차분하게 얘기하고 나오시면은 또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습니다. 파이팅이에요. 이렇게 오늘 일단 출발해 사연 소개된 분들 가운데 김성호님, 강희성님께는 멀티 비타민 세트도 보내드릴게요. 7020번님 새싹이시네요. 저는 야간일 끝나고 틈틈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는데요. 2점 차로 떨어져서 며칠째 눈물로 지내고 있습니다. 아이고.

붙을 거라 생각했다가 떨어져서 그런지 실망이 커서 더 마음이 아픈 것 같아요. 영디가 위로 좀 해주세요 하셨는데요. 아 진짜 얼마나 속상하실까요? 얼마나 아까웁니까? 2점 차. 2점이면은 제가 공무원 시험의 체계는 잘 모르는데 한두 문제? 거기에서 좀 갈려있는 거죠? 아 진짜 아깝네요. 하, 많이 속상하실 것 같고 많이 슬프실 것 같은데 그래도 1년 동안 쏟아부은 게 어디로 가진 않는 거잖아요. 조금만 더 마음 잘 추스리셔서 다음 시험에서는 분명히 합격할 수 있을 겁니다. 네, 힘내세요. 정미정님은요. 오늘부터 7일 동안 여름휴가입니다. 이직 후 출퇴근만 왕복 2, 3시간이 걸리는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너무 힘들지만 아침마다 영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건 늘 설레고 행복한 것 같아요. 특히 아침에 기상한 모든 분들께 박수 할 때는 저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고 덩달아 박수도 친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이 멘트도 들을 때마다 그래 행복해지자 이렇게 기분 좋은 의무감이 생기는 느낌입니다. 우리 오래 봐요 영디. 노래는 태연의 해피 신청합니다. 이렇게 애정 넘치는 사연 보내주시다니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귀중한 여름 휴가 기간에도 빼놓지 않고 새 아침도 들어주시고 제 멘트 하나하나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기분이 좋고 막 힘을 얻고 그런다고 생각하면은 저도 막 잘해야 될 것 같고 그런 의욕도 생기고 그러거든요. 저도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재밌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정미정님 특히 오늘의 행운도 네, 정미정님한테도 또 갈 겁니다. 행복한 여름 휴가 보내세요. 그럼 신청곡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태연의 해피 듣고 오시죠.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입니다.
1: 경남 양산은 닷새 연속 40도 넘기더니 어제는 42.5도까지 올랐습니다. 122년 기상 관측 이래 최고 기온 기록을 세웠는데요. 오늘부터는 서울, 광주 등 서쪽 지방으로도 극한 더위를 보이겠습니다. 폭염 중대경보는 영남 지방에 이어서 광주 등 전남 지역으로도 확대됐습니다. 전국에 열대야주의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서울의 기온이 26.6도, 부산이 28.6도 보이고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은 37도, 또 광주, 대구, 양산이 모두 39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대기 불안정으로 강원 남부, 충북 북부로는 소나기 지나는 곳이 있겠고요. 이번 주 내내 오늘과 비슷한 극한 더위 이어지겠습니다. 곽전이었습니다.
0: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와 함께하는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2: "잊지 말고 알고 가셔야죠."
3: 오늘의 트렌드와 이슈.
2: 새 아침 반장 뉴스. 반짝 뉴스 전해줄 강다은 아나운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강다은입니다.
2: 네. 우리가 요즘 종종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바쁘잖아요. 다은 아나운서.
3: 아, 진짜 이게 막 우다다다닥 몰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통 하나의 긴 녹화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저는 이제 짧은 녹화 자리들이 빠바바바박 많아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2: 신입된 다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3: 그러니까요.
2: 회사에 있는 시간이 또 아무래도 길다 보면은 밥도 회사에서 먹어야 되잖아요.
3: 아, 요즘 그래서 구내식당 진짜 많이 가는 것 같은데 제가 원래 구내식당을 혼밥하러는 주말밖에 못 갔거든요. 평일에는 조금 민망해가지고.
2: 아, 그래요? 아직 그럴 수 있죠.
3: 이제 아니에요. 이제 그냥 메인홀에 앉아서 다 필요 없고 10분 동안 빨리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 혼밥도 익숙해졌습니다.
2: 평일 점심 혼밥이요?
3: 네. 하세요, 영디는?
2: 저도 하죠. 근데 저는 이제 메인 시간대는 좀 피해서 하려고
3: 맞아요.
2: 하기는 하는데.
3: 맞아요, 맞아요.
2: 근데 아직 좀 눈치가 보여가지고.
3: 그러니까요. 쉽지 않아요. 저는 항상 그 제가 앉는 등져서 먹는 자리 있거든요.
2: 알아요.
3: 아세요? 근데
2: 알죠.
3: 그게 전지 다 안 돼요. 그 이후로 그 자리 또 이렇게 잘 이용 못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2: 아유, 밥 잘 챙겨 먹으시고요.
3: 네.
2: 여름에 기력 빠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요.
3: 힘내서. 알겠습니다.
2: 반짝 뉴스 시작해보겠습니다.
3: 네, 첫 번째 뉴스 이겁니다. 여행자 보험 보상을 잘 받고 계신가요? 영디, 여행 갈 때 여행자 보험 들고 가세요?
2: 아, 좀 길게 가면은 하려고 하는 편인 것 같고 짧게 다녀올 때는 안 하는 것 같긴 하네요. 근데 그때도 달라요.
3: 저는 그 옛날에 베트남 갈 때 한 항공사를 이용했는데 그때 캐리어가 진짜 박살 세상에나 박살이 나가지고 그 이후로 무조건 드는 게 아무리 그 환불이나 뭐 보상을 받으려 해도 얼마 안 된대요. 뭐 만 원, 2만 원이어서 결국에는 보상을 못 받고 했던 기억 때문에 항상 들고 갑니다.
2: 그렇군요.
3: 근데 이게 사실 막 보험료 저렴하고 가입 절차도 그냥 금방 한다 이런 말에 이거 해야지 했는데 정작 사고 났을 때 보상은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도 많이들 좀 겪어보셨을
2: 맞아요.
3: 것 같은데요.
2: 그 기준이 은근히 까다롭더라고요.
3: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여행자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항공기 지연 특약에 관해서는 지수형이 뭐고 실손형이 뭔지 알아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2: 지연 특약이라고 하면 항공편이 지연됐을 때 지수형이 있고 실손형이 있다? 용어가 좀 어려운데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먼저 지수형의 경우에는 항공기가 지연되는 동안 돈을 실제로 썼든 안 썼든 조건에 해당이 되면 무조건 정해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식을 말하고요. 실손형은 실제로 돈을 쓴 내역이 영수증으로 증명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항공기 지연 당시에 영수증을 청구해야 하는 실손형을 많이 채택했었는데요. 네. 소비자들이 영수증을 모으고 증빙하는 게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최근엔 대부분의 항공기 지연 특약이 지수형으로 고정돼서 나온다고 합니다.
2: 그렇군요.
3: 그러니까 항공기 지연은 영수증 없이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정액을 지급하는 지수형 그리고 수화물 지연은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실손형 이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0: 즉 원인이 더 중요한데요. 우선 본인의 부주의가 아니라 도난이나 강도, 외부 충격으로 인한 파손처럼 범죄나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근데 물건을 어디에 뒀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거나 길을 걷다가 실수로 스마트폰 막 떨어뜨린 경우처럼 본인의 과실로 판단되는 사고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증명이 까다로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요.
0: 네. 네. 그리고 또 물건을 도난을 당했다면 현지 경찰서에서 사고 증명서를 꼭 발급받아 두셔야 보상 절차가 훨씬 수월하고요. 현금이나 여권, 안경, 콘택트 렌즈처럼 손해를 좀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물품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러니까 잃어버려도 보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군요.
0: 그렇죠.
1: 네. 그 외에 우리가 여행자 보험을 가입할 때 알아두면 좋을 것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0: 여행자 보험은 여러 보험사에 중복으로 가입했다고 해서 보험금을 두 배로 받을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A보험 그리고 B보험 두 곳에 모두 여행자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항공기 지연으로 10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면요. 각 보험사에서 10만 원씩 지급하는 게 아니라 두 보험사가 10만 원을 나눠서 지급을 하는 방식인 거죠. 또 평소에 가입해둔 개인 실손보험도 있는 상황에서 해외여행자 보험에 국내 의료비 특약을 추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 중에 다쳐서 병원비가 10만 원 나왔다면 여행자 보험과 개인 실손보험에서 각각 10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 10만 원을 두 보험사가 나눠서 보상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가입한 보험이 있으면 그 보험의 보장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에 필요한 특약만 추가하는 게 더 합리적일 수 있겠죠.
1: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서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물론 안 좋지만 어쩔 수 없이 생겼는데 내가 보험을 가입했지만 보상을 받을 수 없다 하면 더 화가 날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까지 들었는데 그쵸. 보상을 못 받으면.
1: 그러니까 미리 내가 어떤 보험을 들었는지 내 여행 스타일에 맞는 보험은 무엇인지 잘 알아보고 꼼꼼하게 따져서 보험 가입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1: 네, 노래 한 곡 듣고 우리는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라붐의 상상 더하기 듣고 오시죠.

0: 네, 방금 들으신 곡은 라붐의 상상 더하기였습니다. 우리는 반장 뉴스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1: 네, 두 번째 뉴스 이겁니다. 운전할 때 깜빡이 안 켜면 이제 벌점까지? 아, 영디, 운전할 때 이 방향 지시등 깜빡이 안 켜고 들어오는 차들 많이 마주쳤었죠.
0: 요즘 좀 더 뭔가 심해진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1: 진짜요?
0: 네.
1: 영디가 뭐 그러시진 않으신 거죠?
0: 저는 집 아파트 들어가는 그 안에서도 아무도 없어도 그냥 습관적으로 켜거든요.
1: 저도 깜빡이를 좀 잘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0: 전 생각 안 하고 그냥 손이 나가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0: 이제는.
1: 다들 네. 그러셔야죠. 근데 사실 뭐 차선 변경할 때 방향 지시등 안 켜는 분들은 저는 꽤나 많이 도로에서 본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이런 사소한 습관이 단순한 범칙금을 넘어서 이제 벌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합니다.
0: 네.
1: 경찰청에서 이번에 안전띠 착, 안전모 착, 방향 지시등 착이라는 슬로건 아래 착한 운전 캠페인을 실시하는데요. 이 캠페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고요. 지금까지는 범칙금만 부과되던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해서 벌점 10점을 새롭게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0: 네.
1: 이 개정안은 현재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마쳤고요. 입법 예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속 대상은 세 가지입니다. 좌석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오토바이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를 쓰지 않은 경우, 그리고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변경하거나 회전하는 경우입니다.
0: 네, 범칙금만 부과됐었는데 이제는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벌점 10점이면 어느 정도의 벌점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어느 정도죠?
1: 이게 뭐 그냥 들었을 땐 10점이면 막 크진 않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모르겠지만 계속 쌓이면 결국 가볍지가 않거든요.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요. 1점을 1일로 환산해서 40일 동안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요.
0: 네.
1: 1년간 이 점수가 121점 이상이 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볍지만은 않는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그러니까 참을 만큼 참았다. 두고 볼 수 없다 더 이상. 이런 심리가 또 깔려 있을 것 같거든요. 맞나요?
1: 이게 통계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안전띠 미착용 시 치사율이 안전띠를 착용했을 때보다 두 배 이상 높았고요.
0: 네.
1: 오토바이 운전자의 경우에도 안전모를 쓰지 않았을 때 치사율이 착용했을 때보다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운전을 하면 이게 사실 다른 운전자들한테는 좀 불안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그쵸? 하잖아요. 그게 또 보복 운전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요.
0: 네.
1: 이런 점들이 모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벌점을 부과하기로 한 겁니다.
0: 네, 그럼 앞으로는 단속도 더 강화를 하는 건가요?
1: 네, 단계적으로 단속이 시행됩니다. 먼저 이번 달부터 9월까지 두 달 동안은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하고요. 10월부터 연말까지는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간과 고속도로 진 출입로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0: 네, 사실 우리가 운전 배울 때 다 배우는 거거든요. 안전띠 착용해야 되고 방향 지시등 켜야 되고 기본적인 거잖아요. 일상 속 작은 습관을 잘 지켜서 모두의 안전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새아침 반장 뉴스 함께하고 있고요. 마지막 뉴스로 넘어가 보시죠.
1: 네, 마지막 뉴스는 이겁니다. 안경을 의심하라. 스마트 안경 커닝주의보. 영디는 AI 기능 탑재된 이 스마트 안경 들어보신 적 있죠?

0: 알긴 알죠. 들어본 적은 있죠. 근데 이걸 제가 막 관심이 있어서 따로 찾아본 적은 없었던 것
1: 아,
0: 같은데요.
1: 진짜요? 저는 이거 사고 싶어가지고 지금 이제 또 저를 위한 선물. 다음 달쯤 뭐 올해 안에는 저를 위한 예비 후보군으로 두고 있습니다.
0: 한번 빌려주세요, 그럼.
1: 아, 좋습니다. 제가 또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꼭 예쁘다고 해주세요. 아니, 이게 그 안경테 앞쪽에 진짜 보이지 않게 작게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쓰면은 겉에서는 모르는데 쓴 사람은 그냥 보는 눈 시야 앞에 글자가 막 떠다니기도 하고 이게 사실은 옛날 같은 경우에는 영화 속에나 나올 법한 얘기인데 이젠 현실이 돼서 제가 좀 빠르게 전해드리려고 갖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이 기술 발전 속도와 함께 이걸 활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이제 수능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학과 교육당국도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합니다.
0: 우리 빵그레분들 중에서는 아니 그냥 안경을 썼을 뿐인데 어떻게 이걸로 컨닝이 가능하다는 거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죠?
1: 제가 앞서서 이 안경을 쓰면은 눈앞에 막 글도 떠다니고 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한마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커닝 페이퍼를 눈앞에 띄워주는 초소형 컴퓨터 안경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0: 그렇겠네요.
1: 안경테 눈에 잘 띄지 않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지를 딱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사진이 촬영되고요. 그 촬영된 이미지가 AI로 순식간에 전송됩니다. 그러면 이 AI가 문제를 분석해서 찾아낸 정답이 안경 렌즈 안쪽에 글씨나 화면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 화면이 또 착용자한테만 보여요. 그래서 감독관들도 이게 AI 안경으로 커닝을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쉽게 알아차리기도 어려운 상황인 거죠. 최근에 실제로 공인어학시험 등에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적발되기도 했고요. 또 인터넷이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서 이 기기를 좀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게 되면서 대학가에서도 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논술이나 면접처럼 감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대응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다면 대학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1: 대학들은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좀 관련 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대응 방식이 미리 공개되면 새로운 수법이 등장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서 세부 대책은 입시가 본격화되는 11월쯤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밝힌 학교도 있고요. 또 올해 논술과 면접고사에서 스마트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지정하고 좀 의심스러운 정황이 발견될 경우에는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밝힌 학교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도 2027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시행 세부 계획에 스마트 안경을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으로 공식적으로 지정했고요. 수능 감독관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기기를 식별하는 방법이나 대응 요령을 교육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이 감독 방식도 빠르게 진화해야 한다라는 판단인 거죠.
0: 그렇겠네요. 문제가 심각한 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해외도 마찬가지일 것 같거든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죠?
1: 네, 해외에선 이미 관련한 대책들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지난 6월에 치러진 중국의 대학 입학 시험에선 응시자 전원을 대상으로 안경 보안 검사를 실시했어요. 수험생들이 안경을 벗어서 책상 위에 올려놓으면 감독관이 영상 장비 같은 거를 활용해서 추가로 보안 검사를 실시한 뒤에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런 풍경을 아마 못지않아서 우리나라 시험장에서도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0: 저한테는 아직까지 생경한데 이게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고 하니까 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할것 같습니다.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퀴즈도 풀어보시죠.
1: 네, 오늘의 퀴즈입니다. 앞서 여행자 보험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항공기 지연 특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요즘은 대부분의 여행 보험들이 항공기 지연은 이것형, 수화물 지연은 영수증 증빙이 필요한 실손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것형은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와는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중 이것형에 해당하는 말은 뭘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이상형, 2번 학부형, 3번 용중형. 작가님이 이 용준형님 팬이신가요? 오랜만에. 4번 지수형. 보기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1번 이상형, 2번 학부형, 3번 용준형, 4번 지수형.
0: 네, 퀴즈 정답 어디로 보내주시면 될까요?
1: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0: 애간이고요. 미니는 무료입니다.
1: 힌트 주세요.
0: 블랙핑 in your area. 아. 블랙핑크에 제가 좋아하는 이 멤버가 갑자기 떠오르네요.
1: 그럼요. 네. 있죠, 있죠.
0: 예매. 노래는 잘 못 부르지만.
1: 아, 이제 노래 들을 거예요, 우리. 정답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 나와서 우리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0: 안녕히 계세요.
1: 네. 힌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가수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노래는 꽃 같이 듣겠습니다.

방금 들을 신곡은 지수의 꽃이었습니다. 바로 반짝 퀴즈 정답 확인해 볼게요.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서 실제로 얼마를 썼는지와는 상관없이 미리 정해진 조건만 충족하면 약속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뜻하는 말. 정답은 그래서 4번 지수형이었습니다. 네, 여기서의 지수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수치나 데이터를 의미하죠.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두 분께는 필터 샤워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선물 받으실 분 명단은 새아침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지긋지긋 무조맨 티 어실 원스야.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2: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0: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1: 지금은 우리 아이 키 크는 시간. 또래보다 키가 작다면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키가 크고 싶다면 기성장의 아이클타임. 키 더 늦기 전에 아이클타임으로 키워주세요. 상담 전화 1544-1919.
2: 제조사 노바렉스, 판매원 두드림. 아이클타임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4: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1: 잠시 후 7시부터 굿모닝 FM 태임이다가 방송됩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2: 세상을 여는 아침, 이영은입니다.에서는 이사청소 전문 영구클린에서 필터 샤워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매일 세상을 여는 아침 끝곡은 특별한 날 맞으신 분들의 사연과 신청곡으로 채워집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분인데요. 조세현님, 편지를 직접 보내주셨어요. 여기는 창원시 진해구입니다. 남편이 일하는 곳으로 온 지 한 달이 되어가네요. 남편은 매일 새벽 5시에 바닷가 근처 건설 현장으로 출근합니다. 강한 햇볕 아래에서 일을 하다 보니 밤에도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때가 많은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짠해지곤 합니다. 제가 남편을 부르는 애칭은 달이에요. 달처럼 크고 환하게 빛내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그렇게 지었는데 그런 남편에게 한마디 하려고 합니다. 달, 일하는 것도 힘들 텐데 낯선 곳에서 생활을 시작한 내 투정 다 받아줘서 고마워. 앞으로는 내가 더 많이 사랑할게. 신청곡은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입니다. 오, 이렇게 아름다운 글을 예쁜 손편지에 정성스럽게 담아서 보내주셨거든요. 남편분 너무 이제 아내분 옆에서 봤을 때 안쓰러울 것 같아요. 밖에서 하루 종일 땡볕 아래에서 일하고 잘 때 끙끙거리시면은 진짜 그 마음이 네,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애칭이 또 너무나 아름다운데요. 달처럼 크고 환하게 빛내는 사람. 이 세연님의 마음이 느껴져요. 얼마나 또 사랑하시는지. 남편분도 그만큼 아내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꼭 참고 일을 하시는 거겠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건강하게 또 일 마치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세연님께는 달님과 함께 같이 드시라고 저희가 모바일 커피 쿠폰 2개 보내드릴게요. 그럼 끝곡으로 옥상 달빛의 수고했어 오늘도 남겨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빵그리 분들도 곁에 있는 사람을 더 많이 챙길 수 있는 하루 보낼 수 있길 바라겠고요. 우린 내일 다시 만날게요. 오늘의 행운은 여러분 겁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입니다.
1: 혹시 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이 심해서 봉합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치료조차 포기하고 계신가요? 봉합이 어렵다고 해서 치료 방법까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몇 년간 아픈 어깨가 방치된 경우나 이미 수술로 다시 손상된 경우는 어깨 심줄의 수명이 다해서 다른 치료 방법을 고려해봐야 합니다. 팔을 들기조차 힘들고 올려도 금방 떨어지는 어깨. 하지만 치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손상된 어깨 심줄 대신 팔이나 등 근육을 이용하는 새로운 치료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90대에도 운동하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어깨는 그 시간들을 지탱해야 합니다. 어깨는 날개입니다.
0: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백창희 원장이었습니다.

0: 세상의 속도가 멈추지 않도록 누군가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만들고 또 누군가는 그 에너지 위에 앞선 지능을 더해 새로운 길을 만듭니다. 그 혁신의 길 끝에 대한민국 아리백의 비전이 가장 먼저 현실이 되는 땅 해남이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모여들고 청년들의 꿈이 자라나는 이곳. 그 결실은 다시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결국 기술이 향하는 곳은 사람이어야 하기에 AI 지능으로 농업의 가치를 키우고 농촌의 내일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AI 에너지 수도의 심장 해남.
1: 전국 탑 찍으러 온 진도 농수산물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만날 수 있는 진도 아리랑몰에서 진도 전복, 울금, 구기자 담아가세요.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Good morning, 태입니다. 최근 한 시상식에서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윤경호 씨는요. 인기는 주식과도 같다고 말했어요. 오를 때도 있고 내릴 때도 있기 때문에 그 흐름까지 받아들이면서 의연하게 배우 활동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비유가 탁월하죠? 하지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인기와 주식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의 하루도 매번 좋기만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 오늘 아침은 기운이 좀 없는데 싶더라도 조금만 지나면 또 활짝 웃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하루 그래프가 좀 출렁거려도 일희일비 하지 않기, 일희일비 금지. 이번 한 주도 끝까지 우리 다 같이 뚝심 있게 가보자고요.

청아 롤러코스터 첫 곡으로 함께 들으셨어요. 8월 3일 월요일 굿모닝 FM태입니다.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러분. 월요일 아침 어떠세요 컨디션들? 예, 화이팅입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일어나세요. 환영해요. 김지수님이 이번 주부터 회사가 엄청 바빠지거든요. 그래서 회사 가기 너무 싫어요. 너무나 일희일비 중입니다. 도닥도닥. 가야지 가야지. 회사가 바빠지는 이유는 뭘까요? 일이 갑자기 많아졌나 아니면은 그런 시기들이 이렇게 루틴처럼 있나요? 해냅시다. 해내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예. 더 기분 좋은 시간들 약간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 더 예, 기분 좋은 일이 될 겁니다. 박미연님이 오늘부터 아이들이 어린이집 방학이 끝나서 등원을 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저는 일이 할게요. 예. 어린이집은 또 방학이 일찍 했구나. 그래서 그래요. 아유. 즐기십시오. 예, 그 시간. 9136번님이 주말에 헬스키친 보고 왔어요. 굿모닝 FM 애청자로서 테디 나오자마자 바로 알아봤어요. 알아봐야죠. 저예요. 다녀온 뒤로 OST만 10번 넘게 들었답니다. 진짜 너무너무 재미있었고 너무너무 잘하셔서 감동 100배였

0: 네요 하셨어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주말에 또 저도 뮤지컬 할 때 아유 또 관객이 많아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했습니다. 제 캐릭터가 조금 그렇죠? 예, 조금 뭐가 그렇냐는 것은 오셔서 보세요, 여러분. 좀 그래요, 제가.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좀 덜 미워하도록 사랑스럽게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말 안 쉬고 일 잘 하고 왔는데 여러분들 잘 쉬셨나요? 아니면 계속 일하고 계신가요? 어떤 아침이든 2시간 예, 좋은 친구로 같이 달려봅니다. 오늘의 일정 안내해 드립니다. 굿모닝 팸테입니다. 오늘 함께할 굿모닝 패밀리 깰 뉴스 민자영 리포터, 언어유의 이휘준 아나운서, 그리고 오키뉴스 최기찬 기자까지 잠시 후에 만나실 수 있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 대한민국을 휩쓸고 있는 것들 요즘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거 봄 사연들 시작부터 받고 있어요. 어제분 뉴스 영상 핫한 정보 직접 목격한 것 말머리에 어그봄 달아서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도전하고 싶어요 하시는 도전자분들 지금부터예요. 간단한 자기소개와 함께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굿모닝 가족들을 위해 준비한 문화 선물이 있습니다. 8월 5일 개봉을 앞둔 영화죠. 오디세이 티켓을 준비했습니다. 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 오디세우스의 이야기를 다룬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입니다. 오늘 두 분께 2매씩 드릴 거예요. 관람 원하시는 분들은 말머리에 오디세이 써서 문자와 미니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나도 꼭 볼 건데 이거. 저도 한번 해볼까요? 굿모닝 FM 참여 방법 문자는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스마트 라디오 MBC 미니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1, 2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키움증권, 3일제약, 이카운트, 경기도청, KB국민은행, 코리아트렌치 주식회사, 음주유엔 팀앱대리, SK케미칼, 베스트슬립, 노무법인폐, 에어비앤비와 함께합니다.
1: 아니, 다른 돈은 다 키우면서 퇴직연금은 왜 안 키워? 퇴직연금도 키움할 때가 왔다.
2: 키움이 알아서 모아주고 굴려주니까. 퇴직연금 IRP도 크게 키움. 키움증권.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지긋지긋 무조맨
5: 티 어실 원스야.

0: 티어실 원수 외용에 우리는 티어실 에어로솔도 있어요. 3일 제약.
1: 자 따라해보세요.
2: 이카운트 ERP
3: 4만원
1: 회계관리
2: 이카운트 ERP
4: 4만원
1: 재고관리
2: 이카운트 ERP
1: 4만원 생산관리
2: 사업성공
4: 함께해요.
1: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2: 이카운트
1: 가입비 부가세 별도.
5: 경기도민은 자동가입. 경기기후보험이 더 좋아졌습니다. 온열 한랭질환 진단금 15만원으로 더, 기후 취약계층 보상에 임산부까지 더, 응급실 내원비 10만원 더. 경기도 누리집에서 경기기후보험을 검색하세요. 경기도.
6: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7: 든든한 내일로요.
6: 네?
7: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6: 제대로 가시네요.
7: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8: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9: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0: 코리아 트렌치.
9: 코리아 트렌치.
1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티맵 대리. 혈액순환 때문에 엄마가 드시는 약은 기넥신. 기억력 감퇴 때문에 아빠가 드시는 약은? 응? 이것도 기넥신이네?
1: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기넥신 F정 80mg.
0: SK케미칼이 잘 만들었어요.
2: 7시 11분 21초 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날씨 알아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님.

0: 포터.
1: 네, 테디 굿모닝 월모닝.
0: 월모닝.
1: 기온 그래프는 내리락이 없고 계속해서 우상향만 하고 있습니다.
0: 돼.
1: 오늘부터는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방으로도 극단적인 폭염에 들어가겠는데요.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입니다. 어제 경남 양산은 42.5도까지 오르면서 사상 초유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영남 지방에 이어서 광주 등 전남 지방 곳곳으로도 폭염 중대 경보 내려져 있고요. 오늘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7도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더 높겠고 대구, 양산 39도, 광주, 여수도 모두 39도가 예상됩니다. 전국 대부분 폭염특보의 열대야도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강원 남부와 충북 북부에는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태풍 돌핀이 오키나와 부근으로 북상 중입니다. 우리나라에 더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월이었습니다.

0: 다음 여러분의 스피드를 뽐내보는 이 시간 월요일에 만나볼 퀴즈. 재빠른 눈치가 필요한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지금부터 어떤 노래 1초 딱 들려드립니다. 엄청 짧게 들려드릴 거예요. 시작 부분일 수도 있고 중간 부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짧은 음악 들으시고 제목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집중하면 들립니다, 여러분. 긴장감 올리기 위해서 신의 영역부터 뽑아보겠습니다. 선착순 1등으로 가장 빠르게 정답을 보내주신 분께 부침 유리면과 사홍원에서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보내주실 거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그리고 미니를 이용하시면 무료예요. 문제 나갈 겁니다. 듣고 계신 분들 집중해 주시면 들려요. 집중 모드 온 해주시고. 민영 PD 준비됐죠? 노래 1초 들려주세요. 누가? 누구라고? 아, 들렸죠, 근데. 자, 지금 정답, 예, 오고 있습니다. 이 중에 신의 영역은 문자에서 나왔습니다. 문자가 가장 빨랐어요. 1등 정답자는 문자번호 7354번님 축하드립니다. 김치전과 불고기 세트 드립니다. 아, 진짜 빨랐어. 자, 선착순 아닌 행운 영역 열겠습니다. 다섯 분, 정답자 중에 다섯 분 더 뽑을 건데 노래 나가는 동안 제목 계속 보내주십시오. 선착순 아니니까 천천히 보내시면 됩니다. 자, 다섯 분께는 아메리카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송 바로 듣고 올게요. 로제 씨의 노래였고 브루노 마스가 함께 불렀죠? 듣고 오겠습니다.
1: 지영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랜덤.

제목을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다 아시겠죠? 로테이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노래 1초 듣고 제목 맞히기. 정답은 바로 로제 씨의 노래 브루노 마스가 함께한 아파트였습니다. 정답자 발표합니다. 4295번님 아파트. 저의 사랑스러운 첫째 조카가 말을 제대로 못할 때부터 양손을 비벼가며 흥얼거린 첫 노래입니다. 너무 예뻤겠다. 3933번님이 정답 아파트예요. 저 이번에 청약 두 번째 떨어졌어요. 위로해 주세요. 어떻게. 토닥토닥. 더 좋은 데 될 거예요. 더 좋은 곳에. 자, 두 분 포함해서 총 다섯 분께 아메리카노 보내드릴 거예요. 매일매일 색다른 로테이션 퀴즈. 내일도 함께해 주세요.

0: 취했다고 술 깨야죠. 회식은 아침이에요. 일어나야죠. 매일 아침 7시 숙취 해소 방송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1: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어제 본 재밌는 이슈 굿모닝 FM에 공유하고 간식도 받아보자. 어제 그거 봄.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0: What's grooving? I'm moving. How like a bum bum bum. 어제 본 뉴스, 동영상, 핫한 소식까지 함께 나눠보는 모닝 간식 타임. 사연이 소개가 되면요 스몰톡 하면서 먹을 수 있는 맛있는 스몰 간식 쏩니다. 보내실 건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먼저 도착한 7023번님의 사연으로 시작해볼게요. 드라마 유부녀 킬러 시청률 봄. 2회 시청률이 8%를 기록하면서 금, 토 드라마 전체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김부장 끝나고 뭐 볼까 했는데 유부녀 킬러 보면은 행복할 것 같아요. 아, 유부녀 킬러는 이제 공효진 씨 주연의 MBC 드라마입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첫 방송을 했고요. 재밌다는 이야기 여기저기 들립니다. 저도 아직 안 봤는데 아, 여기 흥행에 또 도움이 돼야죠. 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7023번님 팝콘 과자 드립니다. 3304번님 펜타포트 록 페스티벌에 15만여 명이 왔다 간 거 봄. 지난주 금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 동안 열렸는데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다녀왔더라고요. 록 음악 잘 모르지만 저도 내년에는 꼭 가보려고요. 아, 펜타포트는 뭐 대한민국 대표 록 음악 축제이죠. 이 날씨에 15만 명이 스탠딩으로 이제 막 에너지 넘치게 막 흔들고 이래야 되거든. 근데 여기에 대단합니다. 록이 진짜 진심이네요. 예, 저도 이제 록 거출신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록앤롤. 삼삼공사번님 마라맛 과자 드립니다. 어제 본 이슈 계속 보내주십시오. 그동안 펜타포트에 나왔던 팀이죠. 혁오의 텀바이 듣고 올게요.

0: I'm the cat with the bass and drum going around like bum bum bum.
1: 아 좋네요. 혁오의 톰보이 듣고 왔습니다. 어제 그거 봄? 여러분들이 어제 본 이슈들 계속 소개받아 볼게요. 4975번님, 여의도 한강수영장 민폐 이용객들로 문제된 거 봄? 음주나 흡연은 물론이고요. 성추행, 불법 촬영 등 범죄까지 증가하고 있다고 해요. 경찰이 순찰을 강화하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강 수영장 가는 분들 꼭 참고하셔서 아무 피해 없길 바랍니다. 하셨어요. 사실 이게 좀 트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또 아이들하고 함께 가는 분들도 좀 있고 한데 그래요. 좀 깨끗하게 질서 있게 매너 있게 건강하게 잘 이용합시다. 4975번님 초코 과자 맛 요거트 드립니다. 3288번님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배우 김고은 씨 대상 받은 거 봄? 유미의 세포들 은준과 상현 정말 재밌게 봤는데 대상까지 수상했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또 김고은 씨랑 같은 대학 동기인 배우 이상희 씨가 축하해주는 모습도 화제였는데요. 김고은 씨보다 놀란 것 같아서 웃겼습니다. 크크크크 하셨는데 그러니까요. 얼마나 진심인지 얼마나 기뻐하는지 뒤에서 표정이 저 멀리 있었는데 다 보여서 너무너무 사랑스러웠습니다. 3288번님 밀크쉐이크 아이스크림 드립니다. 간식 예 맛있게 드시고요. 김고은씨 주연의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OST 듣고 올게요. 웬디의 나를 신경쓰고 있는 건가 듣고 올게요.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나의 이름 아래 더 넓어진 우리 지역. 더 넓어진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2: 가장 쉬운 것부터, 쉬운 분야부터 지금 하나 얘기를 나가서 하는 바람인데,
3: 예술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지역 자체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청년들이 이제 일자리를 찾아서 전남을 떠나가지고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정주할 수 있게끔 해준다거나.
1: 더 넓어질수록 더 가까이. 목포 MBC는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의 내일을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이 캠페인은 전남광주대표은행 광주은행, 온 세상 함께하는 금융 목포신협과 함께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5: 7시 30분 7초 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상황 확인해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6: 네, 테디. 뜨거운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좀 길게 밀리는 곳들 있는데요. 일단 한강을 따라서 강 동쪽으로 가는 길들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강변북로 구리 쪽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1시간은 걸리고 있고요. 올림픽대로는 행주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50분 정도 걸리고 있고, 또 영동대교 부근도 사고가 있어서 정체인데요. 일대 짧게 밀립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오늘 많이 밀리진 않는데 그래도 두 길 다 천호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은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동에서 신내 사이로 양방향이 지체인데요. 구리 쪽으로 월릉 부근 2차로에는 화물이 떨어져 있어서 더 속도가 떨어집니다. 동부간선도로도 그새 차들이 더 늘었습니다. 도봉지하차도 중간부터 성수 쪽으로는 이제 쭉 정체고요. 의정부 쪽은 창동교 일대에 밀려 있습니다. 고속도로 정체는 심한 표현은 아닌데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서천 부근에 사고 있어서 조심하셔야겠고, 팔탄에서 화성휴게소까지 지체입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아무도 없었어.
1: 저희 애도 오늘은 집에 있자라고 하더라고요.
0: 그래요. 안전하게 폭염특보 있을 때는 또 야외 활동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자, 깨알 뉴스 시작해볼까요?
1: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말 내내 정말 숨막히게 더우셨죠. 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경남 양산은 무려 5일 연속 40도를 넘기면서 새로운 기록을 썼습니다.
0: 와, 40도 넘은 것도 대단한데 5일 연속이요?
1: 네, 이 전남과 경남 일부 지역에서는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더위가 예상이 되면서 폭염 중대 경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특히 이 양산이요,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인데요, 산을 넘어 들어온 뜨거운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쌓이면서 기온이 크게 올랐습니다. 예, 정부는 남부 지역에 선풍기와 쿨매트 같은 구호 물품 구매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0: 아, 진짜 어떻게 너무너무 더운 날이 계속 이어지는데 이 가뭄 문제도 좀 심각하다고 들었어요.
1: 네, 이 폭염이 길어지면서 가뭄도 심해지고 있는데요. 낙동강 다목적댐인 미량댐은 가뭄 단계가 두 번째로 높은 경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이 미량댐은 양산과 창녕, 미량 등에 물을 공급하는 중요한 댐인데요. 현재 저수율은 예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예, 농민들은 한창 물이 필요한 시기인데도 논에 물을 대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농작물은 물론이고 생활 용수까지 걱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해요.
0: 아유, 폭염에 가뭄까지 겹치면서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소식 잠시 후에 오키뉴스에서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1: 네, 다음 소식입니다. 기차를 타거나 지하철을 기다리다가 비둘기 때문에 깜짝 놀란 적 한 번쯤 있으시죠? 예. 이 서울 주요 기차역과 지하철역이 비둘기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해요.
0: 요즘 비둘기들은 일단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1: 아, 맞아요.
0: 예, 역 안을 막 자기 집처럼 돌아다니더라고요.
1: 네, 물론 이 비둘기가 사람을 직접 공격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역사 안에 날아다니면서 먼지를 일으키고 또 곳곳에 배설물을 남기면서 위생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용산역의 한 카페 직원은 음료를 만들거나 디저트를 포장할 때 비둘기가 날아들까봐 걱정이 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이 승객들이 흘린 음식 부스러기나 일부 시민들이 주는 먹이까지 더해지면서 역사 내에 비둘기가 모여들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0: 아, 비둘기가 역 안으로 좀 들어오지 못하게 할 방법 없을까요?
1: 그래서 주요 역사마다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새가 앉지 못하도록 설치하는 뾰족한 구조물인 버드 스파이크를 비롯해서 그물을 설치해둔 곳도 있고요. 합정역은 한때 맹금류 그림을 붙여서 비둘기를 쫓아보기도 했지만 이것은 또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예, 전문가들은 비둘기를 내쫓기만 하기보다는 도심 밖에 비둘기 서식지를 조성해서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0: 예, 사람도 불편하지 않고 비둘기도 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을 해보면 좋겠네요.
1: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요즘 TV를 보다 보면 이 장면 AI 아니야? 하는 순간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최근 방송가에서 AI 기술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맞아요. 드라마에서 많이 활용되는 것 같더라고요.
1: 네, 최근에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김부장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데요. 특히 2화 도입부의 주인공 소지섭 씨가 몸을 사리지 않은 액션 연기를 보여줬는데 이게 사실 100% AI로 제작이 됐다고 합니다.
0: 오, 그래요?
1: 또 드라마뿐만 아니라 예능과 교양 프로그램에서도 AI 활용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요. MBC 심야 괴담회처럼 사연 소개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램에서는 AI가 재연 배우나 CG 등을 대체하고 있다고 해요.
0: 예,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장점이 많을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이 AI를 활용하면 제작비도 줄일 수 있고요. 위험하거나 까다로운 장면도 보다 안전하게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AI로 만든 화면이 다소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고 또 역사나 사건을 재현하는 과정에서 고증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얼마나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0: 맞습니다. 이제는 정말 AI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가 된 것 같은데 우리 생활 속에서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그리고 높은 완성도를 목표로 하는 건 맞아요. 너무 효율만 생각해보면 안 됩니다. 함께 여러 가지 고민해보면 좋겠어요.
1: 네, 8857번님이

0: 영등포역도 완전 비둘기들 난리예요. 유유.
1: 어릴 때 나홀로 집에를 괜히 봤어요. 비둘기 아줌마 때문에 자꾸 비둘기 먹이주는 게.
0: 맞아요.
1: 뭔가 평화로운 그림에 동참하는 것 같은데 안 됩니다. 먹이주면 안 돼요. 강지혜님도 저 얼마 전에 지하철역에서 손등에 비둘기 똥 맞았어요. 어머.
0: 네, 서보람님은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데 주말에 부산 다녀왔거든요. 야외에서 미리 받아놓은 물에 손을 담갔다가 뜨거워서 다칠 뻔했대요. 유유.
1: 그래, 물이 다 이제 막 이게 데워진다. 네. 데워진다.
0: 데워진다.
1: 데워진다는 사투리죠. 아, 죄송합니다. 이스키님이 친구들 만나기로 했는데 너무 더워서 9월에 만나기로 했어요. 다들 건강관리 잘하시고 물 많이 드세요. 너무 더워서 또 모임을 미루는 경우까지 있네요.
0: 아니, 실내에서 만나면 안 되는 건가요?
1: 뭔가 밖에서 만나야 되는 분위기인가 보다. 깨알뉴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반만 맞춰도 성공인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시작합니다. 둘째 이모 김다비 있지의 얼음깨. 예,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민정 리포터와는 인사 나눕니다. 내일 또 보자요.
0: 내일 또 만나자요.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밥만 맞춰도 성공이다. 상식과 웃음이 넘쳐 흐르는 개꿀 퀴즈쇼. 반반한 퀴즈. 바나나랄라 반반. 8월의 시작을 성공으로 열어줄 참가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반반한 퀴즈 참가만 하셔도요. 10만 원 상당의 기능성 베개 드리고요. 10개 문제 중에 5개 이상 맞히시면 치킨의 골라.

0: 세트까지 더해서 드립니다. 10개를 다 마치시면 만장자 특별 축하금으로 백화점 상품권 10만원권까지 드립니다. 바로 신청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휴가여서 간만에 아침이 여유롭네요. 반발한 퀴즈 신청해요. 문제야 와봐라. 내가 다 맞춰주겠어. 하시면서 신청해 주셨는데 이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도전자 들어오세요.
1: 반만 맞추고 치킨도 맞추자. 바라바라 바라바.
0: 반만 맞추면 어떡해요. 더 맞춰야죠.
1: 그러니까.
0: 자기소개.
1: 너무 긴장했어요.
0: 그러니까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안녕하세요. 저 청주에 살고 있는 이재경이라고 합니다.
0: 재경님 반갑습니다. 반만 네, 맞추시면 안 돼요. 더 맞추실 네. 거죠?
1: 네. 더 맞출 거예요.
0: 아, 휴가이시군요 지금.
1: 네. 휴가입니다.
0: 쉬는 날인데 뭐하고 계세요?
1: 지금 저희 휴가라서 어제 통영에 왔어요.
0: 오, 어때요? 통영 어때요? 안 더워요?
1: 지금 아침에 산책 나왔는데 너무 더워요.
0: 어떻게 어떻게? 통영으로 가신 이유가 있을까요?
1: 통영에 그냥 바다를 보려고.
0: 통영이 진짜 근데 한려 해상 수도라는 말도 있을 만큼 너무 예쁘잖아요, 풍경이.
1: 네, 너무 멋있어요.
0: 마음에 들어요?
1: 네, 마음에 듭니다.
0: 잘 선택하셨네요.
1: 네.
0: 통영 가서 뭐 드셨어요?
1: 어제 회 먹었어요.
0: 회? 네. 거기 뭐지? 그 회를 실시간으로 막 잡아온 걸 주시는 그 안주집 있잖아요.
1: 아.
0: 닷지라고 하는데.
1: 맞아요. 들어는 봤는데. 저희 아이들이.
0: 네.
1: 저는 가고 싶은데.
0: 그러시구나.
1: 네.
0: 휴가 중이라서 엄청 여유로운 아침, 산책도 하는 아침. 예, 이렇게
1: 맞습니다.
0: 퀴즈까지 예, 참여가 됐는데 1503번님이 이런 문자를 주셨거든요. 휴가 간 내 친구 이재경 퀴즈 화이팅. 심장 나대지 말고 할 말 다 해라 하시면서. 아, 친구 맞아요?
1: 네, 맞습니다.
0: 야, 친구가 듣고 있구나. 아, 나간다고 얘기했어요?
1: 아, 친구 맨날 듣고 있어요. 아침에
0: 그렇구나, 그렇구나.
1: 방송.
0: 네. 뭐, 친구분은 휴가 아닌 거죠?
1: 다녀왔습니다.
0: 아, 다녀온 거야?
1: 친구는. 네.
0: 알겠습니다. 친구가 또 응원하고 있으니까 잘 풀어서 성공해보자고요.
1: 네.
0: 반만 맞추면 되는 반반한 퀴즈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1: 화이팅!
0: 좋습니다. 제한 시간은 77초이고요. 모르는 문제 빨리 패스하셔야 다시 풀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1: 네.
0: 좋습니다. 문제 나갑니다. 빼기를 하자. 72 빼기 35는?
1: 37.
0: 숫자 50을 영어로 하면?
1: 50.
0: 대한민국 수영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선수는?
1: 박태환.
0: 이 노래의 제목을 맞춰주세요. 다 돌려놔 너를. 사자성어예요. 가을바람에 흩어져 떨어지는 나뭇잎. 추풍?
1: 낙엽.
0: 제5회 청룡 시리즈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한 배우는?
1: 김고은.
0: 영화나 드라마에 유명인이 짧게 깜짝 출연하는 것을 부르는 세 글자 용어는?
1: 까메오.
0: 리튬의 원소 기호는?
1: 리튬이요?
0: 아니야, 리튬.
1: Ni.
0: 아니야.
1: 리튬? 아, 통과.
0: 속담을 이어주세요. 개같이 벌어서?
1: 저승같이 쓴다. 동승같이.
0: 맞아. 고기압이 반구 형태의 지붕을 만들면서 뜨거운 공기를 가둬서 폭염을 일으키는 현상은?
1: 엘니뇨?
0: 아니야.
1: 열대야?
0: 가둔다. 패스. 패스. 리튬의 원소 기호는?
1: 리튬. RI.
0: 아, 비슷한데?
1: RA?
0: 아니야, 비슷해. 아까워. LI였어요, LI.
1: 아,
0: 리튬,
1: L?
0: 리튬, 예. 그리고 뜨거운 공기를 가둬서 폭염을 일으키는 현상은 열돔 현상이었어요. 와. 요 두 개 빼고 다 맞히셨어요. 열 문제 중에 여덟 문제 맞히셔서 성공하셨습니다. 기능성 베개 치킨 앤 콜라 세트 획득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아, 재경님은 만점 나올 수 있는 분이시네.
1: 아쉽다.
0: 문제 너무 잘 푸셨어요, 사실.
1: 공부를 열심히 더 하겠습니다.
0: 와, 진짜 약간 똑 부러지는 느낌으로. 반만 맞힐 수가 없는 상식 박사였습니다. 김찬수님이 하모회 드셨나요? 통영에 사는데 꼭 드세요 하셨어요.
1: 무슨 회요?
0: 하모.
1: 하모.
0: 어, 하모회가 있대요. 저도 몰라요.
1: 찾아보겠습니다.
0: 오, 드시고 꼭 다시 문자 보내주세요.
1: 네네, 알겠습니다.
0: 하모회 보니까 사계절 내내 먹기가 좋은 회가 있다고 하네요. 이런 또 꿀팁도 전해드립니다.

0: 아, 재경님.
1: 네.
0: 어, 너무 잘 푸셨어요. 어, 너무 멋졌습니다.
1: 예.
0: 이제 보내드려야
1: 되는데. 너무 잘해주셨죠.
0: 감사해요. 이제 보내드려야 되는데 끝으로 한마디 하시죠.
1: 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앞으로도 어, 행복하고 잘 지내자. 사랑해.
0: 울컥하신 거예요, 뭐예요? 약간 마음이 울컥울컥하죠. 예. 자, 네. 아, 휴가 통영에서 멋진 시간 보내시고요. 네. 아침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해요. 보내드려요. 안녕.
1: 안녕. 내일.

덤덤한 퀴즈 나갑니다. 오늘 반반한 퀴즈에 나왔던 카메오 관련 문제 덤으로 내드립니다. 올 상반기 화제 드라마인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카메오로 출연한 이 배우는요. 당초 가벼운 역할로 등장할 예정이었으나 촬영을 거치며 비중이 대폭 늘어나서 결국 마지막 회까지 함께한 전설의 카메오가 됐습니다.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사냥개들 유부녀 킬러 등에서 뛰어난 연기를 보여준 이 배우 누구일까요? 객관식입니다. 아, 1번 이상이, 2번 이하이, 3번 이효리. 거꾸로 해도 이름이 다 같은 객관식에 아, 정답과 오답이라서 헷갈릴 수 있을까요? 예. 정답 보내주십시오. 문자 샵 8000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 미니 무료입니다. 퀴즈 맞히신 분 중 5번 추첨해서 참기름 세트 준비하겠습니다. 정답은 노래 듣고 와서 발표할 건데 이분이 속한 프로젝트 팀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MSG 워너비의 상상 더하기 듣고 올게요.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 원대의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3: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4: 덤덤한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에 카메오로 출연했다가 마지막 회까지 함께한 전설의 카메오. 정답은 바로 1번 이상이였습니다. 이채연님이 정답 이상이. 저 취사병 전설이 되다 봤는데 이상이 씨가 카메오인 줄 전혀 몰랐어요. 거의 주연 배우 같은 존재감. 그러니까요. 7651님이 정답 이상이 씨요. 배드 챌린지 하셨던데 보고 반했어요. 너무 잘하시더라는데요. 몸도 지금 사냥개들 뭐 때문에 더 키우셨겠죠? 예, 엄청 탄탄한 지금 상태라 가지고 우리 산이 씨보다 더 쎄 보였어. 4777님이 1번 이상이 제 첫사랑과 이름이 같아요. 잘 살고 있니? 하셨는데 이상이님 지금 듣고 계신가요? 4777번님이 안부를 물어오셨습니다. 첫사랑과 이름이 같다. 정혜인님이 이상이 보건 매지컬에서 네일아트 해주시는 거 봤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연기도 잘하고 예능도 잘하고 너무 멋진 상이상이 이상이님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래도 잘하잖아요. 뭐든 다 잘하는 이상이 배우인데 네, 이런 분들이 진짜 어디에서나 쓰이고 어디에서나 사랑받을 겁니다.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 맞춰주신 다섯 분 참기름 세트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첨자 명단은 홈페이지 성공표 게시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는 감사한 분들 만나고 잠시 후 3부로 돌아올게요.
5: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어느 철학 교수님의 경험담인데요. 한국에선 영어를 잘한다고 칭찬을 받았는데 외국 유학을 가보니 영어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되더라. 둘 다 똑같은 난데 상황에 따라 내 가치가 확 달라지는 게 너무 웃기지 않은가. 하지만 현실적으로 비교평가를 피할 순 없으니 3등주의로 살자고 다짐했답니다. 1등, 2등 아니고 3등. 1등은 내려갈 일만 남았으니 불안하고 2등은 질투에 빠질 수 있지만 3등 정도면 성취감도 느끼고 자존감도 유지할 만하다. 어디 가서 3등만 하자. 괜찮죠?
6: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입니다.
9: 목과 어깨가 아프고 팔이나 손가락까지 찌릿한 통증이 이어진다면 경추디스크나 경추협착증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질환은 모두 목 주변 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합니다. 증상이 심해지면 손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이 힘들거나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는 등 일상생활이 크게 불편해집니다. 초기에는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신경차단술과 같은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지속되거나 근력 저하, 마비 증상이 나타난다면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목 뒤쪽에 약 5에서 8mm 정도만 최소 절개하는 내시경 수술을 많이 시행합니다. 근육과 뼈의 손상을 줄이고 출혈이 적어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도 큰 부담 없이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8: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신경외과 전문의 이영민 과장이었습니다.
10: 싸늘하다. 배추의 병이 왔다. 여기는 물음병, 저기는 뿌리혹병. 경농의 뿌리엔이라면
11: 물음병에 한 번, 뿌리혹병에 한 번, 뿌리엔 하나로 배추병해를 관리한다.
12: 정식 전 토양 처리로 확실하게, 항공 방제로 편리하게,
11: 뿌리엔으로 배추 농사, 풍년 농사. 배추엔 경농 뿌리엔.
12: 경농이 만듭니다.
13: 미래를 이끌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제 직접 경험해 보세요. 목포 MBC와 전문기관이 함께 청년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청년 일경험 지원 사업 ESG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신재생 에너지에 관심 있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습니다. 교육은 ESG와 신재생 에너지 기초 이론부터 드론 운영, 직무 체험과 일 경험, 해상풍력 안전, 유지보수 교육까지 실무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일기 참여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참여 청년에게는 교육 참여 지원과 수료, 상담, 취업 연계까지 이어지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고용24 또는 청년 일경험 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세요. 2026년 청년 미래 내일 일경험 프로그램 ESG 지원형 2기 참여자 모집. 청년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7: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굿모닝 FM 태희입니다. 아침을 씹어먹자. 오늘의 굿모닝 굿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1: 굿모닝. 저는 상암동에 살고 있는 한미란이라고 합니다. 지금 식당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오픈 준비 중에 있어요. 가게 하나를. 그래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픈일은 지금 8월 5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메뉴는 칼국수하고 수제비하고 믹스를 해서 오만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전복, 새우, 미역, 가리비 뭐 이런 걸 이제 넣어가지고 직접 끓여서 드실 수 있게 이제 저희가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매일 김치를 담그고 있거든요. 칼국수에 그 갓 담근 겉절이하고 다슬기 부추전이 진짜 맛있어요. 해물파전하고 같이 곁들여서 드시면 정말 맛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취업 준비 중에 있는데 MBC에 입사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아마 지원서를 낼 것 같습니다. 꼭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해브 어 굿 테이.
0: 상암동에서 식당 오픈 준비 중인 한미란님의 굿 메시지로 굿모닝 FM 3부 시작됐어요. 아니 제가 늘 들으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칼국수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얇은 면 좋아해가지고 두꺼운 면 라인을. 근데 지금 하신다는 목소리 들으니까 왜 이렇게 칼국수

0: 뭘까 먹고 싶냐. 왜 이렇게 먹고 싶지? 갓 담근 김치랑 칼제비. 하, 너무 맛있겠네요. 아, 야. 8월 5일 또 새 가게를 오픈한다고 하셨는데 얼마 안 남았네요. 오디세이랑 같이 오픈하시는 거네. 야. 야. 신경 쓸 게 많으시겠어요. 새 가게 번창하실 겁니다. 목소리 들어보니까 손님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에너지가 느껴집니다. 아, 미더덕과 오만둥이. 오만둥이가 좀 더 귀엽게 생겼는데. 아시나요, 여러분? 굿모닝 굿메시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굿모닝 FM 홈페이지 굿모닝 굿메시지 게시판 있습니다. 그곳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단문 오시면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000번으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핵심 유의사항을 짚어드립니다. 우리말 완전 정복을 향한 필수 코스 언어유의. 이번 주도 신기하고 재밌는 우리말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MBC 이휘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이희준입니다.
0: 예, 이제 휘준 아나운서에 대한 수식어는 생각이 이제 안 나나 봐요.
1: 예. 네, 없어요. 이제 신기하고 재밌는 우리말의 세계로 떠나봅니다. 예. 저에 대한 건 하나도 없어요.
0: 저도 읽으면서 네. 와, 이렇게 뻔하고
1: 그러니까 뭘까?
0: 와, 이렇게 네. 공익적인 소개글을 네. 오랜만에 읽어봐가지고
1: 칼국수 좋아하는 이런 거라도 좀 붙여주지.
0: 그러니까 나도 읽으면서 너무 어색했어요.
1: 그러니까요.
0: 휘준 아나운서 칼국수 좋아해요?
1: 아, 너무 좋아하죠.
0: 너무 좋아해.
1: 지금 8월 5일이라고 하셨죠?
0: 예, 예.
1: 제가 장소까지 우리 PD한테 들었거든요. 제가 한번 갈게요.
0: 진짜 먹고 가서, 오면 후기 얘기해 주세요.
1: 네, 후기 바로 얘기해. 이번 주 안에 제가 한번 가볼게요.
0: 가신다니까 네. 우리 사장님 일부러 더 맛있거나 더 많이 주시면 안 돼요.
1: 그러니까.
0: 하던 대로 가셔야 돼요.
1: 제가 그 미쉐 땡처럼 몰래 가가지고
0: 그렇지.
1: 슬쩍 가서 예, 마스크 쓰고 가가지고 어차피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도
0: 휘쉐린 예. 몇 개의 별을 받는지 보겠습니다.
1: 에, 김치도 담그신다니까 기대해보겠습니다.
0: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자, 언어유희 시작해볼까요?
1: 네, 오늘도 역시 평소에 헷갈렸거나 궁금했던 단어들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오늘 유희의 우리말 상황극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0: Let's go. 아, 휘준 너 말이야. 여기 있던 찜질배 못 봤어.
2: 아 자기는 누구십니까? 난 또 누구야 이거? 어, 왜 저한테 하세요?
0: 발음은 똑바로 해줘야지 들리지.
2: 아 자기는 진짜
0: 그래. 너 분명히 쓰고 어디 이상한 데다 두고 같은데. 아
2: 누구세요 진짜?
0: 다리 알이 배서 미치겠는데 어디다 뒀어?
2: 아 진짜 아. 저도 운동 열심히 했더니 알이 베겨서 죽겠거든요 진짜. 아 종아리 아.
0: 야 임마 그럴 때는 알이 베겨서가 아니라 배서가 맞거든.
2: 누구세요 진짜?
0: 몰라 나도. 왜 이렇게 힘드냐 이거. 이게 진짜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2: 아 장현우 씨 왜 그러세요 진짜. 아 진짜 아 누가 맞는지 아 이달이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아 진짜
0: 그래 우리 용이한테 물어봐야지. 용이야 아 용이야
2: 아 이달이 엄마 어디 간 거야 진짜. 아 진짜
1: 둘 다 누구야 진짜?
0: 어지면 선생님 죄송합니다.
1: 저도 죄송해요.
0: 아 이거 네. 바꿨으면 좀 잘 나왔을 것 같아.
1: 아 진짜 아 여기 이렇게
0: 이게 훨씬 낫네. 아 장인어른.
2: 어 진짜 아
0: 이게 낫네 이게.
1: 예.
0: 아, 뭐 아파.
1: 자 다리에 알이 배다. 알이 백이다입니다. 자 오늘 상황극에서 장인어른 호경과 사위 휘준이 다리에 알이 배다 백이다를 두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0: 예.
1: 정답은. 알이 배다가 맞아요.
0: 아 그래요?
1: 알이 배서 알이 아. 배다.
0: 네. 그럼 백여서가 아니고 배서가 맞는 거예요?
1: 보통은 다 백이다.
0: 백이다라고
1: 네. 그렇게 쓰시잖아요.
0: 예.
1: 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짚고 갈 게 있어요. 배다의 배는 어이가 아니라 일단 아이입니다. 아이. 배. 네, 우리 나와 있는 그 배 있잖아요.
0: 예.
1: 그 배 맞아요. 자 그럼 알이 배다의 뜻부터 좀 알아볼게요.
0: 예.
1: 근육이 단단하게 뭉친 상태를 이르는 말입니다. 계단을 많이 올랐더니 다리에 알이 뱄다.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한 단어로 알배다라고 써도 맞아. 돼요.
0: 알뱄어.
1: 알배다. 약간 동물이 그 알을 뱀 그 느낌 같은 느낌도 좀 있죠, 그죠?
0: 알배었어. 아, 아니야, 알배었어.
1: 내 안에
0: 아.
1: 알이 있어. 이런 느낌인데. 아무튼. 자, 이외에도 배다는 뱃속에 아이나 새끼를 가지다 등의 뜻으로도 제가 말한 것처럼 쓰입니다.
0: 예, 실제로 쓰여요.
1: 그쵸.
0: 예.
1: 반면에 백이다는 있는 말이기는 해요. 바닥에 오래 누워 있었더니 등이 백인다처럼.
0: 아, 이때는 맞아요.
1: 그쵸. 몸이 단단한.

0: 하는 것에 눌리거나 받쳐서 아픈 상태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가지고 근육이 뭉쳤을 때는 아리 배다. 그리고 딱딱한 바닥에 오래 누워 있어서 몸이 아플 땐 등이 백이다, 엉덩이가 백이다,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1: 아하. 운동을 해서 아픈 근육은 배다고.
0: 보통은 이제 아 어제 운동 너무 해서 알배겼어 이렇게 하잖아요. 알이 많이 배겼어.
1: 그러니까 배겼어라고 하는데
0: 알뱃어.
1: 알뱃어라고 해야 돼요.
0: 아 알뱃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1: 그래서 오래 누워 있어서 약간 혈액순환 안 돼서 근육이 뭉쳐 있을 때는 백이다.
0: 그때 또 백이다.
1: 아 백이다고. 네. 자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0: 네.
1: 휴진 아나운서는 알이 밴 적이 잘 없죠? 운동을
0: 해야 뭐 배죠.
1: 네. 안 하고 있나?
0: 조금 예. 벨 정도는 안 하는 거죠.
1: 예. 네. 정은정님이 제 배에도 알이 잔뜩 배 있네요.
0: 네.
1: 언제 나갈래 하셨는데
0: 네. 어휴, 예. 나갈 것 같죠?
1: 예.
0: 네.
1: 더 생기지 않게는만 조심해 주십시오.
0: 네.
1: 휴진 아나운서도 조심하시고요.
0: 네.
1: 운동하세요.
0: 네, 네.
1: 내일 또 만나요. 안녕.
0: 안녕.
1: NCT U의 아 너무 속삭여가지고 지금 크게 외치질 못했어. 백이진스 듣고 올게요.

NCT U의 Big Chance 듣고 오셨어요. 잠시 후에는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와 함께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만나보실 거고요. 월요일 4부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요즘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는 유행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한 분들 만나고 올게요. 굿모닝 FM 3, 4부 도움 주시는 분들은요. 오뚜기 카레,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0: 코끼리 베이글, IS 동서, 음주유엔 티맵 대리, 현대자동차, 서울우유 협동조합, 주식회사 워킷, 경기주택 도시공사,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와 함께합니다.
1: 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는 요즘 카레가 더 맛있어지는 계절입니다. 여름의 카레, 토마토 카레라이스. 카레로 계절을 맛보세요. 일요일은 오뚜기 카레. 오뚜기. 3일 숙성 카레 하모니가 새로 나왔어요.
2: 서울원에서 만나는 새로운 삶의 방식 첫 번째. 국내 대형 병원과의 협업부터 모바일 헬스케어까지. 차원이 다른 메디컬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3: 파크로쉬 서울원.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0: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1: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8시 14분 막 지났었거든요. 지금 4초입니다. 이 시각 날씨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기상청의 곽지연 리포터.
2: 네, 부산의 현재 기온이 33도, 서울도 벌써 29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온 오른 속도가 너무나도 빠른데요. 오늘도 꼭꼭 잘 숨어 다니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성을입니다. 강원 산간, 제주 산간을 제외하고는 전국에 오늘도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폭염 중대 경보는 이제 전남 지방으로도 확대되면서 오늘부터는 폭염의 중심이 서쪽 지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양산 39도, 오늘은 광주도 39도까지 치솟겠고요. 서울, 대전 37도가 예상되고 서울은 이번 주 내내 낮 기온 37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태풍 돌핀이 북상하면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겠지만 뜨거운 열기를 더 불어넣을 수 있다는 거고요. 당분간 비 소식은 없고 오늘은 강원 남부, 충북 북부로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MBC FM4U 날씨와 생활이었습니다.

0: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 뉴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안녕하세요. 최기찬입니다.
0: 예. 주말 너무 더웠죠?
1: 주말 너무 더워서 계곡에 몸을 담그고 왔습니다.
0: 진짜? 네네. 너무 시원했겠네요.
1: 아, 너무 좋았어요. 단양 갔다 왔는데.
0: 아, 좋다.
1: 너무 좋았습니다.
0: 역시 산 안에 들어가니까 좀 시원하죠?
1: 31도였는데 습도가 31도여가지고 생각보다 안 더웠어요. 네.
0: 습도만 좀 낮아도, 그죠?
1: 맞습니다. 예.
0: 아, 어쨌든 오늘 뭐 소식 중에도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더워져서 좀 걱정입니다. 오늘 어떤 키워드 가져와 주셨나요?
1: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42.5도, 두 번째 키워드는 KTX SRT 통합, 마지막으로는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0: 네,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 42.5도입니다.
0: 주말에 너무 더웠는데 얼마나 더웠던 건지 좀 알려주세요.
1: 앞서 소식을 들으셨을 텐데 경남 양산의 기온이 오후 1시 반경 무려 42.5도까지 치솟았습니다.
0: 와.
1: 이게 1904년에 국내에서 이제 근대 기상 관측이 시작이 됐는데 이 이후에 42도대가 기록된 것은 처음인데요. 양산은 이제 지난달 29일부터 닷새 동안 40도를 넘기면서 또 하나의 최초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이게 또 얼마나 전국적으로 더웠냐면 전국에 이제 235개 육상 기상 특보 구역이 있는데 이 가운데 228곳, 퍼센트로 치면 97%가 폭염 특보가 내려졌고요. 심지어 해발고도가 772m인 대관령도 32.4도까지 올랐습니다.
0: 야, 전국적으로 너무 진짜 더웠습니다. 양산을 비롯한 영남 지역이 좀

0: 유독 더웠던 이유가 있을까요?
1: 이게 우선 뜨겁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 위로 티베트 고기압까지 겹치면서 한반도가 뜨거운 공기에 이중으로 덮인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고온다 습한 바람이 영남 알프스 등 산맥을 넘으면서 더 뜨거워지는 이른바 팬 현상까지 발생을 한 건데요. 특히 이제 양산은 산으로 둘러싸여서 열이 빠져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분지인데다가 장마철에 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내리면서 기온 상승의 최적 조건이 만들어진 겁니다.
0: 예,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명과 농어촌 피해도 잇따르고 있죠.
1: 예, 지난달 31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사망자가 13명이었고요. 1781명이 이제 다쳤습니다. 그런데
0: 예.
1: 광주 전남에서는 특히 닭과 오리, 돼지 등 가축 5만 5천여 마리가 폐사를 했고요. 양식되고 있었던 물고기도 약 9만 8천 마리가 죽는 등 농축수산업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0: 아, 날씨에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나요?
1: 이게 정부는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2단계로 격상을 했고요. 수도권과 남부지역에 현장관리관을 파견을 했는데요.
0: 예.
1: 폭염대역에는 이제 1억 7천만 원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고 가뭄 피해 지역에는 57억 5천만 원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0: 이런 극한 폭염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죠?
1: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인데 전 세계가 이제 폭염과 가뭄, 산불 같은 극단적인 기상현상에 시달리고 있는 건데요. 세계기상기구는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해수면 온도 편차가 평년보다 2.9도 이상 높아지는 매우 강한 엘니뇨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또 다른 나라를 좀 살펴보면 일본에서도 닷새 연속 40도가 넘었고요. 중국 일부 지역은 49.8도까지 올랐다고 합니다. 또 유럽과 인도네시아에서는 대규모 산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42.5도라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또 고령층, 취약계층 다 피해가 없도록 우리 모두 철저한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환경은 뭐 나라의 문제가 아니니까.
1: 그렇습니다.
0: 지구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KTX SRT 통합입니다.
0: KTX와 SRT 오는 9월부터 하나로 통합된다라고 하는데 소식 전해주시죠.
1: 공정거래위원회가 KTX를 운영하는 코레일과 SRT 운영사인 SR의 기업 결합을 어제 최종 승인했는데요. 이에 따라 KTX와 SRT로 나뉘었던 고속철도가 오는 9월부터 KTX라는 하나의 명칭으로 운행이 됩니다.
0: 예, 이용 계획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1: 우선 기존 KTX 운임을 더 저렴한 SRT 수준으로 맞추면서 3년 동안 평균 10% 인하를 하게 되는데요. 덕분에 또 좌석도 늘어납니다. KTX와 이제 기존 SRT를 나란히 이어붙인 중년 열차를 운행하면서 한 번 운행에 더 많은 좌석이 공급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하루 기준 주중 15,000석, 주말 기준으로는 17,000석이 늘어나고요. 이걸 횟수로 보면 주중 23회, 주말로는 26회 확대가 됩니다. 특히 이제 증편열차 대부분이 수서역을 오가는 노선에 투입될 예정인데 이 수서발 열차의 좌석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약 30% 늘어나는데요. 이게 아울러 이제 기존 SRT 구간에서도 결제 금액의 5%를 마일리지로 적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0: 예, KTX와 SRT 승차권을 한 번에 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 출시가 되죠?
1: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 9시인데요. 기존 코레일톡을 개편한 코레일 플러스가 출시가 되는 건데 하나의 앱에서 KTX와 SRT 열차를 검색하고 할인 쿠폰과 마일리지, 결제 수단까지 한꺼번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9월 이후에 출발하는 열차 시간표와 운임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이제 9월 1일 이후 운행하는 통합 열차 승차권의 예매는 모레 오전 10시부터 코레일 플러스와 코레일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0: 예, 두 회사가 하나로 합쳐지면 경쟁이 사라져가지고 요금이 뭐 오른다, 서비스가 나빠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잖아요.
1: 그렇습니다. 저도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서비스랑 가격 부분인데
0: 예.
1: 공정위는 일단 이제 고속철도 운임과 운행 횟수를 코레일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경쟁 제한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0: 네.
1: 다만 이제 이번 통합으로 인해서 운임 인하가 좀 이뤄지게 되면 적자 상태인 코레일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그러나 정부는 운행 좌석 공급이 늘어나면 매출도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정위와 국토부는 앞으로 3년 동안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 계획이 제대로 지켜지는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0: 예, 고속철도 통합이 운임 인하와 좌석 확대로 이어질지 다 같이 또 지켜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가볼까요?
1: 네, 마지막 키워드는 민주당 전당대회입니다.
0: 민주당 전당대회 순회 경선이 지난 주말에 열렸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는지 소식 전해주시죠.
1: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과 일요일에 처음으로 민주당 전당대회 권리당원 투표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0: 예.
1: 첫날인 토요일에는 충청권, 어제는 이제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 지역의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정청래 후보가 누적 득표율 45.51%를 얻었고요. 김민석 후보는 44.52%를 얻으면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이제 1211표.

0: 득표율로는 0.99% 차이로 나타났는데요. 송영길 후보는 또 9.97%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1: 1위와 2위 차이가 진짜 근소합니다. 지역별로 선택이 좀 엇갈렸다고요?
0: 맞습니다. 이게 충청권에서는 김민석 후보가 45.06%로 1위를 차지했지만 부울경에서는 정청래 후보가 승리를 하면서 누적 순위를 뒤집은 건데요. 다만 이제 경남은 전략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최종 집계 때 득표의 5%의 가중치가 적용이 되는데 이를 반영하더라도 두 후보의 격차는 약 1%에 그칩니다.
1: 예, 일부 지역의 경선 결과이기는 한데 이번 결과는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0: 이게 정청래 후보는 고향이 충남이거든요.
1: 예.
0: 그래서 이제 그동안 충남에서 정청래 후보가 큰 차이로 이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김민석 후보가 승리를 거둔 것이 이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다만 이제 부울경에서는 정 후보가 부산과 경남을 중심으로 순위를 뒤집었는데 사실 이제 이재영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어지는 정치적 정서가 여전히 좀 강합니다. 결국 이제 김 후보가 지난 2002년이죠.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에 이제 후단협에 참여하고 민주당을 탈당한 뒤에 정몽준 후보를 지지했던 전력이 좀 부담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1: 예, 그렇다면 남은 변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0: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선호 투표제입니다. 선호 투표제는 최종 집계에서 과반을 얻은 후보가 없으면 3위를 탈락시키고요. 그 후보를 찍은 유권자의 2순위 표를 나머지 두 후보에게 나눠주는 방식인데요. 현재 정 후보와 김 후보 모두 5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약 10%를 얻고 있는 송 후보 지지자들의 2순위 선택이 누구에게 향하느냐가 최종 승부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권리당원이 가장 많은 수도권, 그 다음으로 많은 호남 지역의 선택에 따라서 결과가 갈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1: 예,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핵심 한 줄 어떤 걸까요?
0: 이제 오늘 KTX와 SRT가 통합된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통합의 성패는 결국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달려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 핵심 한 줄은요. 국민이 인정할 때 완성되는 변화 이렇게 하겠습니다.
1: 예, 최경희 기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손선영님이 여기는 양산인데요. 양산에서 양산을 써도 소용이 없어요. 타들어가는 듯이 뜨거워요. 양산 진짜 덥죠.
0: 양산 너무 더웠던 것 같아요. 42.5도는 사실 사막에서나 볼 수 있는
1: 진짜
0: 그런 거 아닌가 싶은데.
1: 양산을 써도 소용이 없어도 쓰셔야 돼요.
0: 고생이 너무 많으셨을 것 같아요.
1: 예, 또 소개해 주시죠.
0: 박준성님이 바닷가 가도 물이 뜨거워서 들어가질 못하겠더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1: 지금 바다가 데워진 건가요?
0: 그런가 봐요. 바다 들어가면 그래도 좀 시원한데 좀 걱정이네요.
1: 그 정도다라는 어떤 은유적 표현인 것 같아요. 박영숙님이 저도 주말에 강아지랑 가평에 있는 계곡 다녀왔어요. 부지런히 시원한 곳을 찾아다녀야겠네요 하셨는데 제가 집 앞에 큰 쇼핑몰이 있거든요.
0: 네네네.
1: 그래서 거기 이제 강아지 출입이 가능해서 강아지도 많이 데리고 오는데 지금처럼 이제 땅이 데워진 데는 강아지들도 신발 신겨서 데리고 나와야 돼요. 발에 화상을 많이 입는데 그냥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볼 때마다 제 발이 타는 듯이 너무 뜨거운 듯이 이렇게 느껴져서 어쨌든 계곡 어디든 피서 잘 다녀오시고 더위에 지금은 이제 뭐 생존의 문제입니다.
0: 그렇습니다. 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시면서 네. 물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수분 섭취도 잘 하시고 더위 대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자님들 더위 대비 잘 하시고요.
0: 저는 이제 집에서 에어컨을 트는 게 더위의 대비입니다.
1: 최고다, 최고.
0: 예, 그래서 에어컨 사용 방법도 좀 배웠어요. 어떤 에어컨은 계속 틀어놓는 게 유리하고 어떤 에어컨은 온도가 올라가면 꺼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 맞아, 그런 거 있어.
0: 그거를 이제 저희 가장께서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1: 아, 예, 가장이
0: 가장 해야죠.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이 아니고.
1: 알겠습니다. 잘 모시고요.
0: 예, 저는 가장 권한대행입니다. 가장이 없을 때만.
1: 기자님 고생하셨습니다. 수요일날 뵐게요.
0: 네, 감사합니다.
1: Almost Monday의 No More Regrets 흐르고 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요.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유행본부 시작합니다.

0: 맛있게 건강을 챙기고 싶다면 강진 쌀귤이. 밥 지을 때 한 스푼 오케이. 고소하게 볶아서 샐러드에 뿌려도 오케이. 빵이나 떡에 넣어도 오케이. 다양하게 즐길 수 있으니까 강진 쌀귀리. 대한민국 유일의 쌀귀리 특구 강진의 깨끗한 자연과 풍부한 햇살 아래서 자란 건강한 맛 강진 쌀귀리. 전국 어디서든 초록 믿음 강진.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 장애인을 위한 AI 훈련으로 새로운 가능성에 도전해보세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여러분을 위한 맞춤형 AI 훈련을 실시합니다. 기초체험부터 취업을 위한 전문과정까지 단계별로 체계적인 AI 훈련을 제공합니다. 공단 훈련센터는 물론 집에서 가까운 전문교육기관에서도 편하게 배우실 수 있습니다. AI 시대, 여러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지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AI 훈련에 참여해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1588-1519.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3: 8시 30분 7초 8초 흐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한 번 더 확인해 볼게요. 서울경찰청의 신지 해리포터.
4: 네, 테디. 차도 기온의 영향을 진짜 많이 받잖아요.
3: 그렇죠.
4: 많이 덥고 많이 춥고 이럴 때 고장차 소식 많은데요. 오늘도 좀 사고 고장차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지금도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여의 상륜애들목 못 가서 4차로에 고장차가 서 있고요. 양화대교 지나면서부터 한강대교 쪽으로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후로도 반포에서 성수대교까지 전시간 사고 여파 받고 있고요. 강변북로도 사고 있었는데 처리는 끝났지만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 쪽으로 아직 지체고 57분 정도 예상됩니다. 반대 강 서쪽으로는 정체가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잠실에서 한강대교 쪽으로는 두 길 다 구간 밀려 있습니다. 내부순환로가 비교적 수월한데요. 성수 쪽으로는 홍지문 터널 일대, 성산 쪽은 정릉과 홍제동 일대가 지체입니다. 동부간선도로가 비교적 좀 정체가 빨리 풀렸습니다. 성수 쪽으로는 녹천교 부근 또 군자에서 성수까지만 밀려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0: 저는 이분이 먹는 것만 봐도 배가 불러요. 밥 잘 사주고 싶은 형.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1: 네, 반갑습니다. 유행사무총장 전민기입니다.
0: 아, 형 왜 이렇게 빨리 가셔가지고.

0: 남자가 저밖에 없었어요.
1: 아, 그랬어요?
0: 그 당시 이제 우리 여성 제작진과 우리 리포터님들 해갖고 와. 다 했더니 한 열몇 분이 앉아있는데 어.
1: 그러네. 구성원들이 여성분이 네. 많네요.
0: 그냥 뭐 거기 기 눌려가지고 아. 앉자마자 언제 가지 생각했습니다.
1: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전민기 유영희 사무총장님이 에너지 좋으시니까 막 이렇게 리드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네. 의외로 네. 낯을 가립니다.
0: 뭐 리드하는 데선 하는데 네. 거긴 제가 리드할 자리가 아니었어요. 아, 하고 그래, 싶지 않았어요.
1: 그래도 네. 맛있게 드시다가 좀 일 때문에 먼저 가셔가지고
0: 먹긴 먹었는데 사실 맛도 몰랐어요.
1: 그 정도야?
0: 네.
1: 그 정도예요.
0: 또 제가 이 대각선에 또 예. 저기 앉으셨거든요. 아 누구였지?
1: 누가 앉았죠?
0: 아무튼 어
1: 신채희 리포터.
0: 그분이 또
1: 우리 신채 리포터
0: 기가 또 워낙 세시더라고요.
1: 워낙 에너지 좋잖아요. 예. 네. 네.
0: 저한테 연예인병 걸린 거 아니냐고 하셔가지고 그 정도는 예. 아니고 예, 예. 낯을 좀 가린다고.
1: 낯을 많이 가렸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래서 저희 회식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면서 다들 가족들이 또 우리 굿모닝 가족들이 한데 모이는
0: 네. 예.
1: 시간도 좀 가져봤습니다.
0: 좋습니다.
1: 아 이제 유행본부 그래도 가장 오래 하셨어요 우리 민기 총장님이.
0: 아 그래요?
1: 예. 가장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저와 가장 오래 합을
0: 그렇게 됐어요?
1: 그럼요.
0: 아 감사합니다.
1: 자, 전민기 사무총장님과 가장 단단한 코너 네. 유행본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도 제가 유행본부 타이틀에 걸맞은 핫한 키워드들을 준비해 봤는데요. 그 첫 번째 분야는 힙해지려면 꼭 알아야 하는 최신 유행을 소개하는 시간 이름하여
2: Weekly Trend.
1: 아우 발음이 아주 맛있습니다. 오늘 알아볼 트렌드 어떤 거예요?
0: 자 거리가 곧 클럽이 되는 흥 폭발 챌린지 곽 챌린지.
1: 아 곽 챌린지 요새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게 뭔지 했는데 어떤 챌린지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0: 네 우선 곽은 우리나라 댄스 크루 에메트 사운드가 만든 노래 제목이고요. 참고로 이제 곽이라는 거는 돈을 의미하는 신조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네, 이들이 이 음악에 맞춰서 다양한 장소에서 춤을 추는 게 화제가 됐고 춤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제 어깨춤을 추듯이 하면서 몸을 업앤다운 반복해주면 됩니다. 이제 어떤 느낌인지 좀 만나볼게요. 아침.

0: 야, 이제 저희가 네. 딱 소개하자마자 이걸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1: 그렇죠.
0: 보면서 계속 연습한다. 둘 다 지금 보면서 연습했어.
1: 근데 작년에 무슨 챌린지인지 모르는데 이게 어깨 하는 건 있긴 있었어.
0: 비슷한 게 있었어요. 네, 있었어. 그죠?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네. 일단 저희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기네요.
1: 맞습니다.
0: 자, 진짜 영상 보니까 동묘시장 같은 곳에서도 춤을 추고.
1: 네.
0: 중독성이 있네요, 이게 또.
1: 이 에메트 사운드가 거리에서 이 춤을 추는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따라하기 시작했는데 장소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편의점, 수영장, 계단. 미용실 등등등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정국씨도 참여했고요. 야 이거 월드스타라 그런지 이거 많은 사람들이 알아보는 길거리 대신 호텔 방에서 침대를 배경으로 추기도 하고
0: 그래도 카메라 구도 여러 가지로
1: 너무 잘 춰
0: 여러 가지로 하더라고요.
1: 욕조 안에서도 추고 호텔 엘리베이터에서도 춥니다.
0: 예.
1: 저도 이거 봤죠.
0: 아 그러니까 이 챌린지를 만들 팀이 좀 네. 포스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1: 그렇죠.
0: 에메트 사운드. 어떤 크루예요?
1: 그 노래도 만들고 챌린지 등등등 요 춤도 창작하는 팀입니다.
0: 아하.
1: 그래서 참고로 여기에는 댄서 아이키 씨가 유일한 여성 멤버로 또 활동하고 있어요.
0: 아이키 씨 소속된 팀이에요?
1: 네. 그래서 이 곽 챌린지 말고도 유행시킨 챌린지가 정말 많은데 대표적인 게 바로 아디아디아디 챌린지.
0: 응?
1: 요거 유행본부에서 한번 소개한 적 있는데 노래 들으면은 아 이거 하실 겁니다. 바로 들어볼게요.

0: 아, 이 노래에 맞춰서 하는 거
1: 기억나죠?
0: 저희가 챌린지를 이제 하진 네. 않아가지고 네. 확실히 챌린지 한 것만 기억이 많이 나긴 하네.
1: 아, 한 줄 알았네.
0: 아, 안 했어. 우리 안 했어.
1: 위아래로 청자켓 입고.
0: 예. 아,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은 기억이 안 남을 수가 없죠.
1: 맞습니다.
0: 예, 예. 너무 너무 추접할 것 같은데.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아, 이 챌린지도 거리를 활용해서 또 야외에서 아, 이게 약간 뻔뻔함이 있네요, 이분들은.
1: 맞아요. 그래서 연습실에서 각 잡고 추는 춤보다 이렇게 예상하지 못한 공간에서 추는 춤이 좀 더 있어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에메트 사운드 소속의 IKC

0: 씨도 그 자신이 사는 동네 그 연신내 거리 배경으로 해서 춤추는 영상 예전부터 이제 종종 올렸잖아요. 예. 예, 예. 그래서 일상적인 장소지만 의외의 곳에서 추는 춤이기 때문에 뭐 친근하면서 또 색다른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맞습니다. 아, 저희도 과업 챌린지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상은 찍어서 방송이 끝난 뒤에 굿모닝 FM 홈페이지 아니다. 인별그램에 공식 인별그램에 올릴 테니까 보러 와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요. 댓글 없으면 저희 이제 챌린지 그만합니다. 진짜로. 협박 아니고. 우리도 힘들어.
0: 원래 모든 게 반응이 없으면 이제 멈추라는
1: 신호인 거지.
0: 그러니까 멈출 때가 된 것 같기도 한데.
1: 왜냐면 저희는 이 추면서 약간 이게 너무 좀 그렇지 않나. 네. 예, 불호가 많으면 어떡하나. 걱정을 하면서 하거든요. 맞아. 사실.
0: 그때 그 회식 때 PD님이 보통 코너 잘 부탁합니다 하는데 챌린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1: 저희가 뭐 라디오를 한다는 걸 잠깐 잊을 때가 있어요.
0: 내가 무슨 프로 챌린저도 아니고.
1: 그러니까 우리 그래서 여러분들 뭐 댓글 반응에 따라 저희가 서서히 줄일 수도 있으니까. 네. 협박 아닙니다 여러분. 네. 협박 아니고.
0: 열심히 해야죠.
1: 알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는 열심히 남겨놓을게요. 다음 파트 가볼까요?
0: 네. 이번엔요. 요즘 가장 핫한 인물을 소개해드릴 시간.
1: 위클리 피플. 화제의 피플. 어떤 인물이에요?
0: 네, 요즘 할리우드의 젊은 남자 배우 중에 가장 강력한 흥행 보증 수표입니다. 배우 톰 홀랜드.
1: 아, 톰 홀랜드 이번에 뭐 연달아 영화가 일단 대작이 두 편이 개봉이 됩니다.
0: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톰 홀랜드 주연의 스파이더맨 브랜뉴데이가 개봉을 했고요. 특히 이제 그동안 굉장히 화려하고 히어로적인 면모가 돋보였던 다른 스파이더맨들과는 다르게 친절한 이웃이라는 이 스파이더맨의 매력을 정말 자연스럽게 소화했다. 그리고 가장 좀 인기 있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에는 또 톰 홀랜드가 나오는 우리 테이 씨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영화 오디세이도 개봉을 앞두고 있죠. 이처럼 두 편의 작품이 연달아 개봉하면서 톰 홀랜드의 인기와 배우로서의 입지가 어떤지 좀 입증이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여름이 가장 또 영화 흥행하는 시기에 본인 대작 두 개. 와, 너무 부럽지 않아요?
1: 이게 또 할리우드에서도 투자가 엄청 된 대작입니다. 대작. 맞아요. 톰 홀랜드가 어떻게 보면 흥행 보증 수표가 많네요.
0: 그렇죠. 그죠? 지난주 개봉한 스파이더맨 화제성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5년 만에 나온 신작이어서 그런지 우리나라에서도 올해 최단기간 흥행 기록을 새로 쓰고 있고 주말 기준 벌써 관객 수 33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야. 이거는 불호가 거의 없더라고요. 제가 주변에서 본 친구들 물어보니까.
1: 저도 봤습니다.
0: 예. 아, 봤어요? 예. 재밌었군요.
1: 너무 잘 만들었어요.
0: 아,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아들한테 보러 가자 했더니 자기는 스파이더맨이 싫어요라고 해가지고 저만 봐야 될 것 같아요.
1: 스파이더맨 왜 싫지?
0: 아직은 좀, 거미를 무서워해. 거미가 너무 무섭대.
1: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 친구라도 될 걸 그래서 이런 건 못 들으시겠네요. 미안합니다.
0: 네. 자, 게다가 이 시즌을 통해서 지금의 아내인 배우 젠데이아를 만났으니까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죠.
1: 예. 그러고 보니까 뭐 젠데이아와 공식 부부이고 Z세대 대표하는 할리우드 커플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0: 두 사람이 올해 초 결혼식 올리면서 이제 정식 부부가 됐고 부부가 함께 이제 스파이더맨과 오디세이 두 작품에서 함께 호흡을 맞춰서 더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야, 대박이다, 이것도 대단하죠.
1: 대박이에요.
0: 그리고 이제 여담이지만 두 작품이 연달아 개봉하면서 두 사람의 연애 스토리도 SNS에서 다시 화제가 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젠데이아가 톰 홀랜드에게 반하게 된 결정적인 순간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미국의 한 프로그램에서 톰 홀랜드가 블랙 가죽 의상에 망사 스타킹과 하이힐 신고서 리아나의 히트곡 엄브렐라에 맞춰서 파격적인 무대를 선보였는데 의외의 매력은 물론이고 몸을 아끼지 않는 어떤 열정 그리고 뛰어난 퍼포먼스에 반했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런 모습 보면서 반하지 않거든요.
1: 그러니까 이 코드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0: 예. 말 나온 김에 요거 한번 좀
1: 듣고 올까요?
0: 볼게요. 예.
1: 오, 춤을 너무 잘 춰.
0: 예. 대박이죠.
1: 원래 춤을 잘 추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예. 예. 뭐 몸을 사리지 않는 배우인데 어떤 작품에서 활약했는지 한번 짚어주시죠.
0: 네, 톰 홀랜드는 원래 뮤지컬 빌리 엘리어트로 먼저 이름을 알렸습니다. 그 어릴 때부터 춤과 체조를 배웠기 때문에 운동 신경이 워낙 뛰어난 배우인데.
1: 맞아요, 맞아요.
0: 덕분에 그 스파이더맨 특유의 공중 액션도 직접 소화하는 장면이 많아요. 그래서 역대 스파이더맨 가운데 몸을 가장 잘 쓰는 배우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또 영화 더 임파서블로 연기력을 인정받았고 스파이더맨 시리즈 통해서 지금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0: 자리를 잡았는데 다양한 장르에 도전하면서 이 배우로서의 스펙트럼도 꾸준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젊은 배우로 완전히 자리매김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고요.
1: 예, 예.
0: 테디는 이 스파이더맨 오디세이 어때요?
1: 봐야죠. 다 봐야죠.
0: 오디세이 봐야죠.
1: 봐야죠. 무조건 봐야지.
0: 방송에서 그렇게 말했는데.
1: 아이고. 네. 저도 진짜 글 써가지고 두 장 받고 싶은데 네. 저는 내 돈 내 산으로 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자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리아나의 노래 잠깐 들으니까 감질만 나서 엄브렐라 완곡으로 듣고 올게요. 좋아.

0: 리아나 엄브렐라 듣고 네. 오셨습니다.
1: 너무 좋아요.
0: 예, 유행본부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신지현님이 주말에 스파이더맨 보러 영화관 갔는데 좋은 자리는 다 나가서 그냥 집에 왔어요. 유유유유.
1: 아.
0: 좋은 자리. 오.
1: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그런 자리 다 빠지고 저도 이제 한번 봤더니 앞자리랑 옆자리들만 남아있더라고요.
0: 맞아요. 사이드랑 제일 이렇게 네. 남아가지고.
1: 맞아요. 정성희님 우리 중3 아들 스파이더맨 4번이나 봤어요. 그것도 IMAX로.
0: 오.
1: 와, 이 정도로 좋은가 보다.
0: 지난주에 개봉했는데 4번이면 네. 매일 봤다는 건가.
1: 그러니까. 아니면 하루에 2번 보기도 했나.
0: 아니면 네. 스파이더맨이라는 시리즈를 네. 쫙 4번을 본 건가.
1: 아 그럴 수도 있겠네.
0: 그럴 수도 있어요. 너무 많으니까.
1: 맞아. 집에서 또 OTT로.
0: 근데 아, 근데, 다 IMAX로.
1: 아, IMAX로 봤다니까 그건 직접 본 건데.
0: 모르겠다. 정성희님 네. 너무 많이 본 것 같아요 아들이. 괜찮아요? 비싼데
1: 그래.
0: 거기
1: 5만 원 넘겠습니다.
0: 거기 비싼데 어쨌든 자, 뭐 화제의 영화들 더울 때는 또 극장 같은데 실내에서 이렇게 피신을 하는 것도
1: 맞습니다. 네,
0: 피신해서 즐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마지막 파트 가볼까요?
1: 네, 이번엔 요즘 화제인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는 시간 Weekly Content.
0: 오늘 소개해 주실 컨텐츠 어떤 거예요?
1: 자, 직장인들의 욕망이 컨텐츠화 됐습니다. 바로 너튜브 컨텐츠 째브러입니다.
0: 째브러? 뭐야, 어떤 컨텐츠예요?
1: 그 개그우먼 이은지 씨가 너튜브 채널에서 선보이는 컨텐츠고
0: 예.
1: 말 그대로 회사를 째고 놀러 가는 컨셉.
0: 오호.
1: 와, 너무 좋죠. 제목을 보면은 이런 식입니다. 막내 PD랑 회사 째고 동료 가기.
0: 오.
1: 서프라이즈로 회사 째고 막내 PD 고향 창원으로 납치하기. 팀장님 몰래 회사 째고 한강 치맥. 이렇게 회사 째고서 뭐 동료 시장도 가고 미용실도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특히 막내 PD 입장에서는 일하는 도중에 합법적으로 땡땡이를 치는 듯한 상황이 굉장히 부럽고 또 재밌는 포인트고 보통 다 이제 직장 다니시잖아요. 보면서 이제 대리 만족하시는 거지.
0: 아, 컨텐츠를 아이템을 잘 찾았네요.
1: 그렇죠.
0: 예, 그냥 가도 약간 심심할 수 있는 거를.
1: 맞아.
0: 째고 간다 이러면 어디든 재밌잖아.
1: 이게 그러니까 저도 해보니까 여행을 가는 거지만 그 앞에 약간의 서사가 붙으면 더 좋아하세요.
0: 너무 좋지.
1: 보시면서 약간 이게 내 상황이면 더 몰입해서 보시고.
0: 그렇지, 그렇지.
1: 또 아니어도 아 그렇구나 하면서 보시고.
0: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어떻게 하다가 시작하게 된 컨텐츠예요? 그러니까
1: 이은지 씨가 회사로부터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와라라는 특명을 받아요. 근데 이제 사무실에 갑니다. 일하던 막내 민지 PD를 데리고 밖으로 나간 게 컨텐츠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원래 기획된 컨텐츠가 아니었는데 오.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은 이제 정규 컨텐츠가 됐어요.
0: 좋다, 좋아.
1: 그 꾸며지지 않은 어떤 자연스러움 그리고 즉흥성이 오히려 가장 큰 매력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0: 이제는 그 플레이어가 카메라 앞에서 혼자 하는 것보다
1: 네.
0: 이게 찍고 있는 카메라맨 혹은 PD
1: 맞아.
0: 제작진과 함께 케미를 보여주는 콘텐츠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댄서 가비 씨의 콘텐츠 디바마을 퀸 가비의 그 슬픔이 PD를 꼽을 수가 있는데 특유의 느릿느릿한 말투로 목소리만 등장해도 큰 웃음을 줍니다.
0: 예.
1: 뭐 물론 예전에도 우리 나영석 PD님이나 김태호 PD님처럼 제작진이 방송에 등장하는 경우 많았죠. 요즘엔 특히 더 많아졌고.
0: 요새는 이제 예. 더 많은 것 같아요.
1: 근데 이제 최근에는 제작진도 하나의 캐릭터로 활약하면서 출연자와의 티키타카 자체가 콘텐츠의 또 다른 재미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사실 티키타카라는 거는 친근함이 있어야 더 잘 나오잖아요.
0: 편해야 되지. 편해.
1: 근데 제작진 매일매일 보니까.
0: 그러니까. 네. 사실 제일 편하지.
1: 네.
0: 자연스러운 티키타카를 통해서 출연진들의 인간적인 매력 다 느낄 수 있는 게 이게 다 콘텐츠가 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째브러에서도 화제가 된 장면이 하나 있는데 회사 째고 막내 PD의 고향인 창원으로 가던 길이에요. 이은지 씨가 이제 고급스러운 찹쌀떡을 사줍니다. 근데 이제 막내 PD가 주문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는지 원래보다 훨씬 많은 양이 이제 결제가 돼요. 이 당황해 하는 막내 PD를 이은지 씨가 다독이면서 아, 오히려 잘 됐다. 어머니 선물로 드리면 된다라면서 쿨하게 넘어갑니다. 저였음 바로 환불해오라고 하거든요. 아니 그렇잖아 보통
0: 아,
1: 이거
0: 그렇지 대부분 그렇죠
1: 이거 다 누가 먹냐
0: 그렇지
1: 어떡할 거냐 아직 손도 안 댔으니까 빨리 환불되나 물어봐라 라고 예. 할 텐데 어쨌든 이 모습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좋은 선배다 참 어른이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0: 예. 사실 뭐 문제가 일어날 때 오히려 좋아라고 한 명이라도 해주면
1: 예.
0: 분위기 확 달라지잖아요
1: 아 그렇게 해야 되는데
0: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
1: 잘 안 돼요
0: 쉽지 않죠 사실 예.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은지 씨가 예. 대단한 거예요 우리 뭐 여진 작가, 수민 작가도 캐릭터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1: 뭐요?
0: 아, 너네는 플레이어다.
1: 아,

0: 진짜.
1: 너네는 글 쓰는 재능보다 이렇게 평소에 떠드는 재능이 훨씬 좋다.
0: 여진 작가, 수민 작가 하면은 술방 하나 해야겠네. 한 분은 안 먹고 한 분은 막 먹으니까.
1: 근데 우리 수민 작가는 예. 아, 이쯤에서 광고 들으라고. 아, 수민 작가 얘기를 지금 내가 한창 해야 된. 수민 작가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수민 작가 막내 작가예요.
0: 빨리
1: 여러분.
0: 광고 넘기래.
1: 근데 이 친구가 술을 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아유, 작은 아버지가 생각나서 큰일 날 뻔했어. 자, 광고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 글레오.
3: 네, 현대 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 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4: 앞으로는 예정된 공원의 거대함, 안으로는 녹지의 여유. 1949세대 압도적 스케일.
5: 차이를 넘어 차원이 다른 CTOCL 9단지 오션파크뷰. 8월 분양 예정 032-832-1141. 아이파크 현대산업개발, 현대건설, 포스코 ENC.
6: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7: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 상담을 섭취하여야 합니다.
8: Walk it,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9: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주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10: 워킷 워킷 안전화.
11: 도시일이라는 게 하나만 푼다고 해결될 리 없지. 집 얘기하다가 길 얘기 나오고 일자리 얘기 나오고.
12: 그래서 GH는 문제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봐. 조율은 섬세히, 실행은 신속히.
11: 이게 바로 도시 DNA를 풀어내는 실력. GH 경기주택도시공사.
13: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4: 영월이래요.
1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4: 영월이래요.
1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15: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굿모닝의 펜테입니다. 에서 드리는 선물이에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깨끗한 세탁, 기분 좋은 향, 소소 이지에서 캡슐 세제, 참기름의 기준 예천 참기름협회에서 선물 세트, 자연을 담은 벌꿀 꿀맛실에서 프리미엄 꿀스틱 세트,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에서 화장품 세트,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 세트, 국가대표 매트리스 베스트슬립에서 기능성 베개, 고려은단에서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멀티비타민을 드립니다. 굿모닝 FM태입니다. 전민기 유행사무총장님과 네. 유행본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2: 와, 궁금해 죽는데요. 정은정님. 그래서 수민 작가님이 어떻다고요?
1: 그러니까 수민 작가가 어떠냐면요. 네. 그냥 예, 예쁩니다.
2: 네. 네. 같이 술 마시면 재밌습니다.
1: 너무 마셔서 안주도 많이 먹고요. 혼자 자자 그래요.
2: 왜 그래?
1: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다 얘기했네.
2: 네, 다 했어.
1: 자, 저희는 저기서 함께 인사드리도록.
2: 혼나겠다 나가서.
1: 우리. 혼나겠다, 혼나겠다. 네. 같이 인사드릴게요. 좋아요. 고생했어요, 여러분.
3: Have a good day.
0: Good.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4: 목포 MBC 1분 건강 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입니다.
5: 팔을 조금만 들어올려도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고 밤마다 어깨가 아파 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단순히 나이 탓이겠거니 혹은 50견이겠거니 하며 참고만 계셨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어깨 통증은 다양한 원인 중 하나로 어깨 힘줄이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방치하면 파열 범위가 점점 커져 치료가 더욱 까다로워질 수 있으므로 무엇보다 정확하고 정밀한 진단이 우선입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최소 절개로 흉터 부담은 줄이고 주변 조직 손상을 최소화하는 최첨단 관절경 수술로

0: 치료가 가능하며 보다 빠른 일상 복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1: 목포 MBC 1분 건강정보 정형외과 전문의 임한기 과장이었습니다.

0: 동네 빵집, 식당, 카페, 우리가 자주 찾는 작은 가게들. 한 번의 방문, 한 번의 구매가 소상공인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가까운 골목 상권 이용으로 우리 동네에 활력을 더해주세요. 골목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이 캠페인은 코바코 광주지사와 함께합니다.
1: 경계가 사라지자 가능성이 더 넓어집니다. 일상은 더 가까워지고 생활은 더 편리해집니다. 도시의 빛나는 문화와 자연의 넉넉한 여유가 만나 더 큰 풍요를 만듭니다. 탄탄한 산업 인프라와 친환경 에너지, 첨단 AI가 만나 압도적 성장의 길을 여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청년의 꿈은 더 크게, 기업의 도전은 더 힘차게, 지역의 미래는 더 눈부시게. 통합의 힘으로 성장하고 성장의 힘으로 변화하는 전남 광주 대전환.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2: FM 102.3MHz 목포 MBC FM4U입니다. HLAM FM.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삽니다. 목포 MBC 라디오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 근래는 정말 잠들기 전이나 일어나자마자 날씨를 검색해서 오늘의 온도를 확인하게 되죠. 뭐라고? 36도? 아, 큰일 났네. 구름 표시 하나 없이 쨍쨍한 해. 전국의 날씨를 눌러서 우리 부모님 혹은 다른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의 날씨까지 챙겨봅니다. 뭐 앞으로 매년 여름 힘들다 힘들다 했는데 올해는 정말 해도 좀 너무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번 주 역시 덥고요. 특히 서쪽이 더 더워진다고 하니까 뭐 더위 핑계로라도 이럴 때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어떨까. 8월 3일 월요일 오늘 아침 저는 윤상입니다.